0: 자,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써니힐의 그해 여름 띄워드렸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네, 9월로 넘어가는 한 주의 딱 시작이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나눠보기에 참 좋은 날이네요. 8월과 9월 사이 계절의 변화도 굉장히 뚜렷하고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 캠퍼스 주변이 활기를 굉장히 또 이렇게 되찾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학위 수여식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이 아마 지나고 나면 2026년 올해도 정확히 넉 달 남겨둔 셈인 거잖아요. 우리도 2학기 준비하는 그런 기분으로 남아있는 넉 달의 시간표를 한번 그려봤으면 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0: 해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 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쓰다 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쓰다 꼬착 하루 5분 쉽게
2: 쓰다 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쓰다 꼬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레

0: 요즘 유산균? 제조 종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5: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4: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5: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The Temptations의 My Girl 그리고 Bill Withers의 Lovely Day 듣고 오셨어요. 마곡 마텔님. 서울에 사는 50대 아기새입니다. 한 달 전에 홍천에 있는 작은 농막을 구매했어요. 전 주인이 1년 동안 방치를 해둔 터라 우리 부부가 할 일이 많아졌네요. 특히 끝도 없는 풀과의 전쟁. 덕분에 3주째 주말마다 다녀오면서 호미질 하랴, 쟁기질 하랴. 힘들지만 나름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홍천 농막 이야기 또 전할게요. To be continued. 재밌겠다. 저 딱 느낌이 왔어요. 어떤 지금 상황이고 어떤 지금 지금 시츄에이션인지. 너무 재밌겠는데? 너무 재밌는 와중에 너무 힘들고 너무 몸이 고단한데 약간 그거 있잖아요. 일하다가 주저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깔깔대고 웃는 거. 우리가 이거 왜 하자 그랬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다 해놓고 나서 어느 부분이 깨끗해진 걸 보면서 아 진짜 이러면서 너무 그냥 허허실실 웃으면서 그러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우리 삼겹살이나 구워 먹을까? 지금 딱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네. 재밌죠. 너무 재밌죠. 아유, 그 홍천이 참 이게 땅이 참 좋아요. 땅이 예쁘다고 할까요? 기운도 좋고. 화이팅!

가십시오. 요거 어떻게 돼 가는지 네, 꼭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6285님 포도밭에서 일하는데요. 아침에 밭에 나가면 제법 쌀쌀해요. 그렇지만 여름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운치가 끝내줍니다. 오, 멋있다. 표현 되게 멋있네요. 요즘 아침은 좀 그쵸, 제법 쌀쌀할 수 있죠. 요즘 이제 포도가 또 이제 슬슬 제철이 오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자, 케이라 나이틀리의 Lost Stars 그리고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듣고 올게요.

분내 나는 20살 아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수수하고 촌스러운 아이가 구석에 앉아 있구나 생각했어. 너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귀를 기울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지. 그도 그럴 것이 주변을 항상 살피고 있었으니까. 누군가 떨어뜨린 젓가락을 줍거나 엎질러진 물잔 주위를 닦는 건 언제나 너였어. 테이블 위는 금세 말끔해졌지만 내 무릎에 흥건히 젖은 걸 보고 답답한 아이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나. 속없이 착한 사람을 보면 나는 괜히 화가 나곤 했으니까. 그런 나에게 너는 조금 신기한 사람이었어. 지혜롭고 강건하고 다정한 사람. 어둠 속에서 제일 먼저 빛을 찾아내는 사람. 뭐든지 더 내어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너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까? 내 삶에 남은 행운을 나눠줄 수 있다면 나는 부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것은 살면서 내가 가장 자주 고치는 편지. 붙일 일은 없지만 계속 써내려 나가는 영원히 미완성인 편지다. 지금껏 가장 많이 한 상상이 있다면 엄마와 친구가 되는 상상일 것이다. 엄마와 내가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대학에 진학하고 1학년 첫 OT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 친해진 사이였다면 우린 분명 좋은 친구가 됐겠지. 사려 깊고 정많은 그녀에게 나는 많이 의지했을 테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하소연하고 연애 고민도 털어놓고 동이 터올 때까지 떠드는 날도 많았겠지. 가끔 엄마에게 못된 말을 뱉어놓고 후회할 때가 되면 집에 돌아와 이 편지를 고쳐 썼다. 엄마는 집에 누가 올지 몰라 늘 밥을 넉넉하게 짓는 사람, 뉴스를 보다가 자주 우는 사람, 배움에 대한 열망은 컸지만 자기 차례가 영영 오지 않았던 사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부여할 새로운 삶을 상상한다. 편지를 계속 고쳐 쓰는 건 잊지 않으려는 다짐이다. 좁힐 수 없는 시차를 두고 태어난 어떤 일을 사랑할 때, 행복한 순간 미안해지는 사람이 있을 때 당신에게도 고쳐 쓸 편지 한 통이 있기를. 여기에서 만난 적 없는 서로의 젊음을 거기에선 나란히 겹쳐보기를. 편지를 거듭 고칠수록 두 개의 삶이 다 애틋해지기를. 아마도 그 사람과 당신은 좋은 친구가 되었을 것이다. 엄마와 내가 그러하듯이.

자,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김신지 작가의 에세이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에서 아이에게 쓰는 편지. 영어 스펠링 I인 것 같아요. 그죠? 챕터의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라디의 엄마라는 곡 듣고 오셨고요. 아주 영화 같은 설정의 글이죠. 엄마와 내가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대학에 진학한 친구라는 가정하에 친구가 된 엄마에게 편지를 쓰고 계속 그 편지를 수정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실의 엄마에게 못되게 굴었을 때 돌아와서 편지를 고쳤으면서 젊은 엄마에게 사과한다는 내용. 참 뭉클하죠. 엄마에게도 얼마든지 다른 삶이 가능했고 가족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현실의 삶을 더 존중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작가 역시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의 삶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또 다른 삶을 창조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편지 쓰는 거 한 번쯤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타이밍에 태어나지 못했지만 내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 사람과 어떤 관계였을까, 내가 어떤 말을 했을까, 이 사람에게 모진 말을 했어도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했었을까. 붙이지 못하는 편지겠지만 네, 계속 수정할 수는 있는 참 좋은 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김신지 작가의 에세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아이유의 네모의 꿈, 악뮤의 후라이의 꿈, 꿈 세트 이렇게 듣고 오셨어요. 아, 황지원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네요. 1947님, 출근할 때 몸살로 곤히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나왔는데 마음이 쓰이네요. 건강해라 여보 하셨습니다. 참 옆에서 좀 이렇게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좀 해주고 싶은데 나는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참... 그러니까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이한테 당장 나한테 허락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 일 혹은 그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사랑하면 원래 진짜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게 지금 당장에 허락치 않아서 뭐 외에도 굉장히 이유는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걸 못 해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는데 오늘 퇴근해서 들어가실 때 아주 소소한 거겠지만 그죠? 약국 혹은 편의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상비약으로 좀 사셔다가 먹여주시고 그리고 저는 감기 걸렸을 때 치킨숲 물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삼계탕 이런 거 좋아요. 네, 이런 걸 좀 보답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그 오늘 그 아침에 읽는 편지도 그랬지만 이런 사연을 받고 나니까 저도 누굴 챙겨야 될 사람이 없나 이렇게 갑자기 문득문득 생각이 드네요. 자, One Republic의 Good Life, Imagine Dragons의 Walking the Wire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1부 마칠 시간이네요. 스칼렛 주윤님께서 신청하신 존 레넌의 Woman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로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양국 당국이 3,000명을 웃도는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100명 이상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에 구조대가 진입했지만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추가 범람과 2차 재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구호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추진한 헬기 수색은 안전 등을 우려한 네팔 당국의 운항 불허로 무산됐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30일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 섬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군사 공격은 한 달여 만인데 이번 공격이 전면적 공격 재개의 시작일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를 위한 선별적 작전일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란은 즉시 반격에 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오후 2시 10분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 역시 오늘 선고를 받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함량 미달의 알트코인, 즉 비트코인 외의 가상자산을 무분별하게 상장해온 사실이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5대 원화코인 거래소는 지난 2022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중복을 포함해 모두 1,200여 개의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했으며 같은 기간에 이들이 상장 폐지한 알트코인은 430개에 달했습니다. 2022년 이전 상장된 알트코인이 상장 폐지된 경우도 포함된 수치지만 단순 계산하면 신규 상장 규모의 3분의 1 이상이 퇴출된 셈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4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3: CBS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내일 사이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전북 김제와 정읍 부안 고창, 전남 영광 신안의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전북 서부와 충남 대전 세종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남 서부는 오늘 오전까지, 충청도는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오늘 오전부터 밤까지 시간당 20-30mm, 최대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호우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충청도에 최대 20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호남 서부에 최대 120 이상,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서부에 30에서 80, 남부에 5에서 5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한편 현재 남부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과 청주의 낮 최고 기온 26도, 광주 대구 32도로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심하겠습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8: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7: 주방 싱크대도.
8: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7: 어디로?
8: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한국무협 최고의 걸작 용대원 작가의 군림 천하가 마침내 완결됐습니다. 이제 CBS 시투어가 그 감동의 무대를 직접 찾아갑니다.

0: 용대훈 작가와 함께 떠나는 중원 무림기행. 천년고도 서안, 험준한 화산, 그리고 종남산까지. 문학과 역사, 진짜 중국의 풍경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여행에 함께 하십시오. 장르 문학의 거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4박 5일. 11월 14일 출발. 완결 기념 이벤트 진행 중. 문의 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서울 771-1932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스베스 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아바의 Our Last Summer였습니다.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군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책자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담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목의 쿠폰 가맹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대기 근처라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시는 이용객,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은 꼭 인증 문자, 인증샷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이용하시고 준비한 선물 많이 받아가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보, 4호선 캠퍼스
4: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하다가 서울로 취업이 됐어요. 당분간 친정에서 다닐 예정인데 신랑을 혼자 두고 가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로에게 더 좋은 앞날이 기다릴 거라고 좋게 생각해야겠죠? 하셨어요. 당연하죠. 그럼요. 취업이 또 그렇게 됐으니 또 당분간은 네, 주말 부부처럼 또 이렇게 오가시면서 시간 보내셔야겠어요. 저는 또 가끔은 서로의 공간도 필요하고 서로의 시간도 필요한 거라고 각자 시간도 필요한 거라고 저는 늘 말해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뭐 손이 필요한 상황이 네, 신랑분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네, 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취업은 언제나 오르니까요. 네, 언제나 오르니까.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윤건의 가을에 만나 듣고 올게요.

벤슨 분의 미스티컬 매지컬 그리고 미카의 그레이스 켈리 듣고 오셨습니다. 유바바님, 알디 화순 제정마을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여기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많이 방황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The Weeknd의 I Feel It Coming 듣고 오셨습니다. 한솔로님, 알디! 중고차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으시다면 살짝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일단 어떤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실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시간이 좀 많으시다 라고 하면 차 관리도 세차부터 뭐 이런 거 저런 거 수리 같은 거 좀 필요한 것들을 수리를 하신 다음에 천천히 개인 거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없고 그리고 빨리 차를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혹은 차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 라고 하면은 본인 차에 따라서 우리 그 녹색창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커뮤니티가 분명히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커뮤니티에 가서 내 차에 비슷한 스펙에 요 정도 연식에 요 정도 키로수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가격을 좀 측정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내가 좀 급하다 싶으면은 가격을 좀 더 싸게 파는 게 맞고 약간 뭐 시간 싸움이죠 뭐. 제일 고민 없는 거는 저기요 딜러님 그게 제일 고민이 없긴 합니다. 근데 거기는 말 그대로 이제 업자가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측정가가 조금 낮기는 해요. 도움이 됐을랑가 모르겠네요. 포스트 말론의 I Like You, 핑크 스웻의 I Feel Good 듣고 옵니다.

자, 2349님, 방학 동안 덥고 바빠서 배달 음식 자주 먹었었는데 이제 계약도 했고 날씨도 선선해지니까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저희 중학생 딸내미 아직 매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빨간 음식은 손도 안 대거든요. 외식할 때 메뉴 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올해 남은 넉달 동안 딸이 좋아할 만한 매운 음식 메뉴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확실히 약간 좀 어렸을 때부터 밖에서 먹는 음식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토속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정통성 있는 그런 음식보다는 약간 퓨전 음식, 뭐가 이렇게 다 섞여 있는 음식 이런 걸 많이 먹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빨간 소스가 있으면은 크림 소스나 약간 버터라든지 그거를 이렇게 조금 희석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표현하자면 로제 같은 건데 그런 소스들 음식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간 음식을 만드실 때도 로제 소스 쪽으로 갈수 있는 그게 로제가 꼭 크림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네. 그런 걸좀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놔두면은 다 먹게 돼요. 예. 배고프면 다 먹어요. 여러분, 뭐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야채 썰던 칼로 고기를 썰어서 그 고기를 굽잖아요. 그럼 거기서 야채 냄새 난다고 고기를 안 먹었던 편식쟁이였어요. 예. 이제 진 여사님한테 두들겨 맞고, 형한테 두들겨 맞고, 사회에 나가서, 네가 아무리 그런 걸로 징징대봤자 너한테 그런 거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어. 네가 싫으면 안 먹는 거지, 뭐. 라고 숟가락을 뺏겨 보니, 이제, 웬만한 편식은 잘안 하는 편입니다. 좀 너무 무서운 얘기였나요? 마마무의 None Is Monde,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듣고 올게요.

SBS 그대 작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이제 월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 벌써 됐어요.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곡으로 한솔로님 아까 신청하셨던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띄워드리면서요.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로컬 뉴스입니다.

0: 교단체인 신천지와 통일교회 정치권 유착과 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237일 만인 오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합수부는 지난 1월 초 출범 이후 수사를 벌인 결과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관계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 원을 압수해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떨어진 38.9%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8.7%로 전주 대비 1.8%포인트 오르며 5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에 앞섰습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전 장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주택 현안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첫 각오를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자신이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충분히 경험한 만큼 용산공원 등 서울 주택공급 관련 중요 현안 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처벌받은 비위공직자 17명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비위로 면직된 1,500여 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권익위는 이들 17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관계기관의 고발 조치를, 고발 요구 대상자 가운데 아직도 취업한 직장에 재직 중인 7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했습니다. 미군이 한 달여 만에 이란을 다시 공격하자 이란도 현지 시간 31일 요르단 내 미군 기지 두 곳을 공습하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4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멍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2: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1: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 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1: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7921 더하기 8572는 암산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종이에 숫자를 적으면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고민이 생겼을 때 머릿속으로만 끙끙 앓지 말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엉켜있던 생각은 정리되고 뜻밖의 해답을 찾게 될 수도 있다고요. 월요일 아침부터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한번 적어보는 거 어떨까요? 문자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셔도 좋겠죠? 백원경의 랄랄라 문을 여는 곡, 빛과 소금입니다. 그 여름의 마지막.

0: 쏟아지는 비와 함께 여름이 막을 내리는 듯한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여름 그렇게나 덥더니 떠나갈 때도 요란하네요. 오늘 모두 비 피해 없이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초이님께서 내일이면 9월 가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그 어느 해보다 덥고 힘든 여름을 보냈는데 그래서 8월의 달력을 넘겨서 9월 달력을 보는 게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올해처럼 가을이 많이 기다려졌던 때가 또 있었나 싶어요. 아직도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 있다면 쌓아두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한 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와 함께 흘려보내기로 해요. 문자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드라마가 좋아서 코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 사이언스.

0: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더위에 지친 작업 편집

응급실 김건모, 조현아가 함께 부른 노래로 사랑이 떠나가네 전해드렸습니다. 7331번님, 우리 남편 에어컨 기사 올여름에 제가 같이 가서 도와주었어요. 땀으로 범벅 우리 남편 올여름 고생했어요. 사랑합니다. 네, 여름의 마지막, 8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사랑 고백으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좋겠어요. 앙빵님은 아내와 함께 늦은 휴가 보내며 에너지 충전하고 있습니다. 미뤘던 책도 더 읽고 여행도 겸해 무념 무상의 시간을 보내니까 아무튼 좋네요. 이런 시간 정말 꼭 필요하죠. 정정지님, 매일 거래처 방문하는데 100원경에 랄랄라 하는 시간만큼은 안 걸리길 바라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드라마가 좋아서 퀴즈까지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속도 조금만 더 줄이시고 천천히 가시지요. 별빛 다락방 라디오님, 창밖으로 빗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평소 같으면 조금 귀찮게 느껴졌을 비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소리가 참 편안하게 들립니다. 잠깐 창문 열어 빗소리 듣고 있자니 바쁘게만 지나가던 일상도 잠시 멈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라디오만 있어도 충분히 좋은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와 함께 라디오 잘 듣고 있을게요. 비 오는 날의 분위기

와 잘 어울리는 노래, 비가 오는 날에 부탁합니다. 비스트의 노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3123번님, 도서관 왔는데 빗소리 너무 좋아서 듣고 있어요. 월요일이라 그런지 한적합니다. 이 조용함도 좋네요. 비도 오고 그래서 신청해요. 헤이즈 신용재의 노래 듣고요.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두 곡 듣고 드라마가 좋아서 퀴즈 같이 풀어봐요.

착했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백원경의 랄랄라. 이 대사 어디서 들었더라? 추억의 드라마 속 대사를 듣고 제목을 맞춰보는 시간, 퀴즈 드라마가 좋아서.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잘생겼지, 키 크지, 돈 많지, 똑똑하지, 어떻게 이런 내가 싫을 수 있어? 너 바보 아니야?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시켜줘 그럼. 금잔디 명예소방관. 손발이 사라질 것만 같으니 오글거리는 대사 맛으로 본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2009년 30% 내외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화제를 낳았던 이 드라마는 평범한 여고생이 명문 사립고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일명 F4, 꽃미남 4인방 기억나실 거예요. 특히 구준표와 금잔디 티격태격 로맨스에 시청자들이 푹 빠졌죠.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까요? 1번 상속자들, 2번 꽃보다 남자, 3번 궁.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번으로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7분 선정해서 랄랄라 커피 드릴 거예요. 팀엑스 파라다이스 듣고 정답 발표하니까요.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

음악 들으니까 장면들 생각나시죠? 2212번님, 저는 만화책도 전권 구매했어요. 저는 민정언니한테 반했었는데, 예, 너무 예뻤죠. 이 드라마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했고요. 한국의 재벌, 입시 환경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구준표 금잔디 푸딩님 그립다고 보내주셨고, 구준표 머리 생각나네요. 4214번님. 이거 무슨 머리라고 해야 되죠? 소라빵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정말 한창 유행을 했었어요. 최강권철님께서 저 이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 붐 불었던 드라마라 졸업 앨범 보면 다들 소라빵 파마머리 하고 있어서 가끔 이야기하면서 웃곤 합니다. 추억이네요. 추억. 예. 지금 생각해도 명장면 설렙니다. 7425번님. 이치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6675번님. 건강검진한다고 휴가 중에 정답 보냅니다. 네. 이 드라마. F4. 구준표, 윤지호, 소희정, 송우빈 기억나시나요? 네 명의 꽃미남 캐릭터와 금잔디의 이야기. 수많은 화제를 낳았었죠. 특히 구준표 역의 이민호 씨, 이 드라마를 통해서 스타덤에 올랐고요.

F4 열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드라마 바로 꽃보다 남자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7분께 커피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7054번님께도 커피 드릴게요. 회사에서 차 동승할 때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희 전무님이 열렬한 애청자가 많네요. 제 차에서도 나중에 청취해 볼게요. 이번 꽃보다 남자 OST도 너무 좋아했어요. 네, 서울 수도권은 98.1MHz 맞추시면 됩니다. CBS 레인보우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음질로 들으실 수 있죠. OST에서 이 곡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SS501 내 머리가 나빠서.

지아 이보람의 처음 그 자리에 앞서 들은 곡 더블에서 501 내 머리가 나빠서 혜니 다리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첫 아이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보던 드라마네요. 우리 아들도 크면 구준표처럼 잘생겼으면 했었던 바람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늠름한 고입니다. 사랑한다 아들 해피해피님. 와, 이 드라마가 이렇게 오래된 드라마라니요. 크크님께서 OST 들어보니까 그 시절 오글거림이 아닌 낭만이 있었네요. 그 낭만이 그립습니다. 예, 그 시절의 나를, 그 시절의 기억을 추억하게 하는 드라마가 좋아서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우혁입니다. 소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각과 관련해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단 한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신상 털기와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6개 부처 장관직 인선 전반에 대해 코드 맞추기이자 함량 미달이라고 공세를

0: 펼쳤습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법 방탄용 인사,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청년 민심에 반하는 인사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우리의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며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월 전 산업 생산이 전달과 같은 수준에 머문 가운데 소매 판매는 2.4% 줄고 서비스업 생산도 1.3% 감소한 것으로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했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7.5%의 증가율을 나타내 두 달 연속이자 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보인 경기 회복 흐름이 큰 틀에서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민생 지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액 증가와 증권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의 누적 세수가 27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증권 거래세는 1조 4천억 원으로 1조 1천억 원 증가했는데 증가율로 따지면 400%를 넘어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하고 추가 경정 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로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빚을 버티지 못하고 채무 조정에 들어간 서민이 올 상반기에만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집계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7도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5: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 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가면요.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기 전 인터미션이라 해서 한호흡 쉬어가는 휴식 시간이 있죠. 숨차게 달려온 1막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벅찬 마음을 잠시 추스르면서 다음 막에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조용히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뜨겁고 무거웠던 여름이라는 일막은 이제 끝이 보이고 있고요. 다정한 가을바람과 노을이 기다려지는 가을이라는 이막으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인터미션은 길어야 15분 남짓되는 짧은 휴식시간이지만 갈증을 달래고 잠시 숨을 고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죠. 객석의 불이 다시 꺼지고 이막의 웅장한 커튼이 올라가기 전까지 편안한 인터미션을 느긋하게 느껴볼 수 있는데요.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바쁜 월말의 복잡함과 여유 없음은 잠시 내려놓으시죠.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쿨 앤더 갱의 프레쉬였습니다. 8월과 9월 사이는 막과 막 사이 공연장의 불이 환하게 켜지는 인터미션의 시간과도 비슷하죠. 15분 남짓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고 잠시나마 바깥바람을 쐬기도 하고 갈증을 달래고 숨을 고르면서 다음 막이 오르기를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이맘때가 딱 그렇죠. 대학생들은 개강을 맞을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는 인사이동으로 크고 작은 변동이 많아지는 시기. 박수를 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잠시 여백의 시간도 갖고 숨을 고르면서 여름에서 가을로 부드럽게 넘어갈 준비해봤으면 합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변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경동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6: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love.
1: 앤 마리였어요. 2002. 또 0423님 아메리카가 탤런트 출신이죠. 윌 제이의 Off the Record. 또 민트님 카세트의 My Way까지 전했습니다. 6678번으로 손가락 변형이 와서요. 병원에 가봤더니 당분간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많이 속상합니다.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적어주셨어요. 그쵸. 나도 쉬고 싶고 일 안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과유불급입니다. 지금은 다 야속할 수 있지만 특히 성실한 사람들은 때로 밀어내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빨간불이 들어와야 강제로 일을 진짜 못하게 되어야 일을 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쉬면 조금 쉬시는 거고 나중에 쉬면 정말 오래 쉬셔야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31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신청곡 이어지고요. 오늘이 행복이님 머라이어 캐리예요. Hero.

유가영님, 아델의 음성이었죠. Make you feel my love. 또 클레오파트라님, 조지의 Glimpse of Us. 또 오늘의 행

뽕님이 신청하신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였습니다. 9117번으로 가을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입니다. 지쳐있는 저의 몸과 마음에 조금만 더 힘내라고 꼭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외쳐봅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지난 여름 계절을 보내셨나 봐요. 근데 선선할 때는 잘 몰랐는데 아주 더운 날들을 견뎌보니까는 아휴, 다 필요 없고 덥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날도 참 많았죠. 이제 계절은 가을을 향해 갈 텐데요. 그 소박한 마음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미야가 노래예요. Officially Missing You.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Say My Name이었고요. 호레노츠님 TS의 Waterfalls, 또 타미아의 Officially Missing You였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신청곡 이어지는데요. 보석이님 마이클 런스트락이에요. 25 Minutes.

마이클 러스트락의 25 Minutes였습니다. 유지수의 핏송 1부 닫습니다. 노을 신사님 월플라워스의 One Headlight 남기고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관리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조직 문화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한 실종 사건 약 31만 건을 전수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홍 본부장은 대면 확인을 거쳐 종결했는지 비대면으로 종결했는지를 사건마다 확인하고 있다며 비대면으로 종결된 사건을 우선해 신속히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지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과거 견해를 재정립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안 하나하나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미와 최고위원은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증할 것은 제대로 검증

0: 아뢰 근거 없는 낙인과 혐오, 정치만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야당의 신상털기식 음해성 공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이른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34곳부터 당원 직선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임기가 끝나는 전체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를 통해 전면 재선출하려던 방안이 현역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다만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올 연말 실시하는 정기 당무감사에서 현역 의원을 비롯한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평가할 때 당원 평가 50%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의용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완료하고 내일부터 KTX, SRT 통합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기존 조직의 SR 업무를 승계하기 위한 통합사업관리 부문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내년부터 기존 KTX 산천 대비 편성당 90석 정도가 많은 신규 고속철도 차량 31편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 서민대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어요. 메이플 피카님 팔코의 비엔나 콜링이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좋은 곡들 넉넉하게 이어갑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복시리님 퀸이었습니다. Don't Stop Me Now. 또 문경도련님 그레킨 밴드의 저 파디. 또 코파는 곰돌이님 알라나 마일스의 엘비스 프레슬리 참가죠. 블랙 벨벳까지 전했습니다. 0494번으로 얼마 전에 퀴즈 정답이 삼치였죠. 그래서 그날 삼치구이를 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갈매기로 태어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해산물을 좋아하는 저희 아들. 그런데 등푸른 생선, 삼치가 식감이 퍽퍽하다고 잘 안 먹었네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삼치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삼치살이 퍽퍽하다면 먹을 수 있는 야들야들한 생선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아드님에게 좀 전해주실래요? 이거 그 싱싱한 생물 삼치를 사셨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 그렇다면 이거는 퍽퍽할 수가 없는데. 올 가을 또 겨울에는 제대로 살이 오른 삼치와 조우하기를 바랍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나는 곡들 이어가 봅니다. 먼저 종윤님 뉴키즈 온 더 블럭이에요. 투나잇.

9062님, 대학생 아들과 한강 가서 뛰고 와 밥 먹고 대청소하고 노고 한데 지수님 해피송 들으니까 귀가 번쩍합니다. 0404님은 주방 대청소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렸고요. 씩씩한 노래 부탁합니다. 다들 잘 들으셨죠? 왕서방님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또 카일리 미노그의 The Locomotion, 또 종윤님이 신청하신 New Kids on the Block의 Tonight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월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가 보고요. 5095님 청하셨어요. 찰리 푸스 One Call Away.

크리스토퍼의 Bad였고요. 또 우기님이 신청하신 아리아나 그란데 Hey That I Made You Love Me, 또 찰리푸스의 One Call Away까지 세 곡을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8월 31일 월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신청곡 더 이어지고요. 도로시님 나탈리 콜이에요. Starting Over Again.

가을 아침 홀리님,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 송이었고요. 나탈리 콜의 Starting Over Again 앞서 띄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안주하는 여행자님께 띄웁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 웨이 남기고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지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재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행정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 임명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대법원장 후보로 재청된 손봉기 후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노 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 불법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 당시에 많은 국가기관이 침묵했다면서 그렇다고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전성환 청와대 경청 통합수석은 청와대 대법관 재청 반려에 대한 조배숙 의원의 물음에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귀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단속 사건에 관한 부적절한 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 제도와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자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의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 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0: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1: 2024년 국내 중소기업 수가 전년보다 20만 개 늘어난 가운데 종사자 수는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소기업 수는 850만 개로 전년보다 20만 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7천 명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를 차지했고 종사자 비중은 80%를 차지했고 매출액은 44%를 차지했습니다. 1인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수의 78%를 차지했으며 종사자 수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와 18%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내일부터 4주 동안 임금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금 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임금 체불 고위험 사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며 작년보다 2천 곳 늘려 8천 곳에 대해 전수조사 감독을 실시합니다. 특히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며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합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왁스로 코팅한 점토 완구인 왁부볼 제품이 유행하는 가운데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표시지만 실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왁부볼 제품에 대해 8세 이상 어린이 제품 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20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또는 물리적 안전상 주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2: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31일 월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은요. 신해철의 재즈 카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포 유.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다들 송디보다 이 송디의 티셔츠 애착티를 더 많이 기다려주신 것 같은데요. 달콤님은 애착티가 돌아왔네요. 송디 와우 반가워요. 이 송디가 아니라 이제 애착티 반가워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바나나 우유님은 저 티셔츠 사고픕니다. 지니920번님 애착티군요. 아 그러면 송티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이 언젠가 이 티셔츠의 구매 그 경로 이거를 좀 남겨야 되지 싶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전국적으로 좀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목동하고 오목교 쪽도 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비 소식이 있는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또 7월 27일 제가 첫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고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하고도 벌써 4일 차가 된 날인데요. 뭐 이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사실 또 짧은 시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송편님들이 듣기에 이 한 달 전과 후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또 전체적인 송편님들의 피드백이 또 필요한 시간입니다. 격려, 칭찬 뭐 다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요. 또 쓴소리, 아쉬운 점, 바라는 점 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속상한 거는 무관심, 노관심, 무응답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송인찬의 어떤가요?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지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0: 오늘 월요일도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렸습니다. 어플 레인보우 또는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또 보이는 라디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보이는 라디오에 대한 피드백도 간간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얼굴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자세를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A면에서는요. 월요일에 비타민 원투찬찬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필요한 우리 송편님들께 힘찬 에너지 음료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송편님들은 늦지 않게 입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연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그 전곡은 신승훈 날 울리지 마였습니다. 6257번님 송디 기다렸어요. 그냥 활기차지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그냥 우울해요. 오늘 또 비도 오고 월요일에 우울할 수 있는데요. 우울함 타파 프로젝트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저희와 함께 하시죠.

밥도 없고 약도 없는 월요일, 지치고 힘들때면 원스텝 투스텝 밟고 입장해주세요. 한 주의 시작을 텐션으로 가득 채우는 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원투 천천천.

자, 송편님들의 월요병을 치료할 닥터 송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인데 이렇게 비까지 내리면 이미 출근길부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죠. 여기에 답을 내리지 못한 회의만 또 계속 이어진다면 자꾸 시계만 보게 되고 퇴근만 바라게 됩니다. 월요일이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난다는 우리 송편님들, 심신이 고달프고 에너지가 필요한 우리 송편님들, 어서어서 모여주십시오. 나 이래서 힘들다, 나 이래서 정말 지친다 사연 남겨주시면요, 힘들 때는 힘 드세요! 텐션 쭉쭉 오르는 힘찬 음료 쿠폰 선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투 찬찬찬 입장 코드는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만나는 텐션 충전 타임, 원투 찬찬찬! 첫 번째 곡 AOA 밍글맹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비도 오고 있습니다. 많이 기분이 처질 수 있는데요, 화이팅 한번 하고 또 우리 송편님들의 사연 이어가보겠습니다. 송편님들 모두 모두 화이팅!

빠기공주님, 빙가빙가님, 이너지형님, 우짜 하하님도 월요일 마음껏 웃어보자고요. 나얀님, 송디, 저는 외근을 주로 하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물건 옮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운전할 때는 98.1 어떤가요? 들으면서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즐겁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비 오는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 좀 주세요. 우리 나얌님 에너지 드립니다. 나얌님의 에너지 충전 완료. 나얌님께는 힘찬 음료 쿠폰 보내드립니다. 6418님, 아, 저 어금니가 아픈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요. 군의 식당 맛있는 거 나왔는데 많이 못 먹었어요. 붕어 마냥 물만 먹고 있네요. 우리 6418번님, 맛있는 거 어금니 다 나으면은 그때까지 잘 참아봅시다. 으쌰으쌰 파이팅! 우리 펑키님, 로비누님, 한솔로님도 음악에 맞춰

조석풍님, 송지 월요일에 말일이라 그런지 자꾸 일이 밀려드네요. 하지만 어떤가요? 포기 못하죠? 저도 화이팅 주세요. 우리 추석풍님께는 중국어로 갑니다. 중국어로 화이팅!

5901번님,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을 저희 뿌얀이가 다 물어 뜯어놨어요. 새 신발을 그저께 샀는데 뒤꿈치를 다 물어 뜯어서 슬리퍼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혼나기는 했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 어쩌죠? 자, 제가 뿌얀이 제가 대신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뿌얀아,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티아라의 빙글빙글. 자, 우리 송편님들 조금 더 신나게 재밌게 놀아봅시다. 402번님, 주말에 친구들과 속초행 다녀왔어요. 신나게 놀고 왔는데 월요일 출근은 너무 힘드네요. 송디 힘을 주세요. 너무너무 졸려요. 자, 우리 402번님 잠 깨도록 갑니다. 텐션 업!

마음의 안식처님도 오늘 인어 이 시간 동안 흔들어 흔들어. 오후에 나른함을 깨우는 텐션 찬스, 여러분은 송희찬이 어떤가요? 오후 2시 5분

6138번님 안녕하세요 송디. 월요일 힘들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일하기 힘들고 배불러서 더 힘들어요. 아 이게 배부르면 또 일하기 힘들고 몸이 아프면 또 일하기 힘들죠. 하지만 다 잘 될 겁니다. 6138번님 화이팅! 4894번님 헬스 시작한 지 4일차입니다. 지금 막 운동 끝나고 집에 왔어요. 운동은 하나도 안 힘든데 집에 걸어오는 길이 너무 힘든 거 있죠?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엔 중국집에서 나는 짬뽕 냄새. 겨우 그 유혹을 이겼는데 김치찌개 가게까지 그 옆에는 갈비집까지. 아 너무 힘든 거 있죠. 항상 이 운동하고 다이어트할 때 이 냄새 참기 힘듭니다. 하지만 6138번님

수 있습니다. 유케 두잇. 빵빵한 오랭이님, 오늘 걱정은 내일하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자. 송기와 송편님들과 함께 오후 스트레스 날립시다. 맞아요, 우리 오늘 걱정 내일 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신나게 흔들어 즐겨봅시다.

제주 딸기산도님, 어깨 아파서 물리치료 받고 와서 조신하게 듣게 하려고 했는데 빙글빙글 너무 신나잖아요. 이 시간 동안만큼은 우리 조신하게 잊지 말고 그냥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0432번님, 아, 내가 왜 파티를 월요일로 잡았을까요? 퇴근하고 운동하러 벌써 가기 싫어요. 0432번님, 그래도 우리 가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아자아자, 파이야! 0432번님, 파티가 아니라 PT였군요. PT 더더욱 가셔야 됩니다. 0432번님, 아셨죠? 자, 우리 이어지는 마지막 곡 3분 30초 동안만 조금 더 힘차게 힘내서 이 월요병 타파해봅시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렌지 카라멜 상하이 로맨스. 마이바흐전님, 손영욱님, 추석풍님, 주간적인 저기님 모두 오늘 으쌰라 으쌰. 한솔로님께서, 송편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송편님들 모두 힘내세요. 맞아요, 우리 또 이제 9월에 그 긴 연휴를 위해서 이 월요일 몇 번 안 남은 월요일 다 같이 가자, 텐션 올려.

있습니다. 1분 20초 끝까지 송디와 송편님들 모두 모두 파이팅하면서 달려봅시다. 8542번님 이번 주가 개강입니다. 내일부터 강의 들으러 가야 돼요. 응원해주세요. 우리 8542번님의 원활한 학업을 위해서 8542번님 웃으면 복이 오니까 맘껏 웃자고요. 우리 점 남겨주신 7541번님도 파이어.

だ。あ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월요병 타파 프로젝트 원투 찬찬찬 마지막 이벤트로 끝냅니다. 송편님들 모두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짜요! 깜바레!

프로젝트 원투 찬찬찬 우리 송편님들의 월요일이 조금 더 가볍고 힘차고 조금은 즐거울 수 있도록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신명나게 스텝밟으면서 입장해보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 텐션도 원투 찬찬찬

빛과 소금 오래된 친구 피노키오 다시 만난 너에게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조금 전 원투 찬찬찬 코너에서 이제 8542번님이 이번 주 개강으로 힘들다, 이번 주가 개강이다 이런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4543번님 저도 개강입니다.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학생 아니고 교수입니다. 교수도 학교 가기 싫어요. 자, 우리 교수님 4543 송편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봤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가 싫어. 하지만 가야지. 너는 선생이잖아. 이게 어렸을 때는 진짜 학생일 때 뭐 학교 가기 싫고 학원 가기 싫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그 우리 선생님들도 전부 다 직장인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하고 똑같이 학생들과 아침 학생보다 어쩌면 더 일찍 나가가지고 가서 수업 준비도 하시고 다 그러고 퇴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 그게 이제 와서야 조금씩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가요를 진행한 지도 한 달 하고도 4일이 넘었고요. 오늘 그래서 이 어떤 가요에 대한 피드백 얘기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많은 송편님들께서 초반에 진행했을 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처음 진행할 때보다 좀 저도 마음이 편해졌는데 제일 큰 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송편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재미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내가 지금 막 방송을 하고 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편안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다? 결국 다송편님들 덕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아, 저와 신랑의 피드백은요. 신랑의 피드백은 목소리가 가벼운 것 같다고 했고요. 저희 귀에는 송디 목소리가 너무 귀엽게 들려요. 근데 그 목소리가 가벼운 것 같다는 참 저도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이 아나운서를 하면서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가 좀 더 두꺼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제가 언제 또 갑자기 동굴 목소리가 돼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또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IU Raindrop.

비와서 퇴근은 하고 싶지만 집 가서 밥해야 되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주부분들은 사실 집이 직장인 거잖아요. 1497번님, 저희와 함께 도망갑시다. 친정으로 도망가시는 게 좀 좋으려나? 자, 여기 목동 CBS 3층 스튜디오로 오시죠. 네, 1497번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선우정아, 도망가자. 저희는 테이프 갈고 비면으로 돌아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2만 900여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서울 아파트 착공은 36% 증가해 향후 공급 여건은 개선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받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할 수 있고 지급은 오는 10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달부터 경기도 내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 지역 화폐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받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역 화폐 결제에 추가 캐시백을 적용하며 기존 충전 인센티브와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지역 화폐 가맹점은 1,722곳입니다.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오늘 민선 9기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현안 18건과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 발행 지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 등 핵심 국비 사업 12건, 2,107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민생 현안 해결과 자신의 핵심 공약인 ABC 플러스 2 전략 실현을 위해 당정이 긴밀히 소통하며 원팀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가 강화도 일대 발굴 조사를 통해 출토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 5건을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유산은 고려시대 불교예술을 보여주는 선각 아미타열의 관음보살 경상과 무문 동경 일괄, 선원명 청동 은입사 향환, 금동열의 삼존상과 조선시대 군사유산인 강화 건평돈대 불랑기 모포 등 유형 문화유산 4건입니다. 또 강화 선두포 축원 심할비 한 건은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됐고

0: 이천 씨는 출토 맥락이 명확한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강화도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의 보복하려는 남성에게 집 주소를 알려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경찰관 A씨를 최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의 사적 보복을 의뢰하려던 30대 남성 지인 B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6도, 습도는 91%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 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통하면 통할지니 숫자로 전하는 제 마음 들리십니까? 오늘의 시그널을 받아주세요. 송디와 텔레파시. 송팬님들 그거 아십니까? 이제 그 녹색 검색창에 송인찬의 어떤 가요 검색하면은 홈페이지로 가는 메인 화면이 제일 먼저 상단에 뜹니다. 아 이게 아마 우리 송편님들이 검색을 자주 해주신 것도 있고 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대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 우리 진짜 노래 가사처럼 그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 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 제가 눈빛으로도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고요. 제 마음이 송편님들께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약 가득 넣어서 텔레파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통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숫자인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숫자를 생각했을까요? 보내주실 숫자 범위는 0, 0부터 99 사이입니다. 만약에 내가 7이나 8 이런 한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앞에 반드시 0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0, 7, 0, 8 이렇게요. 두 자리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는 1인 1숫자 한 사람당 하나씩만 보내주셔야 되고요.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집계 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계 시간 3시 8분부터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1등에게는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앤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로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비도 오니까 또 진하게 텔레파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자, 혹시 받으셨나요? 아, 오늘 비가 좀 와가지고 수신 감도가 약해졌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냅니다. 이엇! 자, 제가 어떤 숫자를 생각하고 적었을지 텔레파시 받으셨다면 두 자리 숫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집계 시간은 3시 8분부터 14분까지입니다. 3시 8분부터 14분까지. 노래 두 곡 듣고 오는 동안 숫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블랙핑크의 셧다운 미아오 띠로리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저희 노래 두 곡 받는 동안 송편님들이 저의 텔레파시를 잘 받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행운의 주인공, 오늘 저와 텔레파시가 통한 분들을 뽑아볼 겁니다. 자, 3시 8분부터 14분까지 집계를 받았었고요. 오늘의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1의 자리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적은 1의 자리 숫자는요,

자, 이게 지금 지워져서 잘 안 보이는데 숫자가 3입니다. 제가 적은 1의 자리 숫자 3이었고요. 10의 자리 숫자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카메라에 지금 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가 조금 지워졌는데 이게 03입니다. 03. 그래서 오늘의 행운의 번호는 3번이었습니다. 이 또 오늘 이제 이유를 여쭤보실 수도 있겠죠. 왜 도대체 왜 숫자가 나온 거냐? 이 숫자가 나온 거냐? 자, 그 이유는 당첨자 먼저 뽑고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제가 이유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IVE 블랙홀.

아이브 블랙홀 듣고 오는 동안 저희가 당첨자를 뽑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텔레파시를 받은 저와 마음이 통한 선착순 주인공 1등은요? 총 3분이 있었는데 그중 선착순 1등은 265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655번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두 분 더 계셨습니다. 오늘 간식 세트 받을 두 분, 7776번님 그리고 크흑님도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크흑님은 9월 3일에 일식조리기능사 실기시험 합격 발표일이라고요. 그래서 03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이제 해명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은데요. 믿음 소망 무알콜님, 혹시 상견례 혼수로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세 식구여서 3이냐? 자,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을 고른 이유는 3이 소수입니다. 제가 일단 소수 좋아한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홀수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소수예요. 네, 그래서 3이 홀수고 제일 먼저 시작한 소수기 때문에 3이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그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뭔가 3이라는 숫자가 또 머릿속을 스쳐 지나왔고요. 저는 분명히 이 송편님들이 그 텔레파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려 세 분이나 받아주셨고, 마침 그러네요. 제가 3을 하니까 또 세 분이 딱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텔레파시일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이제 수학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는 가끔 자존감이 떨어질 때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풉니다. 이게 이제 좀 살짝 머리 써서 풀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가 자존감이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송편님들의 자존감 회복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송편님들만의 분명히 어떤 자존감 회복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또 뭐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얘기를 주시면은 좋겠고요. 이런 사연 남겨주신 송편님들을 위해서 오늘 랜덤 럭키박스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우즈 드라우닝.

우즈 드라우닝 하연우 돌덩이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자존감 회복으로 수학 문제를 가끔 푼다. 근데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뭐 그러면서 이제 송편님들의 자존감 회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9517번님, 저는 자존감 떨어질 때 등산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숨이 차도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면 그렇게 좋고 내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정상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느끼는 내가 최고다 라는 감정 정말 좋아요. 추천합니다. 그게 이제 정상에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거를 참아내면서 끝까지 올라간 그 순간에 느끼는 그 느낌, 느낌적인 그 느낌, 그 감정이 이제 또 자존감을 회복을 시켜주죠. 최강권철님도, 저는 자존감이 떨어질 때면 페스티벌에 갑니다. 거기서 뛰면서 노래 부르면 잡생각도 없어지고 뛸 수 있는 건강한 나에게 취해서 갑자기 에너지, 활력, 자존감 다 올라가더라고요. 돌솥 비빔밥님도 비슷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산책하고 가볍게 달리면서 좋아하는 음악 듣고 땀을 흘리면 자신감이 뿜뿜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좀 해서 땀을 흘리면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러닝을 좋아하니까 거의 밤마다 밖에 나가서 달리거든요. 근데 항상 뭐 몇 킬로를 뛰든 상관없이 뛰고 나서 딱 도착했을 때 그 순간에 느끼는 뿌듯함? 그런 게 또 자존감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3683번님, 저는 자존감이 떨어질 때 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가정으로 방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간호해드리는 가정 전문 간호사입니다. 열심히 돌봐드리고 나면 할머니들이 곧 반백살인 저를 그렇게 예쁘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면 제 자존감이 쑥쑥 올라가지요. 근데 진짜 이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물론 뭐 당연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또 누군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렇게 간호하고, 그러니까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을 챙기는 거는 진짜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683번님의 자존감 채우는 방법, 저도 언제가 떨어질 때 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3683번님께는 저희가 랜덤 럭키박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로맨틱과 질투님,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카페와 간식으로 채웁니다. 근데 송편님들, 제 생각에 이거 진짜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초콜릿 하나, 맛있는 거 먹는 거 하나, 요걸로 인해서 당이 채워지고 그게 저는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맛있는 걸 많이 먹자. 이 로맨틱과 질투님의 꿀팁이었습니다. 정성희님, 자존감 떨어질 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요. 언제나 내 편인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냥 힘이 나요. 조금 더 힘들면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엄마 찬스가 최고예요. 진짜 이 가족이라는 거는 언제나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가족뿐이니까요. 우리 정성이님께도 랜덤 럭키박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핸섬님, 자존감 떨어질 때는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만의 방법이에요. 이거 저도 뭔가 조금 알겠는 게, 그냥 집에서 혼자서 좋아하는 노래, 기타 막 잘 못 쳐도 그냥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옆집에 조금 이렇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만 이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또 신나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약간 가수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진짜 이게 에너지를 많이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노래 듣고 와서 또 송편님들의 자존감 회복 방법에 대한 얘기 나눠보죠.

투투 그대 눈물까지도 그전 곡 이원진과 류금덕이 함께 부른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였습니다. 저희 송편님들의 자존감 회복 방법, 자존감 회복 팁 얘기해서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힘내자님,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에게 자존감이 정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저 좀 키워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 맛있는 거 먹은 게 중요하다. 자, 일단 달달한 게 들어가면 기운이 좀 날 거거든요. 우리 맛있는 거 가득 든 랜덤 럭키박스 힘내자님께 보내드립니다. 6221번님, 제가 자존감 채우는 방법은 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데라도 여행을 가든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식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랑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드시는 것만으로도 다시 행복해지더라고요. 제 눈빛만 봐도 아는 두 분이라서 손 꼭 잡아주고 토닥토닥 해주시면 다시 꽉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무슨 말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이게 바라만 봐도 뭔가 서로를 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따뜻함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가면서 자기도 모른 채 사실은 자존감이 채워지는 거죠. 사실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621번님도 랜덤 럭키박스 보내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8613번님, 커리어우먼이 꿈이었던 제가 전업주부로 전향하고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는데요. 전업주부로서 집안 살

살림하고 아이들 케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일기도 쓰고 기록도 남깁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 중요한 시기에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지 상기시키고 있어요. 독서나 악기 같은 취미생활, 운동도 틈틈이 하고요. 아자아자! 와, 8613번님은 진짜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8613번님, 아자아자! 파이팅! 근데 사실은 8613번님 포함해서 모든 송편님들께 좀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뭘 안 해도 그냥 우리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뭔가 잘 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업주부가 힘들잖아요. 이게 막 뭐랑 다른 직업이랑 비교해가지고 쉬운 거 절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멋진 일을 해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8613번님께도 랜덤 럭키박스 보내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노을 전부 너였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첫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NX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아, 우리 송편님들의 자존감 회복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또 숲속 우주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우울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질 때 제

볶음 통장을 열어봅니다. 태산까지는 아니어도 뒷동산은 되거든요. 초콜릿처럼 꺼내보는 나만의 럭키박스 적금 통장. 근데 반대로 주식을 열어보면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또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죠. 아, 송편님들 주식하지 말까요 저? 자, 오늘 어떤가요? 비면 끝곡입니다. Y 운명.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는 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집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좋음을 마시는 거 맞죠?
2: 아니요, 집에서 인천 하늘수 마시는데요?
1: 맞네 맞네, 물 선택 제대로 하시네요. 환경보호도 하시고.
2: 네? 무슨 보호요?
1: 환경보호요, 성인 한 명이

0: 2시간 동안 인천 한우수를 마시면 나무 쉬운 항구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1: 인천 한우수가 그렇게 좋아요?
0: 네, 그렇게 좋아요.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한우수.
1: 더 깐깐한 수돗물 인천 한우수.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경찰은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내일 검찰로 넘기고 수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내일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현재까지 A경장 외 추가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경장의 지휘감독상 관리자들과 동료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징계나 혹은 형사입건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 경찰 조사에서는 A경장의 허위 종결 이후에도 상급자가 승인한 사례가 드러나는 등 일부 지휘체계의 문제점도 밝혀졌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가운데 네팔 당국의 현장 통제로 한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의 수색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네팔 현장에 2차 산사태 우려도 있고 협곡이라 네팔 정부가 현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 수색활동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외교부에 보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이든 육상이든 수색활동을 하려면 네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외교부와 주 네팔 대사관이 네팔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 권성동 전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고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페이스북에서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2

0: 이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한국무역 최고의 걸작 용대원 작가의 굴림 천하가 마침내 완결됐습니다. 이제 CBS 시투어가 그 감동의 무대를 직접 찾아갑니다. 용대원 작가와 함께 떠나는 중원 무림기행, 천년고도 서안, 험준한 화산, 그리고 종남산까지. 문학과 역사, 진짜 중국의 풍경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여행에 함께하십시오. 장르 문학의 거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4박 5일. 11월 14일 출발. 완결 기념 이벤트 진행 중.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서울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시간의 끝자락에서 벌써라는 단어를 꺼내곤 합니다.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냐는 듯 말이죠. 근데 이 뜨거웠던 한 달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걸 남겼습니다. 온몸으로 마주했던 무더위, 정신없이 쏟아지던 빗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에 지독하게 마음을 쏟았던 수많은 순간들까지. 시간이 지나 계절의 온도는 달라지겠지만 8월, 이 여름이 우리 마음에 새겨둔 그 묵직한 자국은 차곡차곡 쌓여있길 바랍니다. 저니예요. Stone in Love.

0: Journey의 Stone in Love, Like It P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Like It Pop 하효진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월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빌볼님께서 비가 계속 내리는 오후라고 하셨고, 황금배련님, 새벽부터 하루 종일 내린 비로 아침 시간에는 엄청나게 막히고 오후에도 온통 정체로 라이키팝 지각할 뻔하셨대요. 그래도 무사히 잘 오셨군요. 진짜 오늘 새벽이죠? 비 엄청 엄청 와가지고 뭐랄까요? 아침에 이게 저녁인지 아침인지 헷갈릴 정도로 막 어둡고 비도 오고 차도 엄청 막히더라고요. 우리 라이커님들은 무사하신 거죠? 또 비가 그친 지역도 있고 뭐 남부지방은 이제 오늘 좀 소강상태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 어두컴컴한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너무 좀 오늘 좀 축 처지지 않나요? 저는 이상하게 이게 내가 지금 회사에 출근을 한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환상 속에 꿈 속에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해피초이님 퇴근길 운전 조심해야겠어요 하시면서 이제는 가을비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이면 가을이 오겠죠? 이번 가을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려집니다 하셨네요. 그러게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그래도 기온이 확실히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가을이 성큼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하효진의 Like It Pop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죠.

0: 하나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번진 도나스님이 비 노래 좀 틀어주세요 하디 하셔가지고 틀어드렸어요. 버니 타일러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그리고 포춘스의 Here Comes the Rainy Day Feeling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비 노래. 예쁜 미녀님이 충청도 아산인데요. 여기 비를 쏟아붓네요 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남부지방은 비가 안 오나 봐요. 그쳤나 봐요. 최강권철님께서 여긴 부산인데요. 햇빛 쨍쨍 어제는 우산 오늘은 양산 없이는 못 다니는 날씨예요.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야구 보러 갔는데 우천 중단될 정도였대요. 어머 비 엄청 많이 왔나 봐요. 아이고 2061님도 부산 폭염이라고 해주셨는데 하, 이게 어떤 지역은 지금 비가 왕왕왕왕 쏟아지고 있고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비가 안 오는 지역은 덥잖아요. 그래

가지고 푹푹 찌는 그 날씨가 계속되나 봅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진짜 이 중간이 없어요. 비가 완전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정말 무덥거나, 그죠? 그래도 이 더위와 이 장마 같은 이 비도 이제 좀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8월 오늘이 31일, 8월 마지막 날, 그죠?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오늘 오프닝 쓰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7월, 8월, 이 더운 여름을 우리 다잘 견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루하루가 진짜, 아우, 더워, 막 이러면서 짜증나고, 막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또 돌아보면, 그 나름대로 되게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라이커님들께도, 하, 잘했다. 잘했다라는 셀프 칭찬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을 꼭 해야겠다 아까 생각했거든요. 우리 8월, 7월, 8월 무더위를 잘 견뎌냈고 또 견디고 있는 우리를 좀 토닥토닥 잘했다, 잘하고 있다 해주자고요. 아, 준호맘님께서 8월의 마지막 날을 비와 함께합니다. 8월의 무더위를 다 쓸어가고 내일 9월의 첫날인 가을 느낌 물씬 맞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9월의 첫날은 좀 이렇게 맑고 쾌청한 날씨 있죠. 그 우리 왜 청명한 날씨라고 하나요? 그런 날씨가 왔으면 좋겠는데 내일 날씨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뭐 내일 당장 막 이렇게 날씨가 쾌청해지진 않아도 분명히 올 거예요. 가을. 그죠? 7406님, 친구 소개로 라이키팝 듣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팝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듣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요. 재밌게 듣고 가보려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그 친구분 도대체 누구신가요? 어우, 감사합니다. 또 7406님 오늘 처음으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시간은 평일은 한 시간으로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꽉 채워서 좋은 노래 들려드리니까 좋으실 거예요. Who are the James의 No One Is to Blame 그리고 CBS 뮤직 차트 18위 시아의 Snowman 함께 들어보자.

하이오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나이나 로스의 Muscles였는데요. 이 곡을 마이클 잭슨이 작곡을 했대요. 근데 알고 들으니까 뭔가 그 노래에서 마이클 잭슨 특유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이거 진짜 마이클 잭슨이 작곡한 노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비지스의 Jive Talking이었습니다. 호레노트님께서 청해 주셨는데요. 호레노트님께서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길래 자체 휴무하고 집에서 김치부침개 만들고 잡채까지 해서 먹었어요. 2시 넘어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먹었어요. 여기 서울은 슬슬 비가 그치는 모양새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체 휴무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군요. 아, 또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오, 유독 이 하늘이 흐린 날, 비 오는 날은 왠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고 집 밖에 나가기 되게 싫잖아요. 이럴 때 자체 휴무하시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기. 캬, 아주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아, 부럽네요. 계속해서 노래 이어드릴게요. Family of the Year의 Hero 그리고 Enrique Iglesias의 Hero 이렇게 두 개의 제목 둘 다 Hero인데 함께 들어보자.

just wanna hold you. Oh yeah, I'm in too deep. Have I lost my head?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의 히어로 함께 들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아직 뭐 여름이 끝난 건 아니지만 무더웠던 이 한 달을 돌아보면서 여름에 잘 견뎌낸 우리 모두를 토닥토닥 하면서 잘했다 칭찬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히어로, 우리 모두가 영웅이에요. 하유진의 나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철학과 힙합, 이보다 더 힙할 수 있을까? 블랙 뮤직과 뮤지컬의 만남,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입니다. 이 공연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놀 서경스퀘어 스콘 1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저 공연 너무 신청하고 싶은데 여기에 올리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집계에 이 신청해주신 분들을 저희가 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담당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방송 중에 문자 혹은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취합해서 선정되신 분들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이라고 꼭 달아주셔야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라이키팝 하면 선빵 선곡이죠. 아마 이 노래 내일부터 또 라디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들려드려요.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새로 시작하는 9월도 두 팔 벌려서 반갑게 맞이해보자고요. 라이커님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날까지도 곳곳에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좀 더 북상하면서 현재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충남 서해안과 경북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고 오늘 저녁까지 지역으로 시간당 2,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더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비가 더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에서는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 서부, 경북 중북부에 1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외에 남부지방에서는 오늘 내일 사이 각각 5에서 5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부산 32도로 남부지방은 무덥겠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0: 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 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CBS 경제 연구실.
8: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중국의 로봇과 반도체 산업의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열린 중국 로봇 박람회에 다녀오신 분이에요.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공제조합 K-PINCO.
11: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NCO.
1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는
11: 전문건설공제조합 K-PINCO.
12: Shorty Shalom!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9: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0: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9: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0: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9: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2: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중국 로봇 박람회 아주 화려했는데요. 놀라운 건 로봇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자부하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중국에 놀라운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장 얘기까지 짚어서 중국 상황 보겠습니다.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3: 네, 안녕하세요. 네.
12: 2026 세계 로봇 대회 다녀오셨다고 네. 따끈따끈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놀라운 장면들이 많습니까?
13: 놀라운 거는 사실상 가보면 놀라운 거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그걸 매년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가 더 많이 왔다.
12: 왜 그런 걸까요?
13: 관심이 그만큼 많은
12: 그만큼
13: 거죠.
12: 그만큼 그 나라도 지원을 많이 네. 했고.
13: 제가 놀란 거는 그 세계 로봇 박람회잖아요, 여기가. 네. 중국 기업이 99%인데.
12: 세계인데.
13: 99.8% 네, 다 중국 기업입니다. 네. 이번에 상장한 뭐 유니트리부터 시작해서 그쵸, 여러 회사들이 유니트리.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은 로보티지 하나.
12: 하나예요.
13: 네, 한 기업만 갔고요. 다 중국 기업이에요. 근데 월드죠.
12: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3: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작년에는 쇼를 많이 했죠. 이제 뭐 춤추고 덤블링하고 뭐 잘 뛰고 뭐 네. 이런 걸 이제 보여줬죠. 네. 그거는 요즘에 로봇 공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다 하는 거다.
12: 근데 그 뛰어서 공중 제비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촥 이렇게 착지하는 거는 나름 어려운 거 아니에요?
13: 그것도 되게 쉽답니다.
12: 아, 그것도 쉽습니까?
13: 예. 반복하면 그건 쉬운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계공학에 약간 조금 이제 내가 로봇을 잘 만들어라는 거를 작년에 보여줬다라고 하면 네. 올해는 되게 어설픈데 가서 보면 뭐 막 학습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12: 이제 좀 뇌가 생기는군요.
13: 뇌를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는 걸 보여주고 부품 업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2: 뭐 액추에이터 뭐 이런
13: 네,
12: 거.
13: 네. 예. 우리나라 액추에이터 및 관련 부품 회사들이 우리나라도 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전시관 하나가 다 그냥 부품 업체.
12: 그럼 재미없지 않아요? 부품들만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재밌어요?
13: 그게 보이니까.
12: 그것이 예. 바로 끼어진 모습으로 보여지는구나.
13: 그렇죠. 예. 그 안에 그리고 액추에이터 안에도 뭐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요. 뭐 PCB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네.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실은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사람 많다. 짜증나. 예, 이 정도고. 네. 신기하다.
12: 덥진 않으셨어요?
13: 어떤 관은 되게 더웠어요. 예. 약간 이 전시장이 부족해서 천막을 친 관이 있습니다.
12: 그 정도예요.
13: 네, 바람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네. 워낙 많으니까 덥죠. 근데 거기에 주로 부품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12: 네, 네. 메인은 네, 아니니까.
13: 메인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이제 중국이 피지컬 AI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겠구나. 미국도 그렇지만 내년에 그럼 CES도 꼭 가봐야 되겠다.
12: 비교 좀 해주세요 나중에.
13: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로봇 박람회를 보고 느낀 거는 중국의 아이들이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12: 아기들.
13: 네. 학생들.
12: 학생들.
13: 예, 그리고 가족 단위로도 되게 많이 오고.
12: 그 정도로 이제 그들 전 중국적으로 밀어주는 산업이다라는 의미겠죠. 문화랑도 가깝고.
13: 그렇죠. 중국은 기술로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거기는 정치인이 되거나 기술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돈을 많이 버는데 명예를 얻거나 네. 이제 돈을 부를 명성을 쌓거나. 근데 지금 로봇 산업에 굉장히 아이들이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건 이쪽을 엄청 키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참여 기업들 네. A, B, C, D, D-1, 2 뭐 이렇게 관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이틀 동안 봤어요. 하루에 다 못 보고 네. 이틀에 걸쳐서 봤는데 그 많은 업체들을 다 뭐가 먹고 어떻게 먹고 살지?
12: 저 투자금은 이 시장이 되나?
13: 예. 네. 근데 그 정부가 사줍니다.
12: 정부는 그치 다 쓸 데가 없을 텐데요.
13: 공산당에서 사주죠. 중국 정부에서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국방 로봇 관련돼서 사주고 우리나라도 네, 이제 그런 네, 것들 네. 하고 네. 있는데 수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2: 그렇게 많은 거를
13: 자금을 대주죠.
12: 네.
13: 그 저 많은 기업이 국가가 밀어줘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12: 그렇다면 되게 당장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는 기술 같은 게 있잖아요. 기술과 맞아요. 시장 맞습니다. 수용성의 차이가 예. 항상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발전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술을.
13: 중국의 이제 정책이 항상 그렇죠. 2차 전지 이제 우리 전기차도 일단 다 해봐. 예, 한 다음에
12: 시장이 만들어지든 말든 일단 해봐.
13: 예,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이 수요를 만들게 하는 거죠.
12: 무섭다.
13: 근데 이제 우리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요가 공급을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죠.
12: 아, 있으니까 사지. 공급이 되니까 사지.
13: 아니, 지금 핸드폰을 사려면 스마트폰밖에 없잖아요.
12: 아, 그렇겠네. 그렇기도 하네요.
13: 그렇죠. 공급자가 조절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기술은.
12: 그렇네요.
13: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면 자율주행차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엔 다 자율주행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율주행차를 사야 되는 거죠.
12: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개념에 근거한 기술과 실체가 생기면 선택의 여지도 없는 시절이 온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군요.
13: 지금도 마차 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12: 저 마차 타고 싶어요.
13: 예, 마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말 타고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12: 없어.
13: 근데 문제는 말이 없.

0: 말도 없고
1: 그 기반시설이 없어졌죠.
0: 네.
1: 로봇을 만든다는 거는 나중에 로봇을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0: 그 정도 공급의 양이면 충분하다.
1: 그렇죠.
0: 예. 그렇게 그런 되는 거군요.
1: 그런 것들이 이제 스타트되고 있는데 계속 월드 로봇 박람회를 이렇게 크게 여는 이유는 자랑하는 거거든요.
0: 우리 이 정도야.
1: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시장이 크니까 내수로만 해도 부흥을 시킬 수 있죠.
0: 부러워요, 그것 참.
1: 그래서 중국에 가서 또 놀란 거는 예, 휘발유 차를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0: 다 전기차예요?
1: 휘발유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0: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1: 엄청 부자입니다.
0: 아, 유한 계급이구나. 나 이 정도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쓸 정도로 난 돈이 많아.
1: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살 수 있는 면허를 받으려면 돈을 많이 주거나 그 번호판을 사야 되는데.
0: 재밌다.
1: 휘발유 번호판이 따로 있습니다.
0: 오, 그거 딱 티가 나요?
1: 네.
0: 야.
1: 그거를 살려면
0: 예, 지위 상징.
1: 예, 프리미엄을 엄청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번호판 팔잖아요.
0: 그런 거.
1: 허가된 번호판을 예, 서로 거래하시잖아요. 중국에서 그냥 일반 북경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북경 전체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북경 번호판을 사는 것도 한 3천만 원. 그 전기차일 때.
0: 전기차일 때.
1: 네. 휘발유는 더 비싸겠죠. 그래서. 전기차를 그나마 사야 빨리 살 수 있습니다.
0: 사사기도 힘들어.
1: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보급률이 그러니까 공기가
0: 깨끗해지겠네요.
1: 북경 갔다 왔으니까 저한테 뭐 아니, 목이 잠겼다니까 거기 공기가 안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공기 우리나라보다 깨끗합니다. 예, 북경이 2200만이 사는데 넓이가 얼마냐면 예, 위아래 160km, 좌우 120km. 거의 한반도의 절반 정도.
0: 아.
1: 면적이 북경 시라고 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가서 진짜 여유 공간이 많구나. 지배 계급이 사는 도시예요, 거기는.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북경 외지 번호는 저 메인으로 못 들어갑니다.
0: 어, 그거 몰랐어요. 그
1: 메인 통제를, 순환도로
0: 통제를 하는구나.
1: 네. 2순환도로라고 이게 가운데 도는 도로가 있는데. 네, 네. 3순환까지밖에 못 간대요.
0: 근데 그 네. 차를 몰고 가다가 북경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일일이 막진 못할 거 아니에요.
1: 못 막죠.
0: 아, 하지만 CCTV가 있구나.
1: CCTV가 있어서 딱 찍어서 벌금을 한번 맞으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예,
0: 벌금이 CCTV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1: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본의 아니게 충칭을 가게 됐는데
0: 네.
1: 약간 와이프 동창 모임이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걸 따라간 건데 이제 와이프 친구가 이제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0: 여권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1: 예, 근데 이제 여권 가방 뭐 이런 거 잃어버렸는데
0: 네.
1: 그 다음 날 공안이 갖고 있었습니다.
0: 헉?
1: 공안에 연락을 해보니까 거기 있다라고 해서 예, 찾아온 거죠.
0: 그게 네. 다 또 CCTV의 영향인 거예요?
1: 지금 중국이 막 범죄가 막 뭐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이제 영화 영향인데.
0: 뭐 조선족 범죄 막 이런 네, 식의 네, 또 네, 신화가 네. 있죠. 부시전설.
1: 네. 이번에 제가 북경 갔을 때 길림성에서 오신 분 이제 고향이 길림성에서 오신 분 조선족이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길림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범죄가 없어. 범죄가 없답니다.
0: CCTV가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그렇게 많아요?
1: 인구만큼 있다는 얘기가.
0: 그러면 거긴 또 뭐 아무래도 인권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예민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데이터는 엄청 풍부하고 그리고 대수도 많고 그러면 진짜
1: 정보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정보 이런 거는 뭐 고려 안 하죠.
0: 그렇죠.
1: 네, 고려 안 하고
0: 네.
1: 그리고 그 박람회장 들어갈 때도요 여권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스캔을 합니다.
0: 와, 그냥 떠버려요?
1: 네.
0: 제
1: 정보가 지금 다 깔렸죠.
0: 지금 그렇네요.
1: 네, 어쩔 수 없지. 다 깔렸고
0: 중국이랑 거래하거나 여기서 무언가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중국에서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그럼 잡혀갑니다.
0: 그렇죠. 공안.
1: 네, 잡혀갑니다. 그래서 CXMT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분이 거의 스카우트에서 가신 분이
0: 창신 메모리
1: 네. 네. 거기 가서 일하시다가 다른 데 가서 CXMT 관련된 강연하다가 붙잡혀가서 지금 구속돼 있어요.
0: 구속돼 있어요?
1: 네.
0: 강연을 했다는 이유?
1: 예, 예, 예. CXMT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했나 보죠.
0: 어머나.
1: 예.
0: 살벌하다.
1: 뭐 안에 가보니까 엉망이더라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제 잡혀갔겠지.
0: 네.
1: 예. 하여간.
0: 웃을 일이 아니네.
1: 예, 그래서 자유는 없는 나라인데, 하여간 좀 예.
0: 자유는 없지만 그만큼 데이터 확보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잖아요.
1: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자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중국 사람이잖아요.
0: 그렇죠.
1: 돈 버는 일은 무슨 일이든
0: 왕부자.
1: 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죠. 국가가 주도하에 이거 해 그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빠르다 효율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0: 우리가 사실 압축 성장할 때의 모습도 비슷한 게 있었죠. 자원을 집중시키고.
1: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어디다 뭐 한다 그러면.

0: 거는 반대하고 그쵸. 민원 해결해야 되고
1: 예, 돈 이게 달라고 민주주의 사회에 어떻게 보면 비용인데 그런 예. 비용이 전혀 안 든다는 말씀이세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AI를 막 연구하는 그런 AI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나 그런 테슬라 일론 머스크조차도 네. 중국을 부러워하죠.
1: 나도 저런 환경에서 네. 기업을 키우고 싶다.
0: 그런데 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안 되죠.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저에서 반대하고 민원 넣고 막 이러잖아요.
1: 요즘 그렇죠.
0: 그래서 데이터 센터 뭐 지연된다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 주만 그렇습니다. 일부 주만.
1: 그것도 잠깐 여쭤봐야겠다.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어져야 지금 AI와 관련한 연산 능력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사실 뉴스 보면은 되게 곳곳에서 반대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AI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거 큰 걸림돌인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 잠깐 짚고 가주세요.
0: 그러면 엔비디아가 폭락을 해야죠.
1: 폭락을 하지 않더라. 실적도 좋더라.
0: 네. 그건 뉴욕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이 좀 인구 밀도가 높은 동네에는 전기요금 올라갈까 봐 반대하는 거예요. 동부 해안에 있는 도시들이 그래요. 약간 보수적인 옛날 도시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도 좀 작고 이런 데는 좀 그런데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서로 와달라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아, 거기는 인구 밀도 낮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어떤 주체가 필요한 그쵸. 동네일수록
0: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동부해안 쪽은 이 산지가 좀 그나마 있죠. 에팔레치아 산맥이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근데 이쪽은 없죠. 평지죠.
1: 네.
0: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지의 개념이 없어요.
1: 우리는 너무 산과 바다에 둘러싸 강에 둘러싸여 네, 있어서
0: 산지가 많으니까 네. 산을 깎아서 뭘 해야 되고 자꾸 이런데 이번에 베이징도 가면 산이 없어요. 평지입니다. 제일 높은 산이 그 명나라 때 이화원이라고 예, 서태후 때문에 유명해진
1: 네,
0: 예,
1: 네.
0: 그 이화원이 원래 명나라 때 만든 건데 그거 땅 파가지고 올려서 흙 파가지고 인공호수를 만들 때 쌓아놓은 흙으로 만든 산이 제일 높대요.
1: 아, 그거 인공산이었어요?
0: 인공산입니다.
1: 그렇군요.
0: 예, 흙판 거를 쌓은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 정도로 평지예요.
1: 평지다. 네.
0: 예, 그래서 로봇 박람회 바로 옆에 CXMT 공장이 있었거든요. 아, 그 옆에 빈 땅이 너무 많습니다.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하면 뭔가 땅이라는 게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1: 네, 항상 부족해요.
0: 미국과 중국은 땅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1: 오케이. 예. 그런 걱정은 넣어둬. 네,
0: 그러니까 자꾸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
1: 알겠습니다. 예.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예전에는 막 뒤돌려차기 하고 쿵푸하고 춤추고 이런 로봇들을 보면서 우리가 와 대단하다. 그런데 약간 무섭진 않아. 기술적으로 위협감이 느껴진 않아. 라는 시대가 있었다면 그게 가면 갈수록 아, 이런 것도 해? 대단하네? 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좀 애가 공부를 하던데 똑똑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잠깐 있었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확보된 중국 얘기까지 합쳐지면 그리고 반도체 요즘에 도약하고 있던데까지 합쳐지면 뇌가 있는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그리던 휴머노이드에 가까운 로봇의 출현이 중국에서 멀지 않을 것 같아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아까 양지 메모리 잠깐 창신 메모리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창신 메모리도 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낸드 점유율 단숨에 3위로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0: YNTC 양지 메모리
1: 네.
0: 그죠?
1: 네네 이거 이제 로봇 산업이 진짜 반도체와 함께 같이 굴기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것을 경험하신 건가요?
0: 근데 네. 아직 학습한 걸 보니까
1: 아직은 좀
0: 제가 빨래개는 로봇을 예, 봤어요.
1: 빨래개는 게 정말 어렵대요. 네, 근데
0: 빨래개는 로봇을 두 개를 봤는데 네. 중국에서 차 따르는 로봇에서 다 봤어요. 봤는데
1: 차도 따르고
0: 예, 차를 따르는데 애가 차잔의 가운데다 이렇게 따라야 되잖아요. 점점 이렇게 가생으로 가더니 흘려.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흘리지?
0: 예, 근데 이게 뭐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흘리니까 네. 이제 이게 양이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이렇게 잘 해줘야
1: 그렇죠,
0: 되잖아요.
1: 그렇죠. 예,
0: 사람도 이렇게 한 실수하면 흘르잖아요.
1: 중력과 이런 걸 다 이제 알고 있어야지.
0: 예, 그러니까 옆에 기술자 이렇게 팔을 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학습의 이제 단계는.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1: 그것도 데이터니까 그렇죠.
0: 예,
1: 네.
0: 빨래를 개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LG에서 빨래 개는 로봇 클로든가 뭐 해가지고 한번 CS에
1: 저번에 CS에 나왔었어요.
0: 나왔었죠.
1: 엄청 느리게 개서 내가 갠다 이런

0: 느리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걔는 각을 잡았죠. 그죠? 제가 그거 중국 가서 보고 나서 아, LG가 잘하는 거네.
1: 어떻게 해요? 중국 로봇이?
0: 집게 같은 팔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대충 됩니다.

0: 이것저것?
1: 양념을 뭐 이것저것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사, 하잖아요. 그거를 또 해준 로봇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냥. 예, 해주는데 그게 뭐 얼마나 뭔가 모르겠는데 뭐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주는 뭐 세탁기에 빨래까지 넣어주려는 것보다는 뭐 이게 그게 무슨 로봇이 필요할까?
0: 오.
1: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하는 것들 실생활에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쓰려고 한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거거든요.
0: 가능한 모든 노동의 영역에서 로봇을 우리가 네. 투입하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1: 근데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요.
0: 아, 그렇죠.
1: 예.
0: 칩이 부족하고
1: 예. 데이터 센터 규모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거의 뭐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0: 아, 그럼 학습을 시키려고 해도 데이터를 넣을 데가 없구나.
1: 그렇죠.
0: 넣어서 돌릴 데가 없구나.
1: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급하죠.
0: 그렇네요.
1: 예. 근데 지금 하웨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드는 칩 갖고 쓰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 거를 외부에서 사갖고 오죠.
0: 몰래.
1: 예.
0: 자체 칩이라고 주장하는 게 있으나 그것의 성능은 아주
1: 그렇죠. 좀 떨어지고 생각보다 또 그런 건 많이 써야 돼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0: 수율도 떨어지고.
1: 그렇죠. 다행히 중국은 전기는 많아요.
0: 참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1: 네, 전기도 많고 사람도 많고 다 많은데 문제는 칩만 없어요.
0: 칩이 없다.
1: 네. 미국은 칩 많고 사람 많고 다 좋은데 인력도 좋은데 전기가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약점이 있죠. 있는데. 이쪽은 치고 나갈 수 있지만 이쪽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CXMT가 상장하면서 내 공장 이거 받은 걸로 더 지을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위기감을 막 언론에 조성했죠.
0: 맞아요. 되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1: 예. 제가 CXMT 북경 공장 가봤는데 제가 평택도 가보고 기흥 쪽에 가면 이제 삼성전자 공장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주 가면 하이닉스 이렇게 있고 그거에 비하면 되게 조그매요.
0: 그래요?
1: 네. 작습니다. 작고. 그리고 그 옆에 부지가 있으니까 더 짓겠죠.
0: 네,
1: 짓는데
0: 짓겠죠.
1: CXMT가 올라온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도와줘서 올라온 거예요. DDR4를 안 만들어서.
0: 아, 그러니까 사양이 낮은 메모리 생산을 포기하니까 그거는 누가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중국이
1: 그렇죠.
0: 맞다 보니까 네. 올라갔다.
1: 네, 헉,
0: 그래요.
1: 그래서 단순히 뭐 8%까지 올라갔다 이런 걸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0: 너무 호들갑도 할 필요는 없다.
1: 호들갑도 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제 YMTC 같은 이제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돼요. 낸드는 약간 이제 D램과 다르게
0: 네.
1: 기술의 장벽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쯔 메모리는 스태킹이라고 해서 이제 쌓는 기술이 있어요. 낸드를.
0: 네.
1: 그 특허를 갖고 있어요.
0: 그래요? 우리 HBM이 사실 쌓는 기술에 대단한
1: 아, 그거
0: 건데.
1: 그거 HBM 쌓는 거랑 랜드 쌓는 건 좀 다른 건데.
0: 그러니까
1: 랜드는 기본적으로 300단, 200단 이렇게 먼저 쌓고 얇게 쌓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0: 거기도 이제 그만큼의 기술력이 그래도 나름대로 있다는 거네요?
1: 그 특허를 우리가 내고 쓰고 있습니다.
0: 아~
1: 전 세계가.
0: 그렇군요.
1: 예, 그러니까 양쯔 메모리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랜드 시장은요.
0: 네.
1: 우리나라 D램 시장보다 경쟁이 원래 심했어요. 예전부터.
0: 약간 추격하기가 쉬운 기술인가 보네요.
1: 추격하기보다 D램보다 좀 쉽습니다. 근데 두 회사 모두 이제 그러니까 랜드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합쳐서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0: 네.
1: 3위가 양쯔 메모리예요. 그다음에 뭐 키옥시아, 샌디스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D램은 이 세 회사밖에 없죠.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나냐라고 하는 대만의 아주 조그만 업체 하나 있고,
0: 네.
1: 그 다음에 지금 CXMT가 이제 4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D램은 좀 따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두 회사 모두 문제는 뭐냐면
0: 네.
1: 장비입니다.
0: 아, 노광 장비?
1: 노광 장비. 아,
0: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그 장비요?
1: 그것뿐만 아니라
0: 네.
1: 식각 증착 장비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미국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장비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램리서치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거를 우리도 갖다 써야 돼요.
0: 그렇죠.
1: 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장비들은 그거를 도와주는 장비들이 옆에서 그런 도와주는 장비들은 중국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0: 핵심이 되는 메인 장비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 중국으로 못 가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가요?
1: 절대 못 가게 안 해도요. 줄 수가 없어요.
0: 왜요?
1: 지금 반도체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27년, 28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뭐 쭉 이어지는 30만 5년까지 TSMC도 계속 증설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계속 증설을 하고요.
0: 아, 수요가 너무 많구나.
1: 네,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계속 증설을 하고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0: 그러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
1: 네.
0: 이걸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1: 그렇구나.
0: 돈을 더 준다 그래도 주요 고객은 누구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TSMC죠.
1: 맨 마지막에 네. 중국이 있군요.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증설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1: 알겠습니다. 네. 뭔가 지금 대단하게 치고 나가긴 있지만 분명히 보이는 한계들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중국에 나는 길게 보고 투자할 생각 있어라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중국에.
1: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나라가 밀어주고 있고 시간 싸움이 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경계해야 할 혹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할 뭐 이런 기업들도 보이세요?
0: 중국에서?
1: 네.
0: 중국에서는 지금 뭐 유니트리가 상장을 했는데 그냥 유니트리 말고 로봇 밸류체인 관련된 회사들의 ETF가 또 있을 겁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1: ETF.
0: 네, 그런 걸로 투자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격자 양쪽으로 하는 게 좋죠, 우리는.
1: 그렇죠. 항상 우리는 양쪽으로 해야죠.
0: 네, 우리나라
1: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0: 우리나라 현대차, 뭐 아틀라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거 아셔야 돼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1: 미국
0: 회사예요.
1: 회사입니다. 네,
0: 미국 회사인데 우리나라 회사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현대차가 로봇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로봇 생태계, 피지컬 AI 생태계는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디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포지션을 잘 보시면 생각보다 투자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럼 이걸 뭘 하느냐. 현대차, 저는 현대차를 주로 많이 사라고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으로는 안 그러나 불안하다. 로봇 이제 액추에이터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로봇은 원가의 50에서 60%가 액추에이터입니다.
1: 아, 요 또 관절부터 관절. 시작해서
0: 손가락 요게 관절 뭐
1: 예. 하기는 이게 다 운동의 기본이니까요.
0: 그렇죠. 액추에이터가 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돼요. 예전에 우리 전기차가 배터리가 절반이었잖아요. 여기는 액추에이터가 절반입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원가 부분에서 보면은 액추에이터가 중요하니까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잘 나가겠죠. 초창기에.
1: 그렇죠.
0: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그러니까 그런 또 ETF가 있습니다. 예, 뭐 삼성자산운용에서도 만든 거 있는 것 같고
1: 여러 군데서 있을 것이다.
0: 뭐 라이즈, 뭐 KB에서도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근데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오늘 이번에 같이 가신 분이 보여줘서 알았어요.
1: 이렇게 있구나.
0: 네.
1: 일일이 그 기업들에 대해서 막 세세하게 몰라도 기본적으로 산업의 성격이라든지 발전 방향 같은 걸 고려했을 때 ETF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로봇은 죽고 뭐 미국은 살고 이게 아니라 둘이 같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가는 거죠.
1: 그리고 이것도 약간 초입이죠?
0: 초입이죠.
1: 알겠습니다. 네. 또 미시와 거시를 넘나들면서 설명을 쭉 해주셔서 이해가 잘 갔습니다.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CBS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수백 명, 실종자가 수천 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진흙더미 속 가족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울분과 탄식이 터져나오는 네팔 현지 상황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이 잇따르고 곳곳에선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비구름이 이동한 중부지방으로는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사법, 국방 등 핵심 권력기관 개혁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핑크.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K핑크.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3: 1600-930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네팔 대홍수로 수많은 곳이 참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진흙더미에 마을 전체가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요.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정영철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 특파원.
6: 네, 네팔 카트만두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네팔 피해 현장을 직접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6: 네, CBS 취재진이 며칠 동안 네 곳의 마을을 둘러봤는데요. 대홍수가 시작된 나투와 아래에 있는 누아코트와 다딩이라는 곳입니다. 가는 곳마다 건물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거나 진흙더미에 묻혀 있었습니다. 트레일러나 차량들도 아무렇게나 진흙에 처박혀 있었고요. 어떤 마을은 전체가 토사에 완전히 파묻혀서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지 주민한테 250가구가 있었던 마을이라는 설명을 듣고서야 마을의 존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라 바듯 만다라 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7: 처음 밀려올 때는 자동차들도 떠내려왔습니다. 지금처럼 맑은 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흙더미 같았습니다.
5: 네, 이렇게 가족과 집을 잃은 많은 네팔 주민들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6: 네, 많은 현지인들은 이번 대홍수는 평생 처음 겪는 재앙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만큼 피해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처음 찾은 비주도에서는 남편을 잃은 여성이 울부짖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신발도 없이 무너진 집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일부 주민들은 정부의 도움이 없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자세히 인터뷰를 했던 얼준 거주래 씨는 아내와 식사를 하던 도중에 급하게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거주래 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7: 홍수가 났다는 경고음을 듣고 아내와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0: 위에서는 쾅쾅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다며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들려줬습니다. 심지어 물건이 없느냐고 묻자 거주대 씨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전부라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1: 네, 챙겨온 물건도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수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재민들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0: 네, 현재 네팔에서 이재민 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군부대나 학교, 교회 등지에서 차려진 임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마을 인근에 있는 한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교실 난간마다 빨래가 널려있고 몇몇 사람은 식탁도 없이 그늘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NGO단체 차량이 감자 등 구호문자를 나눠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앙 건물 앞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호봉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물으니 물과 화장실이라고 말할 정도로 생활은 열악했습니다. 가빙의 이재민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11살 소림 띠망 학생은 집에도 가지 못하고 공부도 못한다며 울먹였습니다.
1: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처참하고 그 심각한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구 작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0: 네, 누아쿠트 비두르에서 포크레인과 불도저 같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한창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둘러본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곳보다 그렇지 못한 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아예 손도 못댄 곳도 있고요. 복구 인력이 오지 않은 베리가시라는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가재도구 등 쓸만한 물건을 찾기도 하면서 일상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이 마을 안쪽 끝까지 가보니 다리가 끊긴 채 거센 물살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시내진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복구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역은 훨씬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민은 이번 홍수로 피해를 본 마을이 45개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지금 연락이 끊긴 한국인들에 대한 수색도 난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안타깝게도 아직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9명은 인도를 통한 수색을 위해 오늘 아침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차량을 타고 강 근처에 있는 피해 지역과 1에서 2km 정도 떨어진 마을까지 도착한 후에 이곳에서 수색을 하면서 수색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조현문 소방청 부속본부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 오늘 남쪽으로 저희들은 수색 정보 수집을 위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네, 지금 네팔 현지 사정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통신도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파견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9명 오늘 육로를 통한 수색을 위해서 오늘 아침 현장을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예, 수경을 하면서 수색 작업을 계속 벌인다는 그런 계획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홍수의 피해 규모도 이게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네팔 관리 재난관리청이 집계한 실종자 수는 2,500명으로 늘어났고 여기에 중국 당국이 집계한 티베트 자치구 지역 실종자 546명을 합하면 모두 3,000명이 넘습니다. 양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도 최소 8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팔 현지에서 지금 실종자 수가 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더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네팔에서 정영철 특파원을 통해서 현지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네팔 대홍수를 계기로 기후위기의 책임은 적지만 피해는 더 크게 입는 개발도상국의 현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해온 선진국들이 피해 지원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양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네팔 대홍수의 원인으로 히말라야 고지대 빙하와 암석의 대규모 붕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와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대규모 얼음과 안반이 무너져 내려 빙하호를 덮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이 같은 산악지역의 재해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히말라야 빙하 면적의 약 12%가 사라졌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에서 2도

0: 온도 높아질 경우 2100년까지 히말라야 빙하부 피해 최대 절반가량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과 피해를 떠안는 정도는 다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해온 선진국보다 네팔 같은 개발도상국의 배출 책임은 작지만 기후재앙에는 오히려 더 취약합니다.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기후변화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손실과 피해 기금을 만든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온 돈은 4억 3천만 달러 남짓으로 추산되는 연간 필요액 7천억 달러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번 네팔 대홍수를 계기로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선진국을 향한 기후지원 확대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1: 어제 오늘 영호남 남부 지방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북에서는 시간당 60mm의 폭우 속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물폭탄이 떨어진 현장을 전북CBS 심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전북 고창군 아산면의 부정마을. 마을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세차게 내리는 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창은 새벽부터 시간당 6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려 주진천 등 하천이 범람했고, 홍수 피해를 우려한 지자체는 하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강물이 마을을 덮칠까봐 밤사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3: 아직까지 지금 논에라 저까지 다 물이 찼다. 근데 나는 안 나가봤어요. 무서운 게안 나가봤어요. 이렇게 통제.
2: 특히 한창 연글던 나락이 물에 잠기면서 썩어버렸다는 한탄도 잇따랐습니다.
3: 난리여. 논도 물 다 짜버리고 지금 난리여. 지금 큰일 났죠.
4: 나락이 목에 이렇게 벼가 나오잖아. 그럼 그것이 물 목에 나올 때 물이 속으로 들어가면 나락이 안 여물어.
2: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전북 정읍의 한 마을에서 빗속에 농수로를 확인하러 나간 70대 어르신이 실종되는 사건도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남은 전북 외에도 전남 영광 나골도에 이틀간 5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전남 보성에도 1시간 동안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부지역을 강타한 호우구름은 남부를 지나 중부지역 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충청권은 50에서 100mm, 수도권과 강원은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심동훈입니다.
1: 이어서 자세한 날씨 소식은 기상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리포터 전해주시죠.
5: 네, 다시 장마철로 되돌아간 것처럼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곳곳에 국지성 호우를 퍼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새벽에 전남 영광군 나월도에서는 1시간 동안 무려 107.5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중부지방 쪽으로 정체전선이 좀 더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오늘 밤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경북 안동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 서부, 경북 중북부에 1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오늘 내일 사이 각각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남부지방으로는 다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원주, 청주 23도, 광주, 부산 26도로 남부지방 곳곳에서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최고기온도 서울 27도, 춘천 28도, 광주, 대구 33도의 분포로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으로는 습도 높은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년 2개월여 만에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집권 중반기를 관통할 국정 키워드는 뭘지 청와대 출입하는 이준규 기자와 함께 2기 내각의 특징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선 개각 내용부터 살펴보죠. 모두 6명의 장관이 교체되게 됐는데 공석이었던 곳도 있고 아닌 자리도 있어요.
6: 네, 새로이 지명된 곳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실상 이 두 곳이라고 봐야 되고요. 재경정비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이

0: 예고는 장관 교체입니다. 정성호 전 장관 사임으로 가장 큰 관심 모았던 법무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낙점이 됐고요. 한성숙 장관의 총리 발탁으로 공석 중이던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역시 민주당 재선이면서 1985년생인 이소영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영일 1차관, 홍지선 2차관 모두 현역 차관들이 이름을 올렸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문민이 아닌 군 출신의 강신철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또 성평등 장관 후보자로는 1990년생 또 야당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1: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러저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 대통령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개각 배경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이 개각 직후에 이 대통령이 SNS죠. X에 올린 글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만 요약해드리자면 이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빚을 내서 마련한 부동산 유지가 쉽지 않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매물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공급을 신속하게 늘릴 것이고 혹시나 모를 집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보유를 늘릴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즉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 부동산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금리의 흐름, 경제성장 추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정책을 좀 지켜봐달라 이런 당부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부 정책을 불신하면서 집값 올리기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은 이 부동산 버블 붕괴를 자초하는 일인 만큼 그러지 말아달라 이런 경고로도 읽힙니다.
1: 네, 이 말이 어제 발표한 그 개각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0: 이번 개각의 특징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교체 사회가 없던 장관들 교체가 있었는데요. 재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이 두 자리 모두 현직 차관들이 이제 후임이 됐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인물 교체로 새로운 동력은 부여하겠지만 기조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읽힙니다.
1: 네. 그 대통령 글에 부동산 말고 다른 메시지도 있었죠?
0: 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어떻게든 잘 해보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법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인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나 전임 정성호 전 장관보다는 보다 강경한 성향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서는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을 어설프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면서 이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서 관철시킨 이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또 판사 출신임에도 검찰 독대 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검찰 해체, 또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으로의 분리를 추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1: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국방장관 인선, 이 부분은 또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0: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이 군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개혁이 후퇴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사성 장군 출신임에도 이 군 중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정치색이 옅은 전략가 스타일이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비서관을 맡는 등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좀 주목해봐야 합니다. 즉 군심을 다스리면서 사관학교 통합, 전작권 전환, 핵잠수함 건조 같은 이 국방개혁 과제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자, 이렇게 개각을 단행을 하지만 지지율은 지금 좀처럼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어떤 입장, 어떤 분위기예요?
0: 예, 청와대는 오늘 그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이 30%대 후반에 머물렀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지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개각 충격파가 크지 않았다. 그리고 개각에 대한 효과가 여론조사에 충분히 담기기엔 좀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시각과 함께 정책 연속성, 개혁, 여성과 청년의 전진 배치 등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늘 초강경 대미 정책에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북미 대화 가능성에 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유화 메시지를 다양하게 내고 있지만 북한은 가면 갈수록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오늘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대미 정책에 추후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담화에서 적대시 정책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 첨단 무기 판매, 인권 문제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밀 프리덤 엣지 훈련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의 유화 제스처와 결이 좀 다른 북한의 완전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미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적대시 정책을 유감없이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에서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0: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전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 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북한은 대화 가능성에 보다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대화를 위해 철회를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의 범주도 한미훈련만이 아니라 무기 판매,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로 계속 확대돼 대화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1: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나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할 1억 원을 직접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 전 의원과의 약속을 보고하자 한 총재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돈을 가져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역시 한 총재에게 보고된 뒤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건넨 혐의와 이를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인들의 자금이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데 사용됐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통일교 정점에 있는 한 총재가 책임을 윤 전 본부장에게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계자료 폐기 등 일부 혐의는 특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정 전 비서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1: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고 해외여행 중 근무수당까지 챙긴 의혹을 받는 전 서울시청 노조위원장이 있습니다. 보안수사 끝에 다시 검찰에 넘겨졌는데 비위 혐의가 이어지자 노조위원장 측에서도 해임됐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0일 알선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전 서울시청 노조위원장 주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 씨는 노조 강북지부장을 지내면서 피해자들에게 구청 환경공무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모두 3,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주 씨를 한 차례 송치했지만 검찰이 주 씨가 조사해서 새롭게 주장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CBS 취재 결과 경찰은 재수사 끝에 주 씨를 다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씨는 또 휴일 근무를 허위로 신청한 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수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에 베트남과 필리핀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갔고 2024년 모두 13차례에 걸쳐 약 190만 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혐의를 수사한 서울 강북경찰서도 지난달 13일 주 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의혹들로 주 씨는 최근 노조위원장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주 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두 돌려줬고 휴일 근무 역시 다른 날에 대신 일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5: 네, 안녕하세요. 네,
1: 첫 소식 어떤 건가요?
5: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생한 돌발 홍수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2시 30분쯤에 그 그랜드 캐니언 북쪽 지역에 기습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한 30분 동안 20mm 안팎의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아주 많은 양이다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문제가 이 그랜드 캐니언 지역이 건조한 사막지대인데다가 경사가 가파르고 암석이 많아서 이 빗물이 땅에 스미지 않고 최근 또 산불까지 지나간 자리가 있어서 비가 이렇게 흙과 돌, 바위를 이렇게 뒤섞어서 좁은 협곡을 그대로 훑고 내려갔나 봅니다.
1: 네.
5: 그래서 불과 10분 만에 개울 수위가 1.5m 넘게 치솟고 그 보행교들이 거의 다 파괴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 그 62명이 헬리콥터를 통해 긴급 탈출을 했는데 아직 등산객과 캠핑객 15명 안팎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당국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협곡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물이 순식간에 불어난 것 같아요.
5: 네.
1: 인명피해가 더 없기를 바라보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5: 에베레스트가 녹고 있답니다. 그 네팔 쪽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 있는 쿰부 빙하를 연구진이 조사를 했더니 등반객의 활동으로 한 해 녹아내리는 얼음과 눈의 양이 2,500톤에 달한다. 이런 2,500톤이면 이제 올림픽 수영장 하나를 좀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는데요.

0: 그 베이스캠프에서 취산한 난방에 쓰는 가스, 기름 이런 연료 문제도 있는데 사람의 소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1: 사람이 소변?
0: 네. 예. 고산지에서 이제 탈수를 막으려고 물을 많이 마시는데 하루에 배출되는 소변이 그 6,000리터가 넘고 이게 이제 그대로 빙하 위로 버려지는 거죠.
1: 네.
0: 이 소변에서 나오는 열기로도 한 시즌에 약 154톤의 얼음이 녹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연구진이 베이스캠프를 안정적인 그 집안으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조언까지 했습니다.
1: 네. 이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산악에서의 그 문화도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1: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볼까요?
0: 오늘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거나 좀 지친 하루를 보내셨다면 이런 연구 결과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영상 보기만 해도 혈압이 내려간다. 이런 소식인데요. 그 분당 서울대병원과 전북대 수의대 연구팀이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국내 직장인 6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 영상을 15분 동안 보여줬는데 결과가 꽤 놀랍습니다. 혈압이 그 다소 높았던 혈압 상승군의 경우에 영상을 이 강아지 영상을 본 뒤에 수축해서 혈압이 125대에서 118로 약 6.65 정도,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88대에서 83으로 약 4.93 정도 낮아졌고 맥박도 분당 4.12회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반응도 함께 개선이 돼서 불안 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척도들, 그다음에 뭐 긴장이나 우울 등 이런 부정적인 기분을 반영하는 점수들도 각각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연구진의 이런 이 귀여운 강아지 콘텐츠가 진료실 밖에서 스트레스와 혈압을 조절하는 훌륭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 뉴스와 유튜브 노컷 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7: 당연하죠.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금태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한 번에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각의 폭과 방향 그리고 효과를 두고 여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민주당 TV 첫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성태와 영희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는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위기에 빠진 개혁신당. 다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KP인커.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 건설 공제조합 KP인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5: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0: 공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밥맛 나는 세상.

0: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원래는 장성철 소장님과 노영희 변호사가 함께 해주시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철리와 영희 대신 성태와 영희라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 전 의원님 그리고 영희 노영희 변호사님 우신이도 함께합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님까지 세 분 모두 어서 오시고요. 저는 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오늘부터 3일간 제가 잠시 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세 분이 첫 시간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말에 깜짝 인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기 내각 후보자를 발표했는데요. 예상외의 인물들이 좀 있었나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한 게 이제 여러모로 화제인데요. 네. 1990년생 재선 의원입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첫 90년대생 장관이 되게 되고요. 청와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라면서 세대, 성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을 지향할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고요. 용 후보자는 지명 이후에 30대 워킹맘이자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 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용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도 의원직은 유지할 거다 이런 입장이 있죠.
1: 네, 오늘 또 직접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예.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례였습니다. 예. 하지만 용해인 후보자는 당 소속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라면서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되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을 양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비례대표 승계 문제도 좀 걸려 있는데요. 용해인 후보자가 만약 사퇴를 하게 되면 뒤에 순번이 기본소득당 후보가 아니라 지난 총선 당시 연합 비례명부의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을 그대로 잃게 됩니다.
0: 예,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 후보자를 아예 혐오 장사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0: 예.
1: 2030 남녀 갈등을 조장해온 인물을 장관에 앉히면 이재명 정부의 자폭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요. 의원직 유지 방침에 대해서도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며 귀족 행세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 거칠었는데요. 꼴패미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느냐. 대통령이 보거독을 들이키는데 나라가 다시 진통에 휘말릴 것이다 라면서 차라리 종북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도 꼬집었습니다. 용 후보자의 젠더 정책과 과거 발언까지 상당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0: 예, 그 외에도 눈에 띄는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진보 진영 통합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1: 네, 일단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발탁된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AI 미래기획석이었는데요.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하고 청와대는 이번 지명으로 AI 산업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할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보인 김영현 최고위원이 이제 의원직을 승계를 하게 되고요. 또 친노 친문계 상징성을 갖고 있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 위원장도 대통령 정무특보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으로 연결하고 국민통합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라 기대했고요. 특히나 최근에 대통령이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기본소득당의 조국혁신당 그리고 친문 인사까지 한꺼번에 기용한 거 결국 범진보 진영을 다시 끌어안는 인사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만 혁신당 안에서는 이 개인 발탁을 당대당 연대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데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하정우 전 AI 수석이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0: 자, 패널 토론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도 규모로 개각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3: 그래서 뭐 소폭 정도로 생각을 했잖아요.
0: 예, 예.
3: 뭐 국토교통부 내지는 뭐 일부 장관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중폭 개각을 통해서
0: 예.
3: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인 국정 분위기를 쇄신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0: 예.
3: 결국은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이제 이렇게 전환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가장 그 중심이 인사예요.
0: 예.
3: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이제 결론은 국정 분위기도 쇄신하고 국적 동력도 다시 회복하겠다.
0: 예, 그렇죠.
3: 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리얼미터가 이제 특히 30%대의 그런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이 올라왔잖아요.
0: 예.
3: 물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른 여론사 같은 경우도 30%대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리얼미터, 갤럽미터 같은 경우는 아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상당히 인식하기 좋은 어떤 그런 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0: 예.
3: 그런 시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법률권 이제 결집. 그러니까 너무 왼쪽을 안 챙겼죠. 딱 그 한마디에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실행력을 높이는 그런 이제 장관 개혁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진보 진영 정당을 아우르면서 또 친문 인사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그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률권 결집. 그러니까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이제 추창하면서 이제 저는 예행을 스펙트럼을 상당히 넓히려고 했지만은
0: 예.
3: 상대적으로 산토끼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집토끼를 놓친 그런 양상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죠.
0: 예.
3: 그래서 이제 법률권 결집을 이제 시도한 거고 가장 본질은 이제 민심 위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국정 기조를 전환시키는 인사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이걸 의심을 가져요.
0: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듣고 먼저 노 변호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노 변호사님?
2: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지지율도 좀 하락하고 또 좀 바꿔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신 걸로는 좀 보이고요.
0: 예.
2: 지난 지방선거 하기 전부터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직접 이제 그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2: 그게 전당대회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하향 곡선을 계속 이루다 보니까 이건 좀 개각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것 같고 이제 개각을 필요한데 어떤 인사를 그러면 등용하느냐가 이제 문제였잖아요.
0: 네.
2: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번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골고루 내지는 좀 소외됐다고 얘기되는 분들을 많이 좀 기용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지금 한두 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고
0: 예.
2: 사실은 그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0: 예.
2: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는 일단 대통령이 뭔가 좀 정책을 내놓는데 그 정책이 제대로 펼쳐 보이기도 전부터 계속해서 암초에 부딪히고 자꾸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니까
0: 예.
2: 그거를 좀 끝까지 한번 잘 완성시켜 보면서 뭔가 좀 해보자 이런 의지인 것 같고
0: 예.
2: 이제 또 뭐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왜 우리는 안 챙겨 뭐 이런 얘기도 그동안 했었으니까
0: 예.
2: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내가 너무 이 한쪽만 바라봤나 이런 아까 집토끼 산토끼 말씀하셨는데
0: 예.
2: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집토끼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는 방향으로 이번에 좀 이루어지신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0: 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도 챙기고 하면서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왼쪽 혹은 뭐 이제 그 뭐 진보 쪽 이쪽을 챙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그동안 이제 중도 쪽 실용주의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본진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그 이게 저 지지율을 올리게 될까요? 이번 개각을 통해서?
3: 저는 그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0: 예.
3: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도 이제 깊었을 거라고 봐요.
0: 예.
3: 중도 실용주의 정부로 민주당 정치 지행 자체를 갖다가 이제 심지어 합리적 보수까지 이제 넓혀가는 그런 스펙트럼이었잖아요.
0: 예, 예.
3: 그래서 지난 8.7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이게 노선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0: 예.
3: 그럼 그 노선투쟁의 결과로 자신이 픽한 그런 김민석 후보가
0: 예.
3: 당대표 됐잖아요.
0: 예.
3: 그렇다면은 중도 실용주의 정부로서 더욱더 자신의 어떤 그런 주창을 갖다 공고히 가는 어떤 그런 의지라기보다는 다시 유턴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자신의 전통적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민주진보 진영의 지청을 겨냥한 어떤 핵이
0: 예.
3: 나는 그런 이럴 때면은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는 거다. 가령 이번에 그런 장관을 하는 것 가령 이제 이런 쇄신 인사를 가지고 다시 국정 동력을 회복시키려면은 정책의 실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손을 대지 않고 이걸 갖다 중폭 개각을 통해서 어떤 어떤 국정 분위기 쇄신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시킨다. 이건 어느 도단이 되는 거거든.
0: 예.
3: 가령 그럼 이번에 지난번 대통령이 작년 인사 중에서 나는 꽤 괜찮은 인사가 있었다 봐요. 대표적으로
0: 예.
3: 뭐 국민경제 장문회의의 그 부의장으로 이제 대통령 직할이지만은
0: 예.
3: 김성식 전 그랬죠. 위원 네. 이런 사람은 네. 보수의 인사면서도 상당히 개혁적인 인사고 네. 또 민주진보 입장에서도 김성식 위원에 대한 그런 또 경제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0: 네.
3: 이런 사람이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돼가지고 네. 사실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이렇게 지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꼭두각시기 행 그런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이영일 이 기재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기재부 출신으로서도 지금 현재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기수 차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0: 후배다.
3: 그런 네. 후배가 네. 어떻게 김용범을 뛰어넘어서 네. 경제부총리로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소신 있는 부처의 정책을 갖다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냐 이거. 그런 측면에서 야, 왜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여기다 뭐 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용인 뭐 지금 이제 성평등 가족부 장관 제일 패착이 될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그건 노 변호사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인 장관 후보자 어떻게 보세요? 정말 막 SNS가 정말 뜨겁던데요.
2: 여기 그 댓글에 예. 이왈수라는 분이 예. 나는 집 나간 토끼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인상 깊어요. 집 나간 토끼. 아까 이제 집 토끼 산 토끼 말씀하시니까 예. 저는 집 나갈 토끼들이 또 있겠다 이 생각이 예. 조금 들었는데.
3: 참 맞네. 그분 훌륭하신 분이네.
2: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재밌긴 한데 좀 예. 아픈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 솔직히 이제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비례 두 번 한 게 것도 좀 문제지만 비례가 되는 방식이 기본소득당으로 사실 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위성정당으로 네, 그 됐죠.
2: 민주당의 네.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네. 하면서 일단 되고 나면은 또 제명당해가 제명 이제 시켜달라고 네. 해가지고 결국에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공정하지는 않아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런데다가 그분이 이제 페미니즘의 사실은 조금 선봉장인 것처럼 지금은 인식이 조금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0: 예.
2: 그래서 저는 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도 반대도 안 하지만 예. 실제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너무 그쪽에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 입장에서 좀 못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러면 이 용혜인 의원이라는 분이 그럼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 가지고 정말로 성평등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상징적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 좀 오히려 너무 소수적인 쪽에만 좀 관심 가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례 의원직 관련해서 또 얘기하잖아요.
0: 네.
2: 그게 용혜인 의원 입장에선 그거 같더라고요. 내가 그만두면 기본소득당에 당에서 그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 안 들어온다. 그게 한 1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장관
3: 안 해야죠.
2: 안 해야 돼요.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자기가 두 개를 네. 하면서 하는 네. 거 너무 욕심이 많아 보이잖아요.
3: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게 지금 네. 노 의원이 너무 잘 짚어진 거예요.
0: 네.
3: 다른 사람은 한 번도 하기 어려운 비례 의원을 갖다가 두 번씩이나 했잖아요.
0: 제 장래희망이 재선 의원이거든요.
3: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그 지지율이라든지 그런 투표로 당선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구조에서 거대 정당 중심의 비례 위성 정당 그 플랫폼을 네. 적극 활용해가지고 자기는 두 번씩이나 했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시켜주면은 아 자기는 이제 그게 그 몫이 이제 민당 몫으로 돌아가더라도
0: 예.
3: 아 기본 소득당이 그걸로 이제 원외 정당으로 해체되더라도
0: 예예.
3: 그 길을 선택해야지. 그 양손에 지금 이제 떡을 다 손에 쥐려고 하는 그 행국이 돼버렸어요.
0: 예, 예.
3: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어떤 커뮤니티고 지금 이제 네티즌이 뭐 지금 용인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좋은 반응 보이는 거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 그래요.
0: 곽우신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 개강 뉴스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SNS는 온통 그냥 용혜인 의원님 얘기만 나오던데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정말로 저는 용혜인 의원에 대한 좋은 반응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이제 없진 않은데
0: 예.
1: 결국에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레이어들이 있을 텐데
0: 예.
1: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용혜인 의원을 향해서 뭐 안철수 의원이나 뭐 이준석 의원이 지적하는 식의 뭐 비판은 온당하진 않다.

0: 봅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 자리에 페미니스트가 갈 수 있죠.
1: 그렇죠.
0: 근데 예. 그렇다고 해도 예.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사실은 여성주의 진영에서 용의 인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에서도 약간 좀 대척점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반대로 아까 너무 잘 말씀.

0: 좀 양쪽에서 다 비판을 받고 있는 처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1: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용해인 의원을 이 임명을 했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뭐 저 과거에 좀 소외됐던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서도 되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뭐 발탁이 되고 김경수 전 지사도 발탁이 되고 했는데 온통 그냥 얘기는 용해인 의원 얘기만 나오니까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이 뭐 거의 총알 바지로 쓰는 거 아니야 그런 음모가 있다는데
2: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현실적인 게 예. 지금 90년생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그 성평등 뭐 이 가족부 장관 하면서 예. 연령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1: 적절치
2: 수도
1: 않죠. 예. 예. 예.
2: 그렇지만은 예. 남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비례 한 번의 기회도 못 가지는 그런 특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식과 공정성을 중시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비례대표제도의 본래 취지인 그런 어떤 다양한 사회적 약자 대변을 한다든지 전문성 반영 이런 것보다는 예. 당선 중심의 공학적 연대에만 집중한 거예요,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탁월한 그 역량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성 관련 지적이 2040 세대들부터 제일 적극적으로 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의 제일 핵심을 들여다보면 2030의 지지 기반이 이탈되고 붕괴된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4050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 장관 내정이 정책적 어떤 전문성보다는 진보 소수 정당 진영과 이제 연대를 중시한다. 너무 예. 왼쪽을 안 챙겨서 챙기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 정치적 안배 때문에 야합의 결과물로 역량이나 능력이나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지금 가오신 기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뭐 이런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만든 거 좋아요. 예. 그렇지만 그 젠더 갈등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남성 또 2030 남성들한테는 상당히 또 안티가 있거든요. 비호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강주 여고생 피살 사건이라든지 제주 장미란 사건을 보면서 이 여성들이 치안 안정에 대한 불안 그런 걸 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용인 의원 같은 경우는 평등가족부 이제 장관으로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에 우려서요. 장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패착이에요.
1: 노 변호사님 그 저기 저 그 뭐 오늘 어제 오늘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긴 안 하겠지만 과거 그 용해인 의원의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가 SNS에 나오고 하던데 청문회가 그 순탄치는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시면 예상하십니까?
3: 저는 사실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족끼리 귀빈 공항 의전을 좀 과잉하게 받은 내용도 좀 사실 있죠. 23년도에. 예, 예, 예. 그리고 남편 문제가 사실 저는 좀 뼈아플 것 같아요. 예.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뭐 당직자라는데 용해인 의원이 사실은 본인이 이제 경력단절 남편이 경력단절 됐다. 내가 이렇게 국회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6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은 기본소득당에서 사실은 이제 당직자로서 뭐를 받고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인이 사실은 기본소득당이 없어지는 거를 싫어서 내지는 예. 원외정당이 되는 거가 싫어서 나는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받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고 보면 예. 오히려 자기가 이제 남편까지 챙기면서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분이 아직 사실 나이도 어리고 뭐 사회적으로 경험이 아주 그냥 막 여러 가지 스펙이 많은 건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불법을 했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합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합법 틀 내에서 약간의 편법, 예. 탈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약간 고도화된 방식으로 좀 이루어진 게 많아서 예. 그게 저는 특히 2030분 또 4050도 사실은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4050은 그냥 거의 정말 잡아놓은 물고기 수준 내지는 집토끼도 완전히 그냥 우리 속에 가둬놓고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라는 식으로 해도 그냥 나 언제든지 우리를 지지해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우리도 맨날 2030만 챙기냐 맨날 청년만 챙기냐 이래 사실 뭐 결정적으로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지지율 같은 걸 보게 되면 4050이 많이 떠나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균형감 있게 좀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좀 대통령의 인사와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인데 네. 이번에도 저는 부동산 정책도 계속해서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0: 김영권 실장 얘기도 했고 뭐 네. 얘기했지만 또 그리고 저는 인사 문제도 계속해서 사실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1: 이게 저기 아까 두 분 또 말씀하셨지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정말 굉장히 다툼과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질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서로 아주 강하게 비판을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좀 이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챙겼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민주당 내 갈등이 봉합되고 그게 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코가 빠졌다, 뭐 중도층이 빠졌다, 그 안에서는 논란이 많던데요.
2: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이제 뭐 중복 개혁을 통해서 당내 갈등을 치유하고
1: 예.
2: 원팀 원보이스로 민주당의 어떤 그 기조를 유지시키는 그런 당정청 일체감을 만들려면은
1: 예.
2: 사실상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 내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중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인사 정도. 예. 한 명 정도라도 이렇게 설득을 상고초를 해서라도 시켜가지고
1: 예. 예.
2: 그런 정책을 맡겠다면 훨씬 달라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지금 이제 기본소득 등의 용인 지금 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예. 쉽게 말하면 조국 핵심당 같은 경우에 대주주가 조국이잖아요.
1: 예. 예.
2: 그 핵심당의 대주주 하면은 누굽니까?
3: 이준석.
2: 이준석. 그럼 기본소득당의 대주주는 용인이에요.
1: 예, 예.
2: 그러면 앞에 기획신당이나 조국신당 같은 경우 뭐 큰 상황이 발생되면 무조건 이 대주주들이 책임을 져.
1: 예.
2: 그럼 뭐 기본소득당 앞에 이제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도 노 변호사님께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어떤 거취에 대한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자신의 신랑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당을 그런 모양새로 또 유지하면서 예? 그 비례의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천착한 모습이란 것은
1: 네.
2: 대단히 국민들에게 부적절하게 보일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당내 갈등 이제 그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게 이번 저 개각을 통해서 조금은 좀 봉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0: 그렇게 많이 봉합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도 조국혁신당의 그 이혜민 의원 발탁이라든가
1: 예.
0: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발탁 이건
1: 예.
0: 되게 좋게 보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그분들은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도 잘 하시고 또 전문성도 있으신 것 같고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좀 챙기려고 하시는 부분들은 있었던 건 보이는데
1: 예.
0: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막 아주 만족할 만한 사실은 그건 아니야. 아까 뭐 본진 얘기하셨지만
1: 예.
0: 실제 민주당 사람들은 뭐야 이게 이런 얘기 사실 나오거든요.
1: 네. 자, 곽 기자님께 이제 코멘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번 개각 좀 어떻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지지를 올리는데?
4: 저는 과락은 면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잘하는 인사해야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1: 예.
4: 김경수 전 지사도 챙기고 혁신당에도 뭔가 시그널도 주고 해서
1: 예.
4: 큰 틀에서 뭔가 이 갈등을 치유한다는 고방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개각이겠지만
1: 예.
4: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신뢰를 끌어올리고 반등 포인트를 만들기에는 많이 좀 디테일한 면에서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1: 자, 뭔가 좀 아쉽고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고 또 이번 개각의 다른 중요한 분들에 대해 에서도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5: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0: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자, 개각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부분 놓고도 야당이 상당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2: 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검찰 보안사건 폐지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왔던 인물로 꼽히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공소취소를 요구해온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조작 기소를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점이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2: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번 인사를 방탄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본인의 재판 취소에 총때름을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이다라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지명된 직후에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 예,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체됐죠.
2: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임에는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최근 집값 부동산 세제 논란 또 증시 급락 등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경제 부동산 주무장관을 교체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두 자리 모두 현직 차관을 끌어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다 이것보다는 기조의 연속성은 유지하되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인사라는 게 대체적인 언론의 해석이었습니다. 홍 후보자는 특히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주택 정책을 다뤄온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적임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네, 개각 와중에 구윤철 부총리는 G20 행을 취소했다가 번복하고 예정대로 출국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2: 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다가 네. 본인이 개각 대상이다 이런 소식을 듣고 출장을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이 결정을 번복하고 예정대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1: 예.
2: 후임자가 청문회를 거쳐서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현직 부총리이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 주요국 인사와 양자회담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재경부에서는 실무진 소통 과정에서 보도자료 배포가 잠시 취소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는 다소 부처간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4명의 후보를 꼭 집어서 부적격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공소취소 가리기를 위한 기만극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요.
2: 네, 장동혁 대표가 지목한 4명이 앞서 말씀드린 김승원 용해인 후보에다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까지 이렇게 4명을 지목을 했습니다. 장 대표는 경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선상에 있는 인사를 내부 승진한 거기 때문에 청문회 망신살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철회해라. 이번 개각은 민심 역주행 재판 취소용 개각이다라 규정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얹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엔 용해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이다 라면서 용해인 후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선을 돌린 뒤에 그 틈에 김승원 후보를 앞세워서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추진하려는 성동격서 기만극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이번엔 그 노 변호사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 김승원 장관 후보자하고 토론 프로 같은 데서 많이 만나보면 아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개각 명단을 딱 보는 순간 공소취소가 이번 개각의 메시지인가 막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박균택 의원, 뭐 박주민 의원 하마평이 많았는데 김승원 의원을 선택한 그 뜻이 뭘까요?
3: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균택 의원도 이건택 의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검사 출신을 왜 여기다 갖다 붙이냐. 처음에 그랬어요.
1: 예, 예.
3: 아, 그리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측근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한 사람들만 또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럼 검사 출신 아니면서 법무부 장관 하려면 보통은 그래도 그 조직을 좀 알아야 되고
1: 예.
3: 법조적인 그런 좀 마인드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교수 출신이 그동안에 하기도 했었었고.
1: 조국도 했죠.
3: 예.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혀 이제 정치 안 하던 분들을 사실 앉혀보기도 했었었고.
1: 예,
3: 근데 사실
1: 예.
3: 그게 다 안 됐어요, 그동안에.
1: 예.
3: 왜냐면 법무부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보안사건 논란 때문에 법무부가 지금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1: 예.
3: 게다가 지금 후속 입법도 계속해서

0: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누가 할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하고 난 다음에 정성호 장관이 떠나간 그 자리에 그동안에 계속 욕받이가 정성호 장관이었는데 예. 누가 사실 그 자리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할 만한 사람, 시킬 사람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게 첫 번째 얘기고 예. 두 번째는 김승환 의원은 되게 유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공소취소 부분에서는 아마 본인이 신념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지만 실제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나 이런 걸 되게 부드럽게 또 잘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 공소취소 모임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조작기소 관련된 이제 부분을 취소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갔다고 해서 그거 해결 못 합니다, 절대. 실제 뭐 정성호 장관도 원래 그런 거 할 생각도 없었지만 전혀 그런 관여된 바가 없다 그랬었기도 했고. 게다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지금 지지율도 안 좋은데 무슨 공소취소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다고 하는 순간 정말 오히려 더 날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 대통령이 믿고 이 좀 약간 저는 누더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검찰청법이라든가.
1: 저도 그렇게 봅니다.
0: 네, 이런 걸 좀 정리하려면 그래도 판사 출신이시니까 법을 좀 잘 알고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걸로 보여요.
1: 의원님 저기 그 노영희 변호사님은 뭐 이게 공소취소를 위한 것은 아니다. 공소취소하면 뭐 그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상당히 그래도 심혈을 기른 이제 장관 내정자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의회 발탁이 이제 김성훈 장관이에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검찰은 이제 해체 쇼가 끝났기 때문에 파장 분위기고 그래서 뭐 검사 출신 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앉혀가지고 향후 공소청이라든지 중수청을 잘 지휘하는 그런 장관의 이미지보다는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도 판사 출신으로서 앞으로 이제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1: 예.
2: 이게 더 중요하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관 출신을 갖다 이제 장관으로 이제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문제는 이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데 당내적으로서 자신의 친정집 민주당에서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1: 예.
2: 노영희 변호사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의원들 105명이 참여했던 그런 공소취소 모임에
1: 대표를 했죠.
2: 박성준 네. 의원과 이분이 공동대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 사람 법무장관 시킨 것은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공소취소를 위해서 그 중책을 이 사람한테 총대를 매게 한 거구나. 국민들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밖에 갈 수 없는 것이고
1: 네.
2: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길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공소 취소를 갈 것이냐.
1: 예.
2: 안 그러면은 지금 보안 수사권 그 폐지에 따른 엄청난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버렸는데
1: 그렇죠. 예.
2: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국회에서 친정집에 돌아와서 예. 그 구멍이 숭숭 뚫린 그걸 자기가 메꾸겠다고 지금 장관직 빨리 던지고 국회로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사퇴를 수용한 거고.
1: 예.
2: 자, 그렇다면은 진짜 보안수상급 폐지를 포함한 이 형소법 개정을 다시 이제 보완할 것이냐.
1: 예.
2: 그 중심에 그러면은, 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김성훈 장관 내정자를 갖다가 지금 현재 앉히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야권 의원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요하게 앞으로 이제 다른 거 없어요.
1: 네.
2: 법무부 장관 된다면은 네. 말 검찰 수사 지휘권 이 발동해가지고
1: 공소 취소
2: 할 거냐 안 할 네. 거냐 이런 거 이것만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 뭐 이재명 대통령의 쏭내기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그거 안 한다 그러면은 네. 아마 야권 입장에서도 그럼 뭐 법무부 장관 뭐 청문회에서 좀 이것저것 문제 제기하지만 아마 갈 거고
1: 예.
2: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쏭내기가 다 드러나는 그런 이번에 개각이다. 이렇게
1: 알겠습니다.
2: 평가를 받습니다.
1: 예, 두 분이 지지율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지율이 좀 안 좋은 그 원인으로 많이 거론된 것이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 변호사님?
0: 사실은 저는 부동산 정책이 이 국토부 장관 교체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2: 참 어려운 문제예요.
0: 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부동산 대한민국은 70년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1: 네.
0: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부동산밖에 없었어요.
1: 예.
0: 우리 나이 지금 뭐 김성태 의원님도 그렇고 금태섭 진행자님도 그렇고.
1: 저 집 없어요. 문재인 네. 주차 다 팔았어요.

0: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네. 거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뭘 뭔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밖에 사실은 이제 그냥 사고 내지는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좀 들어가고 이게 오르고 이래가지고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은 월급만 받아가지고 뭐 사업해가지고 성공하고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나이 이제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지금 사실 뭐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자기네들끼리 막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러면서 계속 집값이 이제 막 올라갔어.
1: 그리고 야단치잖아.
0: 어 그리고 야단치고 어, 예. 그리고 집 가진 사람 막 뭐라고 예, 그러고 예, 예. 저 옛날에 500만 원 주고 집 샀어요 아파트. 어, 예. 근데 지금은 택도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그걸 뭐 팔아가지고 내가 무슨 치부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 현실화시키는 것도 아닌데 예, 예. 그냥 이제는 우리들이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퇴직하고 나서 우리가 네. 사실 이제 100세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예. 그때까지 뭘 먹고 사느냐.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도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예. 잘 살고 싶지도 않아 맞아요. 이제는. 예. 아니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것뿐이야.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윗세대한테 다 이렇게 해주고 아랫세대들 다 건사하느라고 우리 걸 못 챙겼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는 그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서 이제 막 뭐라 그런다. 예. 그동안에 우리는 그래도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이 정부가 하는 일이고 사실은 다 평등하게 잘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좀 따라가겠다. 내가 예. 좀 손해보더라도 이런 예.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해가지고 집 다 팔잖아요. 예를 들면 예. 하지 갖고 있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그래서 결국 한 채 남겼는데 이제 그 한 채마저도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분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이 나이 들어가지고 주식을 하겠어요, 뭐 투자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 있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2030은 뭐예요? 옛날에 당신들은 조금만 가지고도 사실은 대출 받아갖고 집 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집도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집을 가지고 있어봤자 그거를 팔고 그 집에 가지도 못해. 왜냐면 그 동네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정말 그 동네에서 살지도 못해. 그러니까 떠나야 되잖아. 예. 근데 그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사지는 못해요. 세금 내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걱정이 많은 거야.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래. 아, 근데 윤석열 정부 때나 박근혜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집값 떨어지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좋더라.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예. 이 향수를 누가 지금 건드리고 있냐. 오세훈 시장이 지금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냥 섣불리 정말로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고 예.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본성에 어긋나는 거는 행동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건데 결국 의식주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그거 하나만 좀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것 쪽으로 조금 마음을 좀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부동산 문제는 해결 잘 안 될 것 같아요.
1: 자, 노 변호사님이 굉장히 열변을 토하셨는데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러니까 이게 예. 거의 다 짚었는데요. 예. 상당히 뭐 저는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행일 경제부총리 이제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1: 예.
2: 홍지성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종부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결론은 엄청난 국민들의 피해를 안겨준 정책의 그렇죠. 결과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그 책임을 갖다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한테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 네.
2: 누가 봐도 이건 김용범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령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부동산 대책에
1: 네.
2: 자 종지부를 지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묻지마 공급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1: 예. 예.
2: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지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경기도지사부터
1: 예.
2: 주택실장을 하고 이제 손발을 맞춰서
1: 계속 같이
2: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주택 공급 쪽에 예.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발탁을 했지만은
1: 예.
2: 이 사람도 이제 발탁은 국토교통부의 2차관에서
1: 예.
2: 2차관은 뭐냐 이거 철도 항공
1: 예? 교통
2: 지하철 예. 물류 이쪽이야.
1: 예.
2: 이쪽 하는 사람을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이제 장관의
1: 예.
2: 이제 주택 부동산 문제계 중심에 세운 겁니다.
1: 예, 예.
2: 자, 그것도 청와대 김용복 실장을 뛰어넘어야 돼, 이번에.
1: 예.
2: 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행일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지금 이제 정책의 실기가 부동산 대책하고 지금 이 코스피 5천 시대 뛰어넘어가지고 9천 가고 갈 때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높은 지지율을 만들어냈다.
1: 그랬죠. 예.
2: 그게 무너지면서 예. 지금 이게 무너지는 예.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이끌려면
1: 예.
2: 청와대 정책 사령탑을 바꿔줘야 되는데
1: 예.
2: 그건 유임이야. 윤석열이 왜 실패하냐 말이에요.
1: 예.
2: 제가 올 CBS 작년 연초에도 했지만은 관심모르베 3적 중에 한 사람이 그 있는데
1: 예.
2: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용산 참사로 근 160명 가까운 그 시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1: 예.
2: 아 이게 수습되면 이 장관 뭐 책임으로 옷을 벗긴다 그러더니

0: 정 뭐 수습 끝나고 나서
1: 그
0: 부당 예. 경찰 정기 인사까지 뭐 마냥 그러다가 결국 정권이 무너지는데
1: 예.
0: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했기 때문에 그런 예. 거거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아 김 실장 뭐 잘 해주세요 이래 하더라도 예. 제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예. 그래야 이게 어? 국정 쇄신 어떤 개각 인사가 되는 거고 국민들도 달리 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다 놓쳤어요. 걱정이에요. 제가
2: 예. 곽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기 저 김용범 실장 왜 교체하느냐는 여론이 좀 있나요?
3: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을 교체하는 게 가장 효과는 빨랐을 텐데 더 예. 크고 예. 다만 예. 그거 자체가 예.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더 정치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고려까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예.
3: 안에서 기류는. 다만 이제 이 인사가 정말 효과를 미칠지는 예. 여론조사 추이를 봐야겠죠.
2: 알겠습니다. 정말 저 이번 주 후반부에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가 진짜 좀 관심이 가긴 갑니다. 이번에 또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 TV를 이제 김민석 대표가 되시고 나서 만들었는데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시간대가 시간대인데 이게 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하고 같은 시간대라서 아주 여러 가지 화제가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3: 일단 민주당이 기존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예. 민주당 TV, 그러니까 민티로 이름을 바꿔서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2: 예.
3: 첫 파일럿 방송이 내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김민석 대표가 방송이 정착될 때까지 1부 고정 출연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 주요 현안과 정책을 설명을 하고 2부는 패널들이 정치 현안을 조금 더 가볍게 다루는 폴리테인먼트 형식이다라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이제 계속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아무래도 오전 7시에 물론 모든 방송사가 시사방송일 때 하지만
2: 하죠.
3: 네. 네, 김어준 씨의 겸손의 눈을 따 뉴스 공장과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2: 네.
3: 민주당이 아 지금까지 좀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시간대 편성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당은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1일, 3일, 8일, 10일 네 번의 파일럿 방송을 한 뒤에 9월 14일부터 주 5일 정규 방송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2: 예, 관련해서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TV는 교과서, 다른 방송은 학습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뭐 김어준 씨를 겨냥한 건가요?
3: 라고 이제 해석은 하고 당사자는 부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2: 예.
3: 일단 어제 김민석 대표가 SNS에 민주당과 개혁진영의 공식적인 정무정책기조 또 국정홍보의 기조를 잡는 공식미디어 이렇게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2: 예.
3: 그러면서 민티는 교과서, 다른 미디어는 학습지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당의 공식 입장과 정확한 정보를 먼저 민티가 제공을 하면 재미와 해설 등의 방송 다양성은 기존 민간 미디어들이 담당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결국 김어준 견제가 아니냐라는 해석에 경쟁은 없고 협력은 많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쨌든 내일 동시 생방송이 되기 때문에 동접자가 얼마나 될지 얼마나 재밌을지 많이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
2: 준 기자님 벌써 민티 민티 하시니까 전 뭔가 했다가 민주당 TV네요. 예전에 제가 민주당 있을 때 이제 그 당대표가 지금 경기도지사 하시는 저
4: 추미애
2: 네, 추미애 대표 계셨었는데 그때 당의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저보러 그 제가 의원 시절에 그때 이제 전 의원이던 저 최민희 의원하고 그걸 맡아서 하라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거의 방송국처럼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요새 방송 많이 하시는데 민티에서 민주당 TV에서
0: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당대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2: 예.
0: 민당의 상황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는 종쳤다. 이제 그건 끝이다.
2: 예.
0: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민주당 TV의 교과서는 예. 민TV이다.
2: 예.
0: 이걸로 보시고
2: 예.
0: 추가로 더 보려면 학습지 개념으로 김어준에게 이제 겸손 힘들다.
2: 예.
0: 그거는 서브로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아라. 이 내용이에요.
2: 예.
0: 그러니까 좀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일컬어지던 김어준 방송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분 나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선의의 경쟁 관계보다는
2: 예.
0: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는 뭐 악의 눈물을 어느 쪽에 쓴 거는 한쪽은 또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2: 예.
0: 그쪽이 어느 쪽일지 그거는 예. 이제 이왕이면은
2: 예.
0: 민TV가 뭐 김어준 방송을 뛰어넘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요.
2: 그럼 의원님은 민티에서 저 출연해달라고 하시면 나가실 용의도 있으세요?
0: 아니 민티브 입장에서 뭐 예.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뭐 인식을 가지고
2: 한다면,
0: 방송하자면 예. 그걸 뭐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2: 예.
0: 아무리 상대 진영이라 하더라도. 예.
2: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근데 민주당 TV가 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를 어렵단가 그 저 겨냥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또 사실 김어준 씨의 위상이 엄청 났었는데요. 이게 나오면은 한쪽은

0: 이제 사생결단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1: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김어준 뉴스 공장은 재미가 있고 뭐 다양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많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 그 정말로 세력을 읽었는데 민주당 TV는 이제 관제 방송이잖아요, 말하자면. 관제 방송이 재밌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예. 제가 다른데 가서 이제 이걸 물어보면 잘 되리라, 잘 될 거다,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계속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저는 뭐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막 뛰어넘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이 고정된 지지층이 십몇만이 계속해서 아침에 보거든요. 예, 예.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두 개를 같이 틀어놓고 보는 뭐 이런 방식을 취하겠지. 게다가 저는 그래서 이제 실제 하고 싶은 건 이거 같아요. 민주당 TV는 지금 패널 뭐 한두 명씩 본 나오고 김민석 대표 나와서 얘기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김민석 대표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처음에 의리상 봐주고 또 예. 이제 지금 약간 진영 싸움 같은 게 내부적으로 벌어지니까 예. 이걸 보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보는 거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걸 좀 잘하려고 그러면은 딴 데서 말 안 하는 것들을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를 매일매일 이제 할 그렇죠. 테니까 예. 그 앞에 나오는 의제들을 미리 거기서 좀 흘려주는 방식으로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뭐가 잘 나가냐 쇼츠가 잘 나가겠죠. 예. 이거 결국 쇼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쇼츠는 안 만들거든요. 예. 거기서 만든 방송을 보고 딴 사람들이 쇼츠 만드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거를 보고 사람들이 만드는 식으로.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왜곡이 되고 자꾸 이제 막 싸움 분위기가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것뿐이지. 저는 김민석 대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성공할 거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작가 역량도 그렇게까지 막 아주 훌륭하거나 그러지
2: 않거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요. 예.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 김어준을 의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왜 이런 발상을 하냐. 전 딱 이 민티브 이야기 듣고 생각난 게 옛날 예. 극장에서 이제 보면은 예. 영화를 가면은 본 영화 시작되기 전에 뭐 합니까? 의무적으로 틀어주던 국정 뉴스 그 정식
0: 대한 뉴스,
2: 대한 뉴스, 오늘의 대한 뉴스. 예. 예. 그걸 보기 싫어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식의 발상과 인식을 가지고 이걸 시작한다면은 예. 이 게임은 보나 마나 그렇기 때문에 예. 김어준 상대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민주당의 뭐 국정 운영 뭐 이런 내용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더 소통 공감력을 높이려고 하면은 예. 보다 더 창의적이고 재밌는 방식으로 가야지. 왜 대한뉴스 털어들려고
1: 그래요? 그러니까 KTV가 실패하잖아요.
0: 박우진 기자님 이제 그 언론인이신데 네, 저는 네. 사실은 이제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면 아주 옛날부터 그 이 김어준 씨하고는 친분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민주당 있을 때 미투 국면에서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들고 나왔어요. 피해자들이 뭐 동원됐지 모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프로는 안 나간다. 피해자를 이런 미투 국면에서 피해자를 공격해서 안 나간다고 했더니 그때 굉장히 불호해서 저한테 나와달라고 했었어. 제가 끝까지 안 나갔는데 그때 뭐 정의당이고 민주당이 다 나갔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뭐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이 뭐 거기 나 불러주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통적인 언론의 역할과는 많이 다른 것 같고요.
3: 아니, 어쨌든 네, 앞으로 그 유튜브라는 네. 플랫폼의 속성도 있을 것이고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위상도 그렇고 지금 겸공이 갖추고 있는 위치든 역할이든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진영 논리에 포섭된 미디어에 대한 비판은 계속 있는 거니까요. 그 플레이어 역할하는 건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결국 이 김어준 씨를 위시한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김어준 씨가 지나치게 상징화돼가지고 막 뭐든지 약간 다 김어준 탓으로 간 것도 좀 묘하긴 한데 예. 어쨌든 이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소위 말하는 진영적인 계파적 갈등에서 예. 이전의 선거들을 돌아보게 되면 아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분화되고 있구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평택 선거가 됐든 이번 예. 전당대회가 됐든 말이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김민석 대표가 본인은 아무리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하더라도 예. 모든 사람들이 결국 김어준 씨랑 뭔가 좀 각을 세우려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선에서 좀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내일 대체 뭘 하려고 그럴까? 아. 너무 궁금하긴 한다.
0: 아, 이게 뭔가 광고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2: 아, 그러니까 그 예. 대한뉴스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자유당 이승만 정권 시절에 예. 예? 1950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난 뒤에 예. 1952년도 그걸 이제 방송 애국가 틀고 나면은 영화 보면은 그 다음에 노는 게 대한뉴스.
0: 그렇죠. 예.
2: 그래가지고 이거 근데 한 40년 했어요, 40년. 예. 예? 87 민주화 대투쟁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극장에서 애국가 틀은 예. 거 이제 그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10년 있다가 10년 안 돼서 이제 예. 이 대한뉴스가 드디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아니, 왜 민주당이 지금 왜 하려고 하는 거야?
0: 아, 저도 그 정말 네? 내일 한번 봐야겠네요. 궁금한데
1: 또 이제 뭐 내일 그러면.
0: 네, 또 뭐 당내에서건 뭐 한 진영 내에서건 노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또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는데 약간은 좀 민생과 관련 있는 거.

0: 또 먹고 사는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성태와 영희 그리고 우신이까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정체 전선이 좀 더 북상하면서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남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이렇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오늘 밤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내일까지도 각각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 서부, 경북 서부에 1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원주, 청주 23도, 광주, 부산 26도로 남부지방에서 다시 열대야지역 나타나겠고요. 낮 최고기온 서울 27도, 춘천 28도, 광주, 대구 33도로 남부지방은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심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조응천 전 의원님 모시고 개혁신당 상황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여러 차례 그냥 방송마다 만나는 것 같아요.
1: 아니, 글쎄 뭐 검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다 그래서 예. 섭외가 왔길래 예. 알았다고 그랬는데 예. 갑자기 또 이렇게

0: 아니 뭐 검찰 문제야 전문가긴 하지만 저도 뭐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 개혁신당 뉴스가 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1: 아니 뭐 같이 계셨는데 뭘 또 그러니까 궁금해요.
0: 어떠세요? 저 그때는 같이 있다가 저는 지금 나온 상태인데 위기라고들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2: 사실 24년 총선 때 예. 그 기득권 양당 체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삼지대에 빅텐트 치자고 우리 다 같이 그랬던 했던 거죠. 거잖아요. 예, 그게 예, 이제 뭐 예. 찌그락 빠그락 하면서 뭐 예. 이제 스몰 텐트 뭐 그렇게 됐는데 예. 어쨌거나 그 이후에 총선,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특히 지선은 뭐 사실은 삼지대 정당들한테 무덤이죠. 예. 예. 그 대단히 힘든 선거고 또 예. 제가 선수로 뛰었다가
0: 지방선거는 뭐 참 어렵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2: 처참한 예. 결과를 맞이했는데 예. 이제 한 1년 반 후에 있을 총선 앞두고 예. 그러면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뭐 다들 생각을 하는데 방향보다는 속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예. 이게 세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면 지금 그 단순 다수제 승자 독식 소선거 구제 하에서 과연 이게 뭐 얼마나 이게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0: 실제로 해보면 정말 어렵죠. 그럼요. 잘 아시지만.
2: 예. 예. 정말 힘들죠. 예. 예. 정말 저 하는 말도 맞고 사람도 최고인데 예. 그렇지만은
0: 그렇죠. 내가 여기 찍으면 저쪽 땅이 되는 건 못 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 최선을 예. 찍으면 최악이 되니까 차악을 찍음을 양해해 달라는 게 항상 예. 이 소선거 구제잖아요.
0: 예, 예.
2: 근데 뭐 저 기득권 정당들이 야 정치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 해 가지고 갑자기 객화천선할 리도 만무하고
0: 예, 예.
2: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 뭔가 팔아먹을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면 개혁신당은 도대체 저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 뭐 하는 거냐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냐에 예, 예. 대해서 과연 그러면 3년 동안 제대로 답을 드렸냐 난 못 줬다고 봅니다.
0: 예, 예.
2: 그저 그날그날에 핫이슈 따라가지고 클릭 많이 나오면 좋아하고
0: 논평이나 하고
2: 언급 예, 많이 예. 되면 좋아했지 예. 그게
0: 예.
2: 뭐 스피커 파워에 과시일지는 몰라도
0: 예.
2: 과연 그게 개혁신당이 따로 존재해가지고 선거 때 저기를 찍어야 될 그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절한 좀 반성이 있고
0: 예.
2: 그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0: 그러니까 오늘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원내대표로서 된 천하람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도 많이 관심이 있는 게 국민의힘과 합당이나 정당 해산 없이 새 지도부로 다음 총선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작은 정당이고 의원수 3명짜리 정당이니까 이 버티기가 어려워서 국민의힘에 간다. 혹은 또 뭐 어제 오늘은 뭐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에 영입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독자 노선을 가기로 한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2: 그거는 하나요? 양당이 자기네들 지금 모양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에요. 이제 그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예. 괜히 카드라 해서 말을 만드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
2: 지금 여기서 뭐 독자 안 하고 예. 뭐 어디로 들어가겠습니다.
0: 예.
2: 그 몰라고 그걸 기자회견을 해요. 그걸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슬금슬금 들어가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0: 예.
2: 그 들어간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0: 예.
2: 기득권 양당 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0: 예. 예.
2: 과연 그러면 그 2, 3년 동안 그 기득권 양당 체제가 저 패권 정당이 그러면 좀 사정이 나아졌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올시다 더 악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예, 예.
2: 그럼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0: 예.
2: 그 이상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래도 한번 트리거로 작용을 해보고자 나왔는데
0: 예.
2: 사정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해서 예. 그냥 보따리 싸들고 들어간다? 그럼 왜 나왔는데? 라는 얘기가 스스로부터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0: 그 노선을 놓고 개혁신당 내에서 뭐 이준석 대표하고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무슨 뭐 불화가 있다고 저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그런 불화는 있습니까?
2: 그것은 기자가
0: 네.
2: 우리 당에 제대로 출입도 안 하는 분이라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0: 예,
2: 카드라이고
0: 예.
2: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탈이지.
0: 예.
2: 뭐 불안은 저 좀 시끄럽게 좀 경로라도 버렸으면 좋겠어요.
0: 오늘 저기 당직하시던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뭐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그 당의 간판인데 지금 저렇게 이 물러난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2: 어쨌든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보고요. 예.

0: 지금 당헌당규상 비대위 절차가 없답니다.
1: 예, 예.
0: 왜냐하면은 윤석 대표가 국힘에서 그 비대위 뭐 이런 것들이 늘상 상설화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느꼈나 봐요.
1: 예, 예, 예.
0: 아예 당헌당규 그게 없다 보니까. 예. 비대위도 못 가고 권한대행으로 가서
1: 예.
0: 있는 거는 60일 내에 전대회에는 없대요.
1: 없겠죠. 예. 권한대행 뭐 오래 갈 수는
0: 예.
1: 없으니까.
0: 예. 예. 그렇다면 지금 방법은 예. 이거 권한대행으로 그냥 두 달을 가는 게 맞냐.
1: 예. 예. 예.
0: 비대위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예. 걸 전당원 투표를 돌려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 근데 뭐 지도부 총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1: 예, 예.
0: 사실 기성정당에서는 대표가 물러나면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도 자동으로 면직이 되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예.
0: 그러니까 그러면 저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하는 건가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것도 지금 제대로
1: 빨리 수습해야 될 텐데 개혁신당 내에서는 조응천 의원님이 제일 경험도 많고 그러신데 혹시 당대표에 출마하시거나 아니면 하시거나 비대위원장을 하시거나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질문을 드렸습니다.
0: 아니 자기는 이따가 나갔다고 뭐 제3자 연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정말 이 상도에 어긋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1: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좀 잘 수습돼서 진짜 좀 저는 작은 정당 보면은 저도 같이 고생을 해가지고 참 마음이 뭐 방향이 각 동의하거나 안 하건 간에 그게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안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 개각이 있었습니다.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도대체 컨셉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되게 보면은 지지율이 네. 빠지면 네. 어쨌든 가장 즉자적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개각인데
1: 네.
0: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떠난 사람들이 그러면 마음을 돌릴까 싶은 생각이 저는 별로 안 들어요.
1: 예,
0: 면면이.
1: 예.
0: 그저 저 이소용 의원
1: 예, 예.
0: 뭐 그 하나 뭐 그분은 어쨌거나 저번에 그 기권을 했었죠. 보안수사권 그때인가요? 예예예 예, 예. 예. 기권도 하고
1: 예.
0: 나름 그 안에서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네.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1: 네.
0: 수박 땡처리 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입각을 한다는 거
1: 네.
0: 뭐 상당히 좋아 보였고 또 뭐 발군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분이어서
1: 네.
0: 뭐 그거는 좋게 보이는데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대체 이거 점수를 까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뭐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1: 어제 그 오늘 일부에서도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는데 SNS를 그냥 뜨겁게 한 것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얘기인데
0: 맞습니다.
1: 사실은 이제 아마 또 법조계 계시고 하니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셨을 텐데
0: 네.
1: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공소취소하는 거 아니냐 어제 개각 딱 보고는 그냥 공소취소하겠다는 거구나 그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그 권총에다가 실탄 장전하고
1: 예.
0: 이제 노르쇠를 뒤로 제끼는 거죠.
1: 예.
0: 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땡기는 거니까.
1: 예. 예.
0: 그 방법이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한테 주느냐 혹은 조작기소 특검으로 끝내고 그 결과를 받아 안아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한테 지휘를 해서
1: 예. 예.
0: 저 니네가 이 취소해라.
1: 취소해라.
0: 방법이 예. 두 가지인데.
1: 예.
0: 전자 특검법에 아예 생으로 넣는 게 너무 여론이 안 좋아질 걸 대비해서
1: 예.
0: 플랜 B
1: 예.
0: 플랜 B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시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1: 예.
0: 저는 용혜인 장관 후보가
1: 예.
0: 뭐 그 노미네이트 된 걸 보고
1: 예.
0: 왜 청문회에 여섯 명이 가면 이제 타깃이 하나 둘 뭐 정도 설정이 되잖아요.
1: 예, 예.
0: 아마 독보적으로 예. 김승원 후보가 타겟이었을 건데
1: 예.
0: 여기 넣어가지고 이 타겟을 흐리는 플레어 같은 효과를
1: 고도의
0: 좀
1: 작전이다.
0: 그렇죠. 예. 그 저 지대공 미사일 날라오면
1: 예.
0: 쫙 플레어 뿌리고
1: 예.
0: 회피 기동을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비례를 사퇴 못하겠다.
1: 예. 예. 일부러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건가요?
0: 아니요, 아니요.
1: 예.
0: 이거 이렇게 되면
1: 예.
0: 나 빠지도 떨어지고 장관도 못하고.
1: 만약에 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에는

0: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니까.
1: 이도 아니고 그렇게, 저도 아니고 완전 예. 최악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뭐 잡스러운 생각을 저 혼자 예. 조금 했었습니다.
0: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아직 채 안 됐는데 초반에 지지율도 높고 여러 가지로 일 잘한다는 평을 받다가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좀 잘 안 되고 또 이제 그 주가가 한참 올라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지율이 하락했고
1: 네.
0: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공소 취소 문제에 너무 이제 그 집중되는 거 아니냐.
1: 연인계연, 중인계연까지 겹쳐서.
0: 그게 다 이제 여기랑 겹쳤는데 지지율이 높을 때도 사실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공소 취소를 한다 그러면 그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1: 네.
0: 지금 낮은 상태에서 진짜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그동안의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0: 예.
1: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 이런 거를 계속 저 취소 안 하고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0: 예.
1: 또 김민석 대표가
0: 예.
1: 전당대회 시절에 전대 거의 끝 무렵에
0: 예.
1: 아니 그 잘못된 기소라고 됐는데도 이거 그냥 그 사람 보고 계속 재판받으라고 하는 거는 폭력이자 야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0: 예. 그건 전당대회 중이니까 막 얘기하는 거 아닌가.
1: 그렇지 않죠.
0: 아,
1: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어쨌든 김민석 대표도 대표도
0: 예.
1: 이게 자기 자본으로 지금 대표가 된 게 아니고 아니고
0: 예. 예.
1: 뭐 주담대를 받건 어쨌든 대출을 갖다 상당 부분 지금 받아왔다고
0: 예.
1: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대통령이 총리 시키셨고 그 후광을
1: 예.
0: 받았던
1: 예.
0: 거니까.
1: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0: 예, 예.
1: 갚지 않을까, 결국은. 결국은 갚지 않을까.
0: 아니,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실제로 만약 정말로 저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한테 지휘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정식으로 지시를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검사가 기소를, 공소를 취소하고 이렇게 되면 반발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1: 만만치 않겠죠. 예. 저 우선 어쨌든 저 제 페이스북 저 대문에
0: 예.
1: 그 조지 웰 동물농장 나폴레옹이
0: 예.
1: 연설하는 장면을
0: 예.
1: 올려놨죠.
0: 예. 예.
1: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예.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0: 예.
1: 저는 헌법 제 11조 평등,
0: 예.
1: 법앞에 평등
0: 예.
1: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얼마나 억울하냐? 왜 대통령만 이렇게 뭐 취소도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냐.
0: 예.
1: 그러면 세상에
0: 예.
1: 법원 앞에 가보면 억울하지 않은 사람 그건 누가 있을까. 그 사람마다 전부 다 특검법 만들어주고
0: 예.
1: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억울한 건지 검찰이 조작 기소한 건지 사사시 예. 조사해가지고 특검이.
0: 예.
1: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거나
0: 예.
1: 그걸 그에 터잡아서 공소취소를 공소기각을 받거나
0: 예.
1: 그러면 법원에서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다 해주면은 헌법 11조 위반이 아니다.
0: 예. 그렇게 보신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법관 임명 논란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 그러니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는 게 후보자 새로 하든지 제청하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 오래 지냈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는데요. 이제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법관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제104조를 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를 지금.
1: 그러니까 4명을 후보자 추천위에서 추천했어요.
0: 예, 예.
1: 그게 벌써 7달 전인데
0: 예.
1: 지금 청와대에서는
0: 예.
1: 왜 그동안에 실질적인 협의 없이
0: 예, 예.
1: 그러니까 협의를 하긴 했는데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으로 띡 던지고 이거
0: 예.
1: 해달라라고
0: 예.
1: 하냐.
0: 예.
1: 나는 선출 권력이다. 국민 주권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그런데
0: 예.
1: 감히 비선출 권력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
0: 예.
1: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다. 그러니까 서브 권한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0: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1: 했죠.
0: 아, 그랬나요?
1: 강유정
0: 예.
1: 대변인이
0: 예, 예, 예.
1: 그래가지고 역시 국민주권 정부답다.
0: 예.
1: 선출 권한이 권력이 우위다라고 하는데 터잡고 있는.

0: 근데 예.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선출 권력이 민족 정당성을 더 가졌을지 몰라도 그 선출 권력의 위헌 혹은 예. 위법 행위를 규율을 하라고 있는 게 사법부잖아요.
1: 예, 예, 예.
0: 동등한 겁니다. 동등한 거지. 다만 국가 원수기 때문에 예. 그냥 쳐주는 거죠.
1: 예, 예.
0: 그러니까 네 명을 보냈는데
1: 예. 네 명 중에 이제 대법원장이 한 명 선출
0: 한 명 했더니 예, 예. 방금 드린 말씀대로 예. 오따 대고라고 예. 하면서 세 명 중에 골라.
1: 예.
0: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예. 지금 전담 재판장.
1: 예.
0: 한 명은 예. 중앙선관위원이라 가지고
1: 안 되고
0: 잘못하면 엮여. 예. 예. 그러면 남는 거는 그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 해라.
1: 예. 예.
0: 사실상 특정인을 해라는 거잖아요.
1: 어, 예.
0: 윤석열 정부 때
1: 예.
0: 퇴임 대법관 두 명의 후보자 여덟 명을 추천위에서 추천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네 명, 예. B에 대해서 네 명을 했겠죠. 예. 예. 그때 윤석열 저 용산에서
1: 예.
0: 그 여덟 명 중에 A와 B는 추천을 오면은 이거는 안 하겠다. 라고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 나머지 여섯 명 중에 골라가지고 두 명을 올려서 했습니다.
1: 아, 예.
0: 차이가 뭐냐.
1: 예.
0: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1: 예.
0: 지명권을 행사하기, 재청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이 사람 오면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 그렇지만은
1: 예, 예.
0: 굳이 엄밀히 따져서 얘기를 하자면
1: 예.
0: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본질적으로
1: 예.
0: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 그러니까
0: 비토권은 있거든요. 예. 대통령한테.
1: 누구누구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0: 알아서
1: 예, 이런
0: 그러니까 비토권은 있는
1: 예,
0: 거예요.
1: 예, 예, 예.
0: 국회나 대통령한테.
1: 예.
0: 근데 지금 이거는
1: 예.
0: 사실상 요 사람 올려. 안
1: 예.
0: 그러면 나 계속 바꾸놀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도 꾸리지 말고
1: 예.
0: 그냥 하는 게 좋겠어.
1: 예.
0: 즉 세 명 중에 하라는 건데 두 명은 못하니까.
1: 두 명은 지금 하자가 약간 있는
0: 예.
1: 셈이니까.
0: 그러니까
1: 예.
0: 한 명만 해라.
1: 예.
0: 근데 그 한 명의 하자가 더 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1: 예. 예. 예.
0: 남편하고 그 남편은 헌재 재판관인데.
1: 남편이 헌재 재판관이죠. 예. 예.
0: 그러니까 사실상 특정을 해서 요 사람을 콕 찍어서 재청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1: 예.
0: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거다. 그러면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왜 있냐?
1: 예.
0: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1: 예.
0: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1: 예, 예.
0: 왜냐하면 최고 법원이
1: 예.
0: 그 구성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합체도 생기고 판례 변경도 있고
1: 예.
0: 대법에서 판례가 형성이 되면 그건 다 기속을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1: 예.
0: 이걸 갖다가 딱 찍어서 누구를 해라
1: 예.
0: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위헌이다.
1: 아니 근데 저도 제가 궁금한 게 하나는 사실은 이제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잖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원래대로 하면은 논란이 없게 하려면 그냥 대통령 그거 받아서 국회로 보내면 민주당에서 아 이 사람은 안 돼 하고 국회에서 사실 부동이 된 경우는 꽤 있거든요. 대법원장 후보자도 안 된 적이 있고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부담도 피해 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여론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은 더 좀 뭐 적어도 이제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어떤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그런 논란 좀 피해갈 수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재청에 대한 판결을 했다고 보세요?
0: 임명권과 재청권에 대해서 생각이
1: 예.
0: 확고했던 거죠. 임명권이 우월하다.
1: 우월하다. 예.
0: 우월하다.
1: 예.
0: 재청권은 예.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다. 그걸 명확히 해야 되는데
1: 예.
0: 제대로 협의도 안 하고 서면으로 띡 보내?
1: 예.
0: 이거는 재청이 아니야. 새로 해.
1: 예.
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1: 예.
0: 총 26명, 지금 12명 늘었으니까
1: 예, 예.
0: 26명의 대법관 중에 22명의 대법관에 대한
1: 임명을
0: 예. 임명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1: 예, 예.
0: 이게 처음이에요. 시금석이에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임명 권한이 우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1: 예.
0: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두 명 말고 한 명 더 하고 아마 내년 6월에 사퇴를 하시는 것
1: 예,
0: 같아요.
1: 임기가 끝나죠.
0: 예, 예, 그분 19분이 이제 예, 더 하는데 예. 그때 대법원장은 뭐 재청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이 이 사람 하면 좋겠어라고

0: 조희대 대법원장보다는 훨씬 더 네. 덜 거꾸러운 사람을 안 치고
1: 예.
0: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덜 거꾸러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명 이제 재청권이 임명권 밑에 있음을 인정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1: 아, 그,
0: 나머지 그런...

0: 자, 지금 법원도 법원이지만 이제 그 경찰의 수사권,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도 불안감이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제 나도 연락이 끊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도 하는데,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1: 이건 뭐 수사 사건은 아니고 행정조사에 예, 불과한 거니까 예. 이건 뭐 보안 수사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 도리는 없는 거죠.
0: 예, 예.
1: 사실 뭐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개인의 일탈이냐 시스템이 부재한 거냐 그 이런 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는 걸로 봐가지고 일탈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0: 예, 예.
1: 예. 지금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게 뭐 수사 사건이냐 행정 조사냐
0: 예.
1: 아 수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은 상관이 없고 그러면 이거 뭐 큰 문제 없는 거네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는
0: 아무도
1: 거죠.
0: 아무도 없죠. 예, 예, 예.
1: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견제받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오버를 하게 돼 있고
0: 예.
1: 반드시 일탈을 하게 돼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다른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해야지만이
0: 예.
1: 그게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건데
0: 예.
1: 원래 검찰이란 조직이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0: 예, 예, 예, 예.
1: 자, 뭐 특수부 수사가 과하고 정치 권력의 사냥개가 되었거나
0: 예.
1: 안 그러면 거꾸로 칼을 거꾸로 들고 물었거나 이래서 예. 문제지.
0: 예.
1: 형사부에서
0: 문제가 뭐 아니요.
1: 예, 예, 예. 송치 왔던 거 가지고 예. 뭐 잘못해서 문제가 됐다? 난
0: 예.
1: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말. 그 옛날에 21년인가 2년도에 의총하는데 갑자기 보안수사권도 없앤다고 그래서 내가 손 들고
0: 예.
1: 에이, 보안수사권은 이게 정치검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0: 예.
1: 박주민 의원이 보안수사도 수사입니다 그러더라고. 헐 이게 뭔 그때부터 말 한마디 안 바뀌고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결국은
0: 예.
1: 이분들은 하여간에 수사 비슷한 거 들어가는 거는 다 없애야지 잔재를 없애야 후환이 없다는 그런 아주 스스로 마이너임을 자처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 잡혀있는 거 아닌가.
0: 시간이 1분쯤 남았는데 그럼 앞으로 검찰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를 좀 없애려면.
1: 아니 뭐 중수청이 한다는데 중수청이 그거
0: 예,
1: 하라고 만든 게 아니죠.
0: 예, 예, 예.
1: 거기가 법률과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노마크입니다 사실은.
0: 예, 예.
1: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보안수사권이 있는 지금에도 벌어졌다.
0: 예.
1: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냥 노마크고요.
0: 예.
1: 그냥 사인 간에 동거래 안 하시고 밤길 안 다니시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님과 제가
0: 예.
1: 사기단을 하나 만들면 떼돈을 벌 것이다.
0: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정치권에 논란이 많지만 좀 잘 해결이 돼서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0: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오늘 한판 승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금태섭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의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마지막 페이지. 폴리페모스도 세일엔도 칼립소도 만날 일 없지만 집에는 늦게 돌아가고 싶은 남자 선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헬리오스의 그 소가 한우 투뿔이라고 하면은 미래고 멋이 이거나 잡아먹을 남자 선킴입니다. 예.
1: 자, 최근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고대 그리스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신화 속의 영웅이라면 실제 역사에는 신화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썸문답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선킴 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가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문제적 인간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뭐 어떤 인물입니까?
2: 일단 오디세우스는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0: 속의 인물이었는지 확실하지가 않죠.
1: 그렇죠, 그렇죠.
0: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주인공은 진짜로 역사에 등장한 인물이면서도 네. 삐삐삐 고생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인물입니다. 맞아요. 오늘 주인공은 알키비아데스.
1: 아, 어떤 인물입니까, 알키비아데스?
0: 알키비아데스는 진짜 금수저 오브 금수저고.
1: 아, 그래요?
0: 우리 소크라테스는 다 아시죠?
1: 네.
0: 소크라테스가 진짜 사랑했던 애 제자였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가 기원전 450년경에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1: 예.
0: 요 때가 막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맹의 전쟁이 끝나고 언제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1: 불안하죠.
0: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자라고 하면서 뭉칩니다.
1: 네.
0: 근데 그 전에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있었어요.
1: 네.
0: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란 게 원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맞서가지고 네. 아테네도 델로스 동맹이라고 만들어요. 근데 이게 델로스 동맹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스파르타가 야, 저거 저러다가 우리 치겠다? 한 거예요. 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스파르타가 네.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신흥 세력인 아테네를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구 세력이었던 스파르타와 신흥 세력이었던 아테네가 내전을 벌이는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1: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 사이의 내전이네요. 예예.
0: 요때 태어났어요.
1: 누구야? 알키비아데스가?
0: 알키비아데스가요.
1: 예, 예, 예. 아테네에서. 예.
0: 그리고 당시에 델로스 동맹 아테네를 이끌었던 사람이 페리클라스라고 하는 델로스 동맹이 점점 커지다가 보니까 제국이 돼버려요.
1: 네네.
0: 아테네 제국이요.
1: 네.
0: 페리클라스가 아테네를 제국으로 만들면서 약간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아테네가.
1: 예.
0: 그러면서 여러 신전들을 만들어요. 아테네. 아,
1: 신전을. 네.
0: 그 대표적인 것이 파르테논 신전.
1: 아, 그때 만든 거예요?
0: 그게 페리클라스가 만든 거예요. 이때 페리클라스의 조카로 태어납니다.
1: 알키비아데스가요? 아, 그래요?
0: 진짜
1: 금수저네.
0: 금수저였어요. 이 외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1: 그러네.
0: 외삼촌이었거든요.
1: 예.
0: 진짜 금수저였어요.
1: 근데 얼굴도 엄청 잘생겼다던데.
0: 아, 예. 이 알키비아데스가 진짜 똑똑하고 예. 정말 능력 있고 전략가고 하지만 최대의 무기는 얼굴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얼굴 천재.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 이런 기록이 있었거든요.
1: 네.
0: 아,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1: 네.
0: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인 남자, 아이죠. 어린 남자 아이를 약간 멘토, 멘티 같이 이끌어주면서 동성애를 하는 당시의 관습이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예, 예.
0: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알키비아데스의 또 애인이자 스승이 바로 소크라테스였거든요.
1: 아, 그 둘이 그런 관계예요?
0: 그런 관계였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래요.
0: 얼굴 잘생겼죠. 집안 빵빵하죠. 똑똑하죠. 한 가지 결함이 있었어요.
1: 알키비아데스의 유일한 결함.
0: 유일한 결함.
1: 그게 뭘까?
0: 시 건방졌어요.
1: 아, 성품이 건방졌다?
0: 아니, 내가 다 가졌는데 네.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나 진짜로 이건 그 야사가 아니라 굉장히 거만했다.
1: 그래요?
0: 소크라테스가 딱 봤을 때 저 친구가 진짜 능력이 있고 굉장히 그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데 너무 건방져 보이잖아요.
1: 네.
0: 내가 쟤를 꺾어보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스승이 돼요. 원래 이 약간 그 성인이 어린 남자아이를 이끌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성애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소크라테스는 딱 절제랍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접근하면 워 물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안 넘어가요.
1: 아, 결정적인 순간에 너 자신을 알라.
0: 너 자신을 알라. 워워워
1: 선 넘지 마.
0: 선 넘지 말라. 하여간 이 페리클라스 지금의 아테네를 제국으로 만든 페리클라스가 역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삼촌 자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아테네 정계의 중심에 들어와요. 근데 이때 이때는 한참 지금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1: 네.
0: 27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1: 펠로폰네소스
0: 전쟁이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도 지치고 스파르타도 지쳤어요.
1: 그랬겠죠. 예.
0: 그래 가지고 아테네 니키아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협상을 합니다.
1: 네.
0: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잠깐 휴전하자. 그래서 이 니키아스의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휴전협정이죠.
1: 네.
0: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잠깐 창 내려놔라고 휴전에 들어가 버려요.
1: 네.
0: 온건주의자였어요. 니키아스는요. 니키아스가 협상을 하고 전쟁을 딱 그만두는 걸 보고

0: 알키베데스가 정계 진출했던 거죠. 어.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지.
1: 아, 평화 무드로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알키비아데스가?
0: 아니, 이거 네. 보십시오. 지금 전쟁한 거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 마음대로 휴전하십니까? 니키아스님. 어. 그래서 충돌하게 돼요. 니키아스파와 그다음에 알키비아데스파.
1: 알키비아데스파는 그러면 아테네 입장에서 스파르타를 치자는 거네요.
0: 이왕 네. 시작한 전쟁 스파르타를 박살낸 다음에 끝을 보자 하였고 니키아스는 워워워워 그냥 평화 를 유지합시다.
1: 예예. 예.
0: 파가 대립을 해요.
1: 예.
0: 그러다가 알키비데스가 아테네인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약간 어중간한 휴전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패권 국가의 시민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1: 넘어가겠습니다.
0: 넘어가죠. 네. 여기서 이 알키비데스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딱 하나 해요.
1: 아테네 사람들한테?
0: 아테네 사람들한테.
1: 뭐 어떡해요?
0: 제 목표는 지금은 휴전 상태예요. 제 목표는 스파르타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를 목표로 합니까? 시칠리아를 치려고 합니다.
1: 시칠리아를? 예.
0: 이탈리아 반도의 축구공처럼 뻥 앞에 있는 섬이요.
1: 예. 아, 요충지다 저기가.
0: 시칠리아를 점령해 가지고 지중해 패권을 우리가 아테네가 장악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한 거죠.
1: 네.
0: 아테네가 굉장히 시민들이 그 안전, 그러니까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지만 약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1: 너 해 하고 싶으면 해 하는데
0: 마음대로 해. 단
1: 속으로 안 믿고 있어.
0: 조건이 있어.
1: 네네네.
0: 조건이 뭐냐면 알키비데스고 네가 원정군 사령관 해. 근데 부사령관을 니키아스로 따라가게 해.
1: 아, 그렇게 아까 평화 무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을 부사령관으로.
0: 그리고 또 진짜 전쟁터에서 잔뼈 갈고 굵은 노장 한 명, 세 명 같이 보내요.
1: 감시 붙이는 것 같아요.
0: 감시 붙이는 거죠. 알키비아데스 나 혼자 가야 되는데 나랑 방금까지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0: 니키아스 왜 진짜 가시려고요? 나랑 출발해요.
1: 그렇죠. 아, 출발해요. 예.
0: 근데 출발하기 바로 전날에 네. 일이 벌어집니다.
1: 어떤 일이요?
0: 그 헤르메스 있죠. 명품 말고요.
1: 헤르메스.
0: 헤르메스라고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1: 전령.
0: 전령이죠.
1: 예, 예.
0: 그 메신저요.
1: 예.
0: 전령 겸 여행, 그러니까 항해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바다를 항해하는 집집마다 헤르메스의 얼굴과 밑에 돌기둥을 집집마다 이렇게 세워놓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 예. 오늘도 무사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거든요.
1: 예.
0: 알키비아데스가 출항하기 바로 전날에 이 모든 집집마다 있던 그 헤르메스의 그 장승들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요.
1: 누가 그랬어 그거? 왜 그랬어?
0: 아직까지 몰라요. 누가 있는지.
1: 저주한 건가?
0: 그래서 찝찝한 상태에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시칠리아로 출발합니다.
1: 예.
0: 출발을 해요.
1: 예.
0: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소크라테스가 늘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안티 만들지 말라고.
1: 알키비아데스한테.
0: 건방 떨지 말라.
1: 건방 떨지 말라.
0: 안티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얼마나 안티가 많았겠어요. 아테네에.
1: 그렇죠.
0: 알키비아데스에서.
1: 예. 네네.
0: 야, 이 기회에 쟤 날리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석성 그런가 보다 해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가지고 시칠리아에 도착하기 전에
1: 예.
0: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테네에 있던 알키비아데스의 그 정적들이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알키비아데스 짓이다.
1: 아, 헤르메스 훼손한 게
0: 석상 목나라는 거.
1: 아.
0: 아테네에서 신성 모독은 굉장히 엄한 범죄예요.
1: 그렇겠죠.
0: 소크라테스도 나중에 그 사형 당하는 것이 젊은이들을 유혹한 죄 신성 모독이었어요.
1: 그러니까 정치적 모함을 받은 거죠.
0: 모함을 지금. 받은 거죠. 누가 범이든 간에.
1: 야, 이제 고생길 시작되는 느낌이다.
0: 이때부터 오디세우스는 명함도 못 내는 거 진짜.
1: 들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시칠리아 가던 중인데.
0: 가가지고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너 오라고.
1: 아, 다시 본국으로 오라고?
0: 재판 받으라고.
1: 아, 그래요? 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0: 알죠, 알키비아데스도 이거 아무리 봐도 내 정적들이 내 안티들이 꾸며낸 덫이다.
1: 그렇죠.
0: 그리고 저가 딱 보니까 내 제목이 뭔데요? 너 신성모독.
1: 신성모독은
0: 사형이잖아요. 곰곰하게 지금 고민에 빠지는 알키비아데스. 내가 지금 아테네로 돌아가면은 개죽음이다. 여기서 내가 죽을까? 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에라이 망명이다.
1: 어디로?
0: 망명을 해버려요.
1: 어디로?
0: 어디로 가냐? 나의 적국이었던 스파르타로 가버려요.
1: 스파르타로 갑니까? 알키비아데스가 지금 아테네 뭐 스파르타 치자고 한 사람인데

0: 스파르타랑 전쟁하자고 막 했던 사람이 어. 스파르타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요.
1: 야, 적국으로 망명을 가.
0: 스파르타도 처음 당황한 거예요. 어, 네. 잠깐. 아, 히비아테스니 맞냐고. 나 맞다니까 여기 신분증 보여드릴까 저. 근데 왜 오셨냐고. 아, 일단 여기서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죠.
1: 어떻게요?
0: 당신들 스파르타에게 끼쳤던 손해 이상의 이익을 가져드리겠습니다.
1: 아, 왜냐면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0: 다 알고 있으니까.
1: 어, 그렇죠. 예.
0: 모든 정보를 다 넘겨드리겠다.
1: 지난주 매국노 특집에 이 사람을 했어야 돼.
0: 대말이. 예. 베네딕트 아놀드보다 이 참 이게 아놀드는 안 됐어요, 저.
1: 그렇죠. 네. 스파르타에서 그럼 받아주나요?
0: 받아줘요. 어, 정보를 갖고 왔는데.
1: 그렇지.
0: 정보 갖고 왔는데. 어. 그래서 남은 거는 니키아스잖아요, 지금요.
1: 어, 니키아스.
0: 니키아스는 그냥 어. 펜 때만 굴리시는 행정가예요.
1: 예.
0: 나 이거 어떡하냐? 약간 전쟁이 정말 팍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야 어떡하냐? 일로 와봐요. 나 니키아스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질질질 끌어줘요.
1: 예.
0: 처음에 그 시칠리아를 전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그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1: 네.
0: 여기가 스파르타와 동맹 도시 국가죠.
1: 아, 네.
0: 처음에는 이 알키베데스가 온다고 하니까 어. 어 하다가 항복을 해요.
1: 어 예.
0: 어 근데 왜 점령을 안 하지?
1: 어. 알키베데스가 갑자기 없어졌네.
0: 어디 갔냐? 어. 모르겠는데요. 망명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1: 어, 예.
0: 딱 보니까 니키아스라는 행정가가 있고 항복을 했는데 어. 항복을 안 받아줘요 니키아스가.
1: 항복을 안 받아줘. 예.
0: 잠깐만. 항복 잠깐. 어.
1: 항복을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
0: 하다 예. 보니까 질질질 끌다가 예. 시간이 끌어지니까. 이제 그 시라쿠사도 전력을 모으면서 반격을 하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투에서 아테네 함대가 박살이 납니다.
1: 아테네가 피해를 받구나 오히려.
0: 그리고 이 니키아스도 전사를 해요.
1: 예.
0: 이 전투가 네. 펠로폰네선 전투에서 아테네 함대가 거의 전멸을 한 첫 번째 케이스. 그리고 쭉 펠로폰네선 전투 끝까지 네. 아테네 함대는 지금 전투력까지 올라오지 못해요.
1: 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알키비아데스 변수가 있었네요. 예. 스파르타 가서는 뭐 별일 없었습니까?
0: 스파르타에 와가지고 예. 진짜 스파르타인이 됩니다.
1: 어.
0: 저는 이제부터 스파르타인이에요.
1: 예.
0: 왜냐하면 알키비아데스는 민주공화정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1: 아 그래요?
0: 이 모든 혼란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한 명의 독재자가 필요하다. 주의자. 이거를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민주정이 정말 좋다.
1: 아, 예. 금쪽이네 금쪽이. 예.
0: 근데 스파르타가 약간 독재 국가잖아요.
1: 네.
0: 군사 국가.
1: 아.
0: 너무 체질이 잘 맞는.
1: 아, 잘 맞는구나.
0: 나는 원래 스파르타에 태어나니까 잘못했다.
1: 어, 예.
0: 원래 스파르타인이었어요.
1: 네.
0: 정말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아테네 해군을 다 박살내기 시작해요.
1: 잘 사네. 오디세우스급 아닌 것 같은데요.
0: 어 예. 그런데 예. 사고를 쳐요.
1: 아 사고를 쳐요.
0: 사고
1: 아, 예, 예.
0: 당시에. 네, 네. 스파르타 국왕이 이제 아기스 2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1: 아기스?
0: 아기스 2세의 왕비와 바람을 펴버려요. 왕비와 아. 바람을 핀 걸 모자라가지고 아들을 낳네.
1: 아들까지 낳아요?
0: 아들을 낳아요.
1: 아, 이러면 또 내가 볼 때 고생 시작이다 여기서. 예.
0: 그러면 보통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1: 네.
0: 같이 뭐
1: 도주.
0: 도주합시다 우리.
1: 어.
0: 아들 우리가 키웁시다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왕비랑 사랑한 거 맞다. 아들 태어난 거 왜 그러냐? 내 후손이 스파르타의 왕이 되는 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
1: 아기스 2세가 가만 놔둡니까?
0: 격분하죠.
1: 처형해야 되는 거 처형 아니야?
0: 처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1: 왜요?
0: 너 지금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전승을 너무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1: 공이 또 있어요.
0: 스파르타 내에서는 인기 짱인 거예요.
1: 그렇구나.
0: 아 참. 진짜
1: 야, 잘 나긴 잘 났는데 진짜 건방지다. 예.
0: 야, 아우, 야, 너 진짜 우리 국민들의 그 인기만 없어서 너 확 그냥이 아니라 지금
1: 어떡해요?
0: 네? 네
1: 어떡해요?
0: 그래서 자객을 보냅니다.
1: 자객을요?
0: 네.
1: 알키비아데스 죽여라.
0: 알키비아데스 죽여라.
1: 어.
0: 근데 또 눈치 또 만렙이에요.
1: 알키비아데스가.
0: 어. 자객이 오는 순간 너 자객? 그럼 튀어야지. 아싸! 튀자.
1: 아, 눈치 채고 도망. 어디로 가 이제?
0: 어디로 가냐? 이때부터 이거 진짜 매국노래 이거.
1: 왜 어디 가는데?
0: 아테네로 가가지고 빌어야지 솔직히.
1: 내가 잘못했다.
0: 내가 잘못했다. 페르시아로 가버려요.
1: 페르시아는
0: 이게 진짜 꼭 선 넘은 거예요.
1: 그리스 전체의 적이잖아.
0: 이건 아테네고 스파르타고 델로스고 머시기관에 다 필요 없고 그리스 전체의 적이에요.
1: 이야 대단하네.
0: 페르시아로 건너가요.
1: 예, 예.

0: 지금의 그 소아시아, 네. 튀르키예로 건너갑니다.
1: 페르시아에선 받아주나요?
0: 페르시아요?
1: 네.
0: 그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는 네. 어떤 스탠스였냐면 바라보고 있었어 지금. 잘한다, 잘한다. 너희들끼리 잘 싸워봐라. 우구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자기와 맞서 싸웠던 스파르타와 아테네 적들끼리 싸우니까 집안 싸우는
1: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네. 지켜봐.
0: 꿀잼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알키비아데스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전략 잘했다. 그러니까 역 출 균형 출을 맞추기는데 맞추는데 내가 네. 두 국가의 정보를 다 갖고 있다.
1: 예, 예.
0: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기려고 하면은 약점 내가 알려드리겠다. 아테네가 이기려고 하면 내가 아테네의 약점을 알려드리겠다. 요거 두 나라의 힘을 다 뺄 때까지 내가 다 도와드리겠다.
1: 아, 정말 이제 페르시아의 편에 서서 정착하려는 생각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또 속내가 또 다른 속셈이 있었나요?
0: 아니죠.
1: 아니에요? 네.
0: 알키비아데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테네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아테네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아테네 상황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요 지금요.
1: 예, 예.
0: 왜냐하면 일단 페르시아의 국왕 측 다리우스 네. 2세였거든요.
1: 네.
0: 다리우스 2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파르타를 밀어주자 쪽이었어요.
1: 네.
0: 왜? 페르시아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군이 박살난 게 아테네의 해군 때문에 박살났거든요. 살라메스 해전 때문에.
1: 예, 예.
0: 그래서 스파르타는 뭐 걔네들 있어봤자 육군이니까 머릿수는 우리 페르시아가 더 많거든. 중요한 건 아테네 해군이야.
1: 네.
0: 해군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스파르타 쪽을 좀 밀어주자.
1: 네.
0: 그래야지 아테네 해군이 박살나고 공멸하게 된다. 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페르시아는 그 스파르타에게 계속 몰래 지원을 해주고 있던 때였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 해군은 점점점 이제 슬슬슬 박살이 나고 있던 때였거든요. 여기서 먼저 아테네에서 손을 내밉니다.
1: 누구한테요?
0: 이
1: 페르시아?
0: 아니요, 알키비아데스한테요.
1: 알키비아데스한테. 예.
0: 돌아와줄 수 있냐?
1: 아, 그래요?
0: 돌아와줄 수 있냐?
1: 예.
0: 그래가지고 바로 안 들어가고 아비도스 해전이라고 있어요.
1: 네.
0: 그럼 내가 먼저 증명을 해보겠다.
1: 네.
0: 내가 진짜 아테네를 위한 사람인지.
1: 네.
0: 아, 약간 시험 무대였어요. 아비도스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워요. 그랬더니 아테네에서도 그래 아무리 정말 우리를 배신했어도
1: 난 놈은 난 놈이야.
0: 야 이기니까 받아주자. 여기서 두 파가 나눠요.
1: 예.
0: 받아주자 파 어떻게 한 번 배신은 계속 배신이다.
1: 저 고민됐겠다.
0: 아비도스 해전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뭐 또 질 수도 있는 거지.
1: 철새도 이런 철새가 없어요. 진짜.
0: 아,
1: 예, 예.
0: 여기에 그 네. 알키비데스가 한 큰 걸 준비합니다.
1: 뭐 어떤 걸요?
0: 그래.
1: 예.
0: 내가 진짜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라 불멸의 알키비데스라는 걸 보여주자.
1: 어떡해요?
0: 네?
1: 어떡해요?
0: 한 건 이번에 그럼 스파르타의 해군들 내가 박살 내겠다. 라고 하면서 기원전 406년경에
1: 예.
0: 당시에 그 스파르타의 함선이 약 80척이었어요. 80척이었는데 알키비데스가 모든 가용할 수 있는 함선을 다 긁어모아요.
1: 예.
0: 다 긁어모아서 예. 86척을 만들어요.
1: 수적으로 일단
0: 그리고
1: 만들고.
0: 숨겨요.
1: 86척을 숨겨요.
0: 우리가 이렇게 예. 함선이 많다는 거를 스파르타 쪽이 알지 못하게 숨깁니다.
1: 네.
0: 우리는 아직까지 약하다. 그래서 연막 작전을 펼치는 거죠. 우리가 뭐 많아봤자 한 20척밖에 안 돼요. 그걸 다 분산시켜요. 3분의 1로.
1: 예.
0: 이쪽 한 20척, 20척, 20척 이런 식으로요.
1: 네.
0: 그리고 엄명을 내리고 이 말을 해요.
1: 예, 뭐라고요?
0: 어차피 지금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린 외톨이다. 지금 스파르타도 우리 적이고 알고 보니까 페르시아도 우리 적이다. 우리 혼자밖에 안 남았다.
1: 네.
0: 진짜로 죽을 각오로 싸우자.
1: 그래요?
0: 약간 문제적 인물은 맞아요. 나부터 먼저 죽겠다. 그러니까 너들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1: 네.
0: 그 스파르타 측 해군 그 이 제독이죠.
1: 네.
0: 또 속이게 만들어요.
1: 네.
0: 그래서 분산시킨 다음에 접근을 해요.
1: 네.
0: 딱 보니까 스파르타 측에서도 야야야. 저 아무리 그 알비키아데스가 뭐 날고 기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80척이고 저는 20척밖에 안 되네. 야 박살! 했는데
1: 함정이었죠.
0: 예. 이것도 약간 학익진이에요.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약간 펼친 상태에서 입체적으로 협공을 해버립니다.
1: 전술가는 전술가야. 예.
0: 그래서 여기서 스파르타의 함선을 거의 다 박살낸 다음에 그 노획을 또 해버려요.
1: 예.
0: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1: 그럼 아테네에서도 여론이 이제 기울겠죠.
0: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0: 미워도 다시 한번.
1: 어, 진짜.
0: 진짜 그 어. 약간 안 좋은 과거도 있지만 예. 알키비데스는 진짜 알키비데스다. 야. 라고 하면서 금이 환영을 해요.
1: 컴백홈을 해왔네 진짜 결국에는.
0: 이마스 컴백홈이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갔다가 한참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건 오디세우스랑 진짜 비슷하긴 한데 아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예 어떻게 되나요? 이제
0: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여러 번의 해전 끝에 마지막으로 스파르타 해군을 박살낸 다음에 네. 그대서야 이제 그 금이 환영을 하고 스파르타 아니, 아테네인들이 이제 받아들여줘요. 네. 아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요 다음에 마지막 해전이 있었어요.
1: 최후의 결전.
0: 여기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안 튀는 끝까지 안 튄 거 아시죠?
1: 네, 그럼요.
0: 저희 알키비데스 언젠가 두고 봐. 내가 꽉 그냥 허점만 잡히기만 해봐.
1: 예, 예.
0: 이거는 구설수만 올라봐 진짜. 그 일이 발생을 합니다.
1: 어떤?
0: 한번 스파르타와의 또 해전에 들어가는데 네. 잠깐 자리를 비워요.
1: 네.
0: 그리고 자기의 부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1: 예.
0: 나 없을 때 절대로 시작하지 말아요 전투를. 절대 나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근데 부관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1: 가지 말랬지.
0: 야, 나도 알키비아데스처럼 한번 내가 한번 영웅이 돼볼까?
1: 아, 또 출세해보고 싶었어.
0: 출세해보고 싶어서. 나, 야, 스파르타 해군 우리 상관께서 알키비아데스가 박살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솔직히 그걸 노렸어요 스파르타 해군도요.
1: 아 그래요?
0: 우리도 반대로 전술을 쓰자. 유인해가지고 박살내자. 여기 걸려든 거예요 부관이요. 그 부관 이름은 네. 안티오코스라는 부관이었거든요.
1: 아, 이름도 안티야. 유인에 넘어갔어요.
0: 아, 그 전투에서 져요.
1: 져요.
0: 근데 그렇게 큰 패배도 아니었어요.
1: 예.
0: 완전 박살난 것도 아니었는데 예. 이거를 그 안티 이
1: 다른 안티들이
0: 알키비데스가 딱 걸렸어. 야, 너 왜 졌어? 가 된 거예요.
1: 아, 알키비아데스한테 책임을 다 묻는구나. 상관이니까.
0: 그러니까요. 솔직히 알키비아데스가 책임을 질 건 아니에요.
1: 그렇죠. 억울하죠. 억울하죠.
0: 근데 그걸 또 뒤집어 엎어요. 네가 왜 자리 비웠어? 네가 자리 비웠기 때문에 진 거 아니야.
1: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네요.
0: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아테네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1: 아, 예.
0: 그래서 또 도망을 가요.
1: 아, 또 가. 야, 진짜 오디세우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
0: 이걸 영화로
1: 야,
0: 만들어야 돼.
1: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로 그러니까, 가 이제?
0: 또 페르시아로 가요.
1: 아유, 불쌍하다 이제.
0: 스파르타는 갈 수가 없어요.
1: 예예예. 예, 예.
0: 가자마자 그 자객한테 암살을 당하는데
1: 아...
0: 누가 죽였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테네는 진짜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아무도 사령관 안 하려고 해요. 딱 봤잖아. 지면은
1: 그렇죠. 다 책임 묻고
0: 린치 당하잖아요 지금.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끝은
0: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게 예.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1: 예.
0: 27년 동안 싸웠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27년 동안 저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예.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다고 치더라도 진짜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국가였던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다 삼류가 돼버립니다. 쫙 이때 등장했던 원래 삼류 국가가 있었거든요.
1: 어디죠?
0: 마케도니아.
1: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나오는구나.
0: 그렇죠. 마케도니아 위주로 그리스가 또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1: 여기부터는 썸문답 알렉산더 대왕편을 보시면 아주
0: 연결이 돼요.
1: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상 최고의 풍문화로 불리는 문제적 인물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5: 삼익 가구.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0: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네, 이강민의 잡지사 2026년 8월호를 마감합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너튜브 채널에 오시면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심야 라이브 소통 콘텐츠 편집장실 새롭게 시도해보는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들르셔서 같이 야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혹은 야참 드시면서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9월에는 9월 26일 잡지사 창립 기념일이 있는데요. 이제 벌써 횟수로 4년째를 채우게 됐는데 추석 연휴와도 시기가 겹치고 해서 잡지사 최초의 야외 특집도 저희가 준비해볼까 합니다. 저희 너튜브 채널 구독하셨다가 또 라디오 방송 이상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3: CBS
4: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6: 예술이 일상이 되고
7: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6: 우리의 일상이
7: 문화가 된다.
6: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7: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6: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7: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6: 공정하게
7: 함께
6: 새롭게
7: 마음껏 꿈꾸자
6: 경기도에서.
8: 꿈꾸자 경기도에서.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9: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팔 외교장관에게 홍수 피해 지역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에 대한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한국인들의 연락 두절 추정 지점을 중심으로 네팔군이 집중 수색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현지에 파견된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과 네팔 측이 긴밀히 협력해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정부는 네팔의 홍수 피해 복구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기 위한 헬기 수색도 현지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보한 헬기 한 대가 오늘 처음으로 이륙해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사무동과 위어댐 일대를 살폈고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도 헬기를 띄워 수색에 나섰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0: 한국 남동발전은 현지 경험이 있는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헬기 운항이 여의치 않을 경우 드론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각과 관련해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단 한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신상털기와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6개 부처 장관직 인선 전반에 대해 코드 맞추기이자 함량 미달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법방탄용 인사,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청년 민심에 반하는 인사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행정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의 임명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대법원장 후보로 제정된 손봉기 후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노 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 불법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 당시에 많은 국가기관이 침묵했다면서 그렇다고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반려에 대한 조배숙 의원의 물음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귀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이 시신 부패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4.1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북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북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꿈꾸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 뿐 아니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어야 한다.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윌키오의 마음의 길을 통하여 중 일부입니다.
4: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삶의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게임 과몰입, 게임 잘못일까요?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게임을 미친 듯이 병적으로 하는 아이들을 2000

1,000명 넘게 만난 한덕현 교수. 그런데 사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게임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게임 사용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게임에 관한 오해와 착각, 광고 듣고 한덕현 교수의 강연에서 찾아보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저는 10년 넘게, 그러니까 전국에서 게임을 미친 듯이 병적으로 하는 아이들을 약 한 2,000명 넘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소통하면서 좀 욕도 좀 먹게, 아니 좀 제가 욕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요. 게임 과몰입 혹은 게임 문제로 병원에 저를 찾아온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이 진료가 좀 깊어지면 진짜 진지하게 많이 들은 말이 과연 무슨 말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공부 잘하고 싶어요. 번듯하게 직장 가지고 살고 싶어요. 부모에게 나름 멋진 자식이 되고 싶어요입니다. 그렇게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배짱이처럼 집에 탁 틀어박혀서 인터넷만, 게임만 하고 있는 그 놈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환자들의 보호자, 주변 사람들은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변했다고 합니다. 묻지마 살인사건, PC방에서 아이를 죽인 사건 등 내가 알던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무섭게 변했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현실적인 판단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게임을 하다 보니까 현실 파악 능력이 깨지고 미쳐서 그런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애초에 현실 파악 능력이 떨어지니까 너무나 과도하게 문제적 게임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한테 게임을 못하게 하면 그럼 이 친구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죠. 다짜고짜 게임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친구를 상식적 행동과 현실 파악을 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이 친구가 정상적인 생활로, 현실적인 생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게임 문제 때문에 병원에 온 부모에게 게임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일상생활의 조절, 상식적 사고와 행동이 먼저라고 늘 주장합니다. 미친 듯이 현실감과 깨져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애들을 병원에 데려오면 의사 선생님이 무섭게 꾸짖으면서 엄청난 권위로 이 아이를 게임을 못하게 해주는 거에 기대를 갖고 있던 엄마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죠. 그래서 망했다, 그냥 가자 라는 표정도 짓는 엄마들도 있고, 끝까지 게임 때문에 애가 망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죠. 게임만 안 하게 해주면 돼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아니요, 게임도 안 해야 되고 부모한테 바른말도 써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학교도 늦지 말아야 되고 주말에 책도 좀 읽어야 되고 가족들하고 얘기도 주구주구주구 나오게 되죠. 그런 바꿔 얘기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정상적인 상식적인 행동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공존질환 때문입니다. 주의력결핍 과잉동장애, 우울증, 조울증 등 이 공존질환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과도한 걸 넘어서 병적 사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적 사용들이 잘 해결되면 자신감을 찾은 아이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먼저 찾습니다. 성적이 너는 높은 아이야, 너는 잘난 아이야,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한다고 게임을 어떻게 못하지 하고 어머니들, 부모님들 연구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왜 일상생활을 파괴하면서까지 병적으로 게임을 하고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질 정도의 인터넷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진실과 본질을 먼저 찾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는 청소년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아저씨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만난 나이 많은 아저씨는 48세 사장님이셨어요. TV에 나올 정도로 되게 유명했던 기업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가분은 뭐 말만 되면 알 수 있는 땡땡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정말 장사도 잘 되고 인심도 좋아서 그 동네에서 훌륭한 사업가로 인정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2021년 봄부터 게임을 밤낮으로 갑자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업가분이 소위 말해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게임 중독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 부인과 자녀들이 울면서 이 병원에 이분을 모시고 왔거든요. 조금 눈치채셨나요? 이 코로나가 가장 유행하던 시기에 이 가게의 손님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곧 이 문을 닫을 것 같고 불안해지니까 현실 세계를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부인과 아이들한테 그냥 무능한 남편, 그냥 무능한 아버지, 그렇게 여겨질까 봐 엄청 부담감을 갖게

됐죠. 그리고 불면도 계속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계속해서 몰려오게 됐습니다. 다만 게임에서 땡땡땡땡땡 차곡차곡차곡 쌓이는 이 점수만 지금 내가 뭔가 쌓아갈 수 있고 내가 지금 뭔가 할수 있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자신의 정확한 현실에 파악을 하도록 잔인하지만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처방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부 지원금도 신청하고요. 부인과 아이들한테 이 집안의 씀씀이가 왜 줄어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 이분은 예전처럼 각광받고 유명한 기업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떳떳하게 자기 직업 가지고 살게 되셨고요. 게임은 생각이 별로 안 나신대요. 게임은 현실의 나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현실의 나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감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간접 표현을 보고 너 게임하지 마. 너 게임 많이 하니까 병이다. 너 게임 만졌으니까 이제 마약 만진 거야. 너는 마약 중독자. 이렇게 몰아간다면, 그리고 그분한테 게임만 하지 마세요. 게임을 많이 하니까 자녀와 아내분이 슬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같이 현실을 바로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실행했기 때문에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현실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 센터를 찾아오는 가장 많은 연령층은 몇 살일까요? 물론 청소년층 많습니다. 제가 소아청소년이라 청소년층도 많지만 사실은 젊은 청년층이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야, 너 그러면 지금 게임 말고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가출이래요. 집을 나가고 싶대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20대 초반, 2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뭐밥 먹어라, 일찍 자라, 뭐 집에 일찍 들어와라, 무슨 뭐 옷이 그게 뭐냐, 방 청소해라.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듣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는 걱정된 얼굴로 흙빛이 돼서 달달달달 떨고 있죠. 애만 집을 안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좋은 생각이다. 나가자.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나갑시다. 독립을 합시다.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 조목조목 어떻게 나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누구의 표정이 바뀝니까? 네, 그 청년의 표정이 흙빛으로 다시 변하죠. 어머니의 표정은 다시 웃음으로 만개를 하죠. 그러다가 정말 더 현실적으로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진료실 밖으로 저한테 XX 하고 소리치고 뛰쳐나가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청년 게임 과몰입층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독립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부모가 아이와 독립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이를 20살까지 키웠는데 어떻게 독립시켜야 될지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대부분 독립이 안돼 있는 청년은 아주 작은 일부터 중요한 문제의 결정까지 거의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하기보다는 부모가 결정해 준 거를 바꾸기 위해서 떼를 쓰게 되죠. 그 떼를 아주 열심히 쓰고 강력하게 쓰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비이상적인 행동들이 자꾸 나오게 되죠. 그러면 부모들이 구체적으로 독립을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라고 요령을 물어보죠. 그러면 하숙집 아주머니가 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숙집에서 어떤 청년이 밤새 떠들고

잠안 자고 다른 주인집 식구들을 다 깨워두고 뭐 자기 화난다고 김을 부수고 쿵쾅거리면 하숙집 아주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거나 당장 그 다음날 방 빼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하숙생이 억울하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생활을 지키는 것을 할 때 자기가 편한 곳에서 더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독립의 시작인 것입니다. 게임 문제로 고민하시는 청소년 혹은 청년을 둔 부모님한테 제가 짧은 팁 몇 가지를 드리자면, 첫째, 자기 인생의 자기 실현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때는 정말 진지하게 공부가 다가 아니고요, 자기가 해서 재밌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잘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게임이나 인터넷 할 시간이 모자라서 점점 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먼 미래가 아닌 지금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항상 인터넷 사용과 규칙적 생활을 늘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내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일 한다고 하니까 오늘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못 합니다. 오늘 못 하는 것은 내일 할 확률은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공존질환 치료, 그리고 부모-아이 관계에서 아이의 독립, 자식과 회복 등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게임은 마약이 아닙니다. 게임 중독이 마약 중독처럼 단순히 어딘가에 하나에만 이 중독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게임은 스토리텔링, 그래픽, 컴퓨터 기술, 또래 사회가 녹아들어간 문화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마음을 대변합니다. 게임에 중독된 이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모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폐인이 되게 만든 게임의 문제를 찾는 것보다는 병적인 게임 사용을 하게끔 만든 것들을 먼저 발견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 2,000명의 청년들과 맞짱을 뜬 한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삶의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법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게임 과몰입, 게임 잘못일까요? 한덕현 교수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시카고가 부른 If You Leave Me Now, 로버트 파머의

0: Bad Case of Loving You 감상하셨고요.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AI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김유철 LG AI 연구원 X유닛 부문장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표백제로 만든 칵테일, 사람의 살점으로 만든 스튜. AI가 이런 놀라운 레시피를 추천한다면 우리는 AI를 믿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조 공정에서 규격을 잘못 알려준다면, 은행에서 이자율을 잘못 알려준다면, 병원에서 약을 잘못 처방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AI는 편리하긴 하지만 혼란을 주는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겠다는데요. 본격 AI 활용 시대, AI 연구원의 AI 사용법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AI 연구원에서 연구기획과 윤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철이라고 합니다. 요즘 AI 뭐 많이 뜨거운 주제죠. 근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AI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뉴질랜드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집에 남아있는 그런 식재료들을 입력을 하면은 요리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AI를 개발을 했습니다. 뭐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AI인데 잘못된 재료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소 황당할 수 있는 레시피들을 제안을 해주게 됐습니다. 아로마틱 워터 믹스라고 하는 레시피는 암모니아랑 표백제를 섞어서 마시라고 제안을 해줍니다. 맛도 되게 이상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레시피를 한번 볼까요? 신비한 고기 스튜라는 레시피인데요. 주재료가 이제 다진 인육입니다. 예. 예.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은 마법 같은 맛으로 당신을 놀라게 할 푸짐하고 편안한 요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AI는 제대로 만들어내는 레시피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황당한 레시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AI는 과연 우리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일까요? 뭐 아닐 거예요. AI는 사실은 이제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그리고 기존에 불가능하게 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유능한 친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유능한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아니면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좋은 조언을 해주는 친구를 더 좋은 친구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황당한 레시피를 실제로 요리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표백제나 인육 같은 거는 누가 봐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런 레시피에서 소금의 양을 조금 많이 제한을 해주거나 아니면 케첩과 간장을 섞는 그런 좀 이상한 어색한 조합을 제안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 차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요리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요리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 AI가 제안해 주는 레시피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AI 성능이 고도화됐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도화된 AI가 제안해 주는 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항상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조 공장에서 1mm 규격을 1cm로 잘못 알려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의료 현장에서 여러분한테 지급돼야 되는 약의 1mg이 아니라 5mg으로 잘못 알려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은행에서 1% 이율의 차이를 잘못 알려주면 그 은행은 얼마나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정보가 나가면 잠깐의 불편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오류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신뢰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AI의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대학에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AI를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AI 많이들 뭐 기사도 보시고 써보시기도 하셨죠? 최근 AI들은 글을 정말 잘 씁니다. 아주 긴 글을 논리정연하게 쓰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일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조차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은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올해 6월에는 미국의 레비도우앤 오버만이라는 어떤 법무법인에서요. 이제 이 변호사들이 이런 AI를 사용을 해서 변론문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의견서를 참조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5천 달러의 벌금을 물고 로펌의 신뢰도가 하락을 했어요. 변호사들조차도 AI가 작성한 변론문이 너무나 잘 써져서 오류가 있는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AI들은 최근에는 효과적으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LGAI 연구원에서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가 AI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신뢰성에 대한 활동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논문, 특허, 매뉴얼, 판결문, 기업 내부 문서 같은 전문 문헌에 기반해서 답변을 생성하고 참조한 문서에 정확한 단락을 제시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문가들은 이 답에 대해서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죠. 이렇게 AI 답변의 오류가 줄어들고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처음에는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일이 더 쉬워질 겁니다. 최신 정보나 사실관계 확인하는 일들은 AI한테 맡기고 전문가들은 좀 더 생산적인 일이나 중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AI가 더 발전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최신의 전문 지식들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AI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여러분들도 전문가들처럼 그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최근 AI는 글만 잘 쓰지 않아요. 그림도 잘 그립니다. 뭐 혹시 AI가 그림을 그려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더 놀라운 사실은 제출한 사람이 이 그림이 AI가 그렸다라는 걸 밝히기 전까지는요. 심사위원들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 학생은 없어 보이고 학부모분들은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아이가 이거를 써서 뭐 대회에 나가보게 한다든지 뭐 내신을 잘 받게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예. 예. 뭐 당연히 대회나 수업의 취지를 고려하면은 예.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이제 무분별하게 이미지들을 수집해서 학습하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한 이미지 거래 플랫폼 기업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를 만드는 기업한테 무려 2천조 원에 달하는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1200만 장에 달하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이유인데요. 그 구매하지 않은 이미지라는 나타내는 이렇게 워터마크, 네모나 박스가 있어요. 예. 근데 이 AI가 생성한 이미지에도 그 박스가 희미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하지 않은 이미지를 수집해서 학습했다는 증거가 나타나 버리는 거죠. 꼭 이미지 생성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드라마 작가, 동화 작가 같은 다양한 저작권들이 여러 AI 모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들은 반드시 적합하게 확보한 데이터들만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최근에는 상업적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모두 해결한 이미지 생성 AI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LG에서도 세계적으로 매우 선도적으로 빠르게 상업적인 활용이 가능한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결과로 작년에는 뉴욕 패션위크에서 이제 의상 디자인을 선보여서 실제 저 옷도 팔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또 이제 생활건강과 같이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도 만들었고 올해 추석에는 추석 선물 세트도 디자인들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장에서 AI와 인간의 협력을 통한 그런 디자인들을 만들고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AI들을 우리가 일상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소상공인들이 쉽게 메뉴판이나 홍보물들을 만들 수 있게 될 거고요. 더 나가면 이제 일반인들도 높은 수준으로 전문가처럼 우리 옷이나 가구나 뭐 신발들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나가면은 내가 원하는 영화나 뮤직비디오, 드라마까지도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절이나 저작권 이슈도 쉽게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작권자한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될 거고 아니면 해당 부분을 피해서 제거하고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AI가 우리 삶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테스트입니다.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AI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하지만요. 이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버그 바운티라고 해서 사용자가 문제시되는 결과들을 찾아서 제보를 해주면은요.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뭐 일종의 현상금을 거는 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레드팀이라고 해서 기업 내부나 외부의 가상의 적군 개념으로 AI를 공격을 하고 취약점을 찾아내는 이런 팀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일일이 사람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격을 하는 AI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레드팀을 AI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AI의 오류를 제보하거나 보다 나은 답변을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활용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용자의 피드백이 AI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 계속 유용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AI를 써보실 때 보면 이렇게 좋아요를 체크를 하거나 의견을 제보하는 루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계속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기업 입장에 계속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한테 소소한 보상 같은 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AI마다 신뢰성의 수준의 차이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전문가나 기업은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AI들을 잘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이나 대중은 과연 그걸 어떻게 내가 골라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런 그 공산품이나 뭐 음식점이나 아니면 농수산품을 고를 때 공산품은 되게 KS마크나 친환경 인증 등을 고르기도 하고요. 농수산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증명이나 뭐 유기농 마크 같은 걸 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런 신뢰성 수준을 인증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인공지능 연구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모두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모델들의 신뢰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인증체계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체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목적에 맞는 AI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AI에 대한 성능과 한계를 잘 이해하는 것, 그 AI에 대한 신뢰성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올 여름방학에 이제 뭐 유명한 AI죠. 챗GPT를 써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게 해주면서 왜 써보고 싶니?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저작권협회에서 주관하는 예,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예. 써봐라 했더니 이제 이것저것 이게 몇 가지 이렇게 해보더니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소설을 좀 써갖고 뭐 길진 않았어요. 짧은 소설을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글쓰기나 그림 그리는 솜씨가 모두 없는데 동화 작가가 되고 싶어했던 그런 주인공에 대한 소설을 써서 냈어요. 이 주인공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삽화도 그리고 동화도 써서 이제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됐어요. 근데 AI가 점점 발전하니까 너도 나도 다 좋은 동화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좋은 동화를 잘 만들어지니까 저작권의 가치가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 이런 소설을 써서 냈어요.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어쨌든 뭐 저작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저작권 가치가 없어지는 세상에 대한 글을 써버려서 예, 저는 뭐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하지만 그 우리 처음 기대하고 달랐잖아요. 아들이 AI를 시켜서 쓴 글을 내지 않고 그걸 써보더니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글을 써서 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이런 디지털 시대에 AI 시대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이미 현명하게 AI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I가 보편화된 새로운 세상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AI 신뢰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가 올바르게 사용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삶의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법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게임 과몰입, 게임 잘못일까요? 한덕현 교수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 김유철 AI 연구원의 AI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였습니다. 이어서 익스가 부른 잘 부탁드립니다. 영과 영의 얼룩진 사랑, 황세욱이 부른 결론까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니콜라스 디 앙헬리스가 연주한 슬픈 안나를 위하여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3: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2: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4: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5: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한때 피해 지역에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9명이 오늘 무사히 귀국한 가운데 현지에 남은 현장 소장은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어퍼트 리슐리 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헬기를 투입해 이들이 근무했던 사무동과 댐 주변을 추가로 수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구조팀이 발전소 터널 안 300m 지점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지만 아직 국적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한국인 실종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 유착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고 질타했고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독일에서 극우 성향 독일 대한당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정치권에서 독일 대한당을 강제로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0: 독일 국방장관 등은 독일 대한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당 해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다음 주 선거가 치러지는 작센안할트주에서는 독일 대한당이 지지율 40%로 단독 집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 대한당이 집권하면 외국 기업 투자가 줄어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극우 세력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당 활동 금지는 임시 해법에 불과하다며 강제 해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북 정읍에서 70대 남성 한 명이 실종되고 주택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논산과 부여에서는 돌풍으로 시설하우스 200동 등이 파손됐고, 오늘 오후 3시 기준 전국 6개 시도에서 주민 42명이 대피해 일부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리고 하천변과 둔치 주차장 등 위험지역 2,500여 곳을 통제하며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해 재배한 배추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배추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오늘까지 중국산 배추 15건과 배추김치 124건을 검사한 결과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를 수입할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중국산 절임 배추와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강화된 통관 검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부가 세계적인 연구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합니다. 정부는 55세 미만 리더급 연구자 20명을 매년 선발해 1인당 연간 1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차세대 연구자도 매년 200명씩 뽑아 5천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24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6: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외로운 입양아에서 든든한 입양 부모로 카일 윌슨 선교사입니다.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우리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때 남을 돕게 되면 무엇이 감사한 것지를 깨닫게 되죠.
2: 네, 맞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입양되어서 학대를 당하고 방황을 했지만 굴고 돌아서 결국 남을 돕는 일을 선택한 분이십니다.
3: 아, 이분 사연을 들으면 야, 이런 드라마 같은 인생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얼른 모셔볼게요. 멕시코 카일 윌슨 선교사님입니다.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3: 진짜 멕시코에서 지금 오신 것 같은데.
4: 네, 멕시코.

0: 아, 오십니다. 아, 예. 멕시코 목회자들의 모임.
1: 아, 네네. 어, 왠지 그 멕시코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2: 어, 네. 구아야 배 있는 거 아니죠? 네.
0: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우리 성교사님은 성교사님은 미국에서 계속 사셨죠?
0: 네.
1: 네. 한국말 괜찮으세요?
0: 네. 한국 피가 흐르지만 네네. 아, 제가 한국말을 20대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네. 잘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도 뭐 우리 영어 잘하는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 편하게 아멘. 주고
0: No problem.
2: 돈 올려 없대.
1: 그 성교사님 멕시코에서 성교하신다고 저희가 소개 올렸는데 네. 멕시코 어디서
0: 네, 멕시코에 그래도 한인 후예들이 네. 1905년도에 가서 에네켄으로 네. 고생한 네. 유카탄 주에 있습니다. 아, 거기에 네. 또 카칼첸이라는
1: 카칼첸?
0: 마을과 산안토니오라는 네. 마을 두 군데서 저희가 지금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1: 산안토니오는 많이 들어봤어요.
0: 네.
1: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저희는 이제 단지 사역보다 네. 삶을 함께하는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저희는 생각에 이제 사역이라 그러면은 너무나 이렇게 포기가 좁고
1: 네네.
0: 하지만 정말 아이들의 문제가 많으면은 다양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아빠가 아이들 키우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같이 어떻게 기도 안에서 함께하며 아이들을 네.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역이죠.
1: 아, 어린이들과 함께 네. 지내시는군요. 우리 오프닝에 우리 선교사님 어린 시절에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됐다고 저희가 소개했거든요.
0: 네.
1: 어떻게 입양이 되신 거예요?
0: 제가 사실은 다른 고아된 아이들보다는 스토리가 조금 달라요.
1: 네.
0: 저희들은 아버님이 서울대 출신이었고 어머님이 이대 출신이었는데 결혼을 하시고
1: 예.
0: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하시게 된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1: 네.
0: 그때 한국의 체면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알기로는 결혼을 이렇게 이혼은 우리 집안에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아이를 조금 지울 수밖에 아니면은 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1: 네.
0: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고아를 만들고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거죠.
1: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몇 살 때 입양이 되신 거예요?
0: 저는 이제 여섯 살쯤
1: 무렵에
0: 때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래서 어디로 처음에?
0: 이제 뉴욕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1: 네,
0: 이제 뉴욕 롱아일랜드라는 곳에서
1: 좋은 동네잖아요.
0: 롱아일랜드가 깁니다.
1: 네, 네.
0: 좋은 데도 있고.
1: 아, 그래요?
0: 네, 롱인데.
1: 그 저희는 이제 부촌으로 알고 있는데.
0: 네, 부촌도 있고
1: 물론
0: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도 중간층이라는 센터리치라는 곳인데요.
1: 예.
0: 네, 거기서 아버님이 선생님이시고
1: 네.
0: 네, 네, 그래서 일곱 형제랑 같이 자라났습니다.
1: 그러니까 어떤 집이었어요? 다시
0: 제 생각에는 아주 부유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나중에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1: 예.
0: 그래도 생각보다는 작은 집
1: 예.
0: 그래도 처음에 가서는
1: 예.
0: 일곱 형제가 다 입양됐어요. 그래서
1: 7남매를 입양하셨어요?
0: 네.
2: 그분들 대단하시다.
1: 네. 백인 어머니 아버님
0: 네, 백인 어머니 아버님이
1: 예.
0: 일곱 형제, 3명은 백인, 그리고 4명은 한인.
1: 어머나.
0: 저는 중간이었고요. 그래서.
1: 그러니까 남매죠. 네.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0: 네.
1: 네.
0: 그래서, Chris, Keith, Carrie, Kyle, Corey, Kimmy, Casey. 이렇게. 가짜 돌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2: 미국도 그렇게 가짜 돌림 쓰는 거군요.
0: 네. 정말 특이하게 그렇게 가짜 돌림으로 하셔서.
1: 그 선교사님 몇째예요?
0: 저는 네 번째 딱
1: 중간이었습니다.
0: 중간,
1: 예. 7남매 중에 중간.
0: 네, 좀 안 좋은 중간.
1: 왜요?
0: 네, 형들은 커서 자기가 할 일이 바쁘고 밑에 동생들은 너무 어려서 하니까 중간에 저 누나하고 저하고는 모든 집안의 이제 일들을 청소부터 다 끝까지 다 해야 될 그런 중간이었죠.
1: 네. 어머니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0: 네.
1: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양어머니가?
0: 네,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었는데
1: 네.
0: 어머님이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가 오시고
1: 예.
0: 근데 호르몬 체인지가 굉장히 심하셨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그때

0: 이해를 못했지만 중학교 때쯤 돼서 어머님이 이제 아주 극한 이렇게 체인지가 있어서 굉장히 공포적인, 그러니까 어머님이 참 이렇게 잘 하시다가 갑자기 정말 어쩌면은 괴물같이 변하셔가지고 조금 학대 때리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몇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80년대 뉴욕에서 참 놀라운 것은 험한 문제로 요즘은 정말 그냥 병원에 가서 얘기만 하면 되는데
1: 약도 있고,
0: 80년대 때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신병으로 끌려가서 정기로 막 정말 놀라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겪었대요. 그래서 여성,
1: 미국에서요?
0: 미국에서, 뉴욕에서 정신병원을 끌려가서 정기로 막 정말 우리가
1: 진짜요?
0: 상상치 못하는
1: 그냥 썰
0: 치료가,
1: 아닐까요? 진짜로.
0: 정말 그래가지고 어머님도 얘기를 못하고
1: 아,
0: 막
1: 숨기는구나.
0: 저희도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하는 그러한 조금 생활을 했습니다.
1: 그럼 뭐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아버지도 그럼 어머니가 되게 무서우셨겠네요.
0: 아버지는 조금 무서워서 거진 집에 없는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1: 어머니를 피해서?
0: 피해서 세접을 뜨시면서 그러니까 아침 이제 뉴욕에 트래픽이 심한 이후로 4시쯤에 그냥
1: 나갔어요?
0: 나가시고 저희들 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끝나고 또두 번째 접을 뜨시고 뭐밤 11시, 12시 돼서 들어오시니까
1: 7남매를
0: 거진
1: 키우셔야 되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0: 저희들 굉장히 많이 먹었죠. 보시면 아시피.
1: 근데 제 생각에는 7명이나 아이를 입양할 정도면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입양하셨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저희는 제 생각에 지금도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은 마음은 좋으셨어요. 그냥 그 중간에 그 어려운 시기만 빼면은 정말, 정말 아름다운 분들, 였는데, 제가 사춘기였을 때그 학대를 받아서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1: 그래서 그 사춘기 아이와 갱년기 엄마가 같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하던데? 누가 이긴다고 하던데?
2: 갱년기가 100%.
1: 어?
0: 저희 어머님이 조금
1: 세셨어요.
0: 세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거진 저는 해병대 훈련을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닦고 오셔서 딱 먼지가 이렇게 테이블에 보이면은 그때 이제 뒤집어지고
1: 때리기도 하셨어요?
0: 조금 맞았죠. 맞기도 하고 굴러 내려가기도 하고.
1: 미국은 애들 손찍어 보면 큰일 나는데.
0: 그래도 이제 저는 생각에 많은 경우 학대 받는 아이들은 이 공포가 있어서 얘기를 잘
1: 못하죠,
0: 못해요.
1: 못하죠.
0: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뭐 TV에서는 신고하고 뭐 요즘은 그렇지만 사실 학대 안 받는 애들이 신고하지 학대 정말 받고 있는
1: 맞아요.
0: 어려운 아이들은
1: 말 못해요.
0: 이야기를 못해요.
1: 맞아요.
0: 저희들은 정말 이렇게 안 보이는 아이들처럼 살고 있지. 진실로 정말 학대 속에 사는 애들은 이야기를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1: 그 어린 시절에 피부색 다르고 또 부모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실 좀 많이 방황하잖아요. 많은 입양 아들이 또 그렇다고 하는데 뭐 학교 생활이나 자라면서 좀 많이 갈등이 많았겠네요.
0: 처음에 갔을 때는 사실 저는 백인인 줄 알았습니다.
2: 스스로요?
0: 스스로. 처음에 가서 일단은 백인 집에서 저희 집이 그래도 동네에서 그렇게 좋은 분들도 알려지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한 13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댄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해서 저도 좀잘 나가는 친구들. 사실 우리 학교에 한국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걔를 불링했어요. 싱크라고 부르면서 저도 한국 사람인데 저는 백인이라고 착각하고 차라리 동양인들을 조금 어떻게 그랬는데 이 댄스를 갔다 왔는데 저희 친구들이 다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저만 안 생겼어요. 저는 잘생겼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샤워하고 나오니까 거울 속에 동양인이 이렇게 눈 조그만 애가 나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왜 이렇게 동양인이 거울 속에 있지? 그때 제가 동양인이라는

0: 걸 알고 뭔가 이상하구나 이게 이병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좀 알게 되었죠.
1: 아, 그럼 예민한 시기에 어머니가 그렇게 호르몬 때문에 네. 무서우셨으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뭐 집을 떠나거나 뭐 이런 네, 경우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0: 네, 제가 그때 이제 학교에서 상당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 집에 안 있으려고요.
1: 예.
0: 왜냐하면 집에 오면은 조용히 위에 방에 올라가서 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머님이 딱딱딱 이제 계단 올라오는 소리 들으면은 예. 아, 제발 방에 오지 말기 막 이렇게 살다가 한번 갔다 왔는데 차를 제대로 안 닦고 저는 이제 그때 주말에 아르바이트해서 렌트비까지 좀 냈어요.
1: 어떤 네. 집 렌트요?
0: 네, 집에 조금 보태는. 근데 저 생각에는 그때 저도 방황을 조금 하고
1: 네.
0: 리벨리언을 조금 하고
1: 예.
0: 이제 했지만 그때 엄청 맞았어요. 근데 15살 때인데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1: 네.
0: 그래서 가방을 싸고
1: 예.
0: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됐죠.
1: 네네.
0: 근데 그때 80년대 때는 감사하게 지금하고 달리 친구들 뭐 부모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집에 와서 자게 하고
1: 막
0: 그때는 이런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도 친구 집에서 뭐 한두 달 그리고 선생님 집에 가서 또 한두 달 이제 밤 이제 오후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뭐
1: 네.
0: 이렇게 해서 살았죠.
1: 예.
0: 어쩔 때는 좀 저도 이제 그때 술도 마시기 좀 시작하고 했으니까
1: 예.
0: 배가 고프면은 아니면은 밤 늦게면은 그냥 공원 같은 데서 그냥 자고 또 이렇게 홈리스처럼
1: 예.
0: 살기도 조금 했고요.
1: 아.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에 오면 날씬한 아가씨들이 그때도 다이어트 하면은
1: 예.
0: 샌드위치 반밖에 안 먹잖아요.
1: 예.
0: 그리고
1: 예.
0: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쓰레기 기다리다가 그런 아가씨들이 버리면은 뛰어가서 안 먹는 음식 먹기도 하고 조금 그런 일들이 있었죠.
1: 그래도 학교는 꾸준히 다니셨나봐요.
0: 학교를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1: 네.
0: 그냥 피곤하고 하니까
1: 예.
0: 가끔은 이제 학교 갔다가 또 뭐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학교는 마치게
1: 예.
0: 되었습니다.
1: 공부도 잘하신 것 같은데?
0: 네, 그때까지 이제
1: 네.
0: 제가 가출할 때까지는 그래도 학교에서 알아주는
1: 네.
0: 그래도 옛날에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는
1: 네, 네.
0: 정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정말 이쁨도 많이 받고
1: 네.
0: 또 운동도 잘했고
1: 예.
0: 그래서 학교에서는 조금 알려지는 그런
1: 네.
0: 알려져 있어서 학교에 가면은 그래도 살 수 있다 그래도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고모님이 한국에서 이제 오셨는데
1: 네.
0: 저희 집에서도 제가 가출했으니까 조금 소문을 나기 시작하잖아요.
1: 고모라고 하면 누구 거예요?
0: 네, 저희 친고모님이 그래도
1: 친아빠 고모?
0: 네, 동생이
1: 그러니까 찾아오셨어요?
0: 네, 찾았습니다. 네.
1: 아, 입양된 조카를 찾아오신 거예요?
0: 네.
2: 부모님은 안 찾는데?
0: 부모님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서
1: 예,
0: 찾지
1: 예.
0: 못하는 상황이지만 고모님은
1: 네.
0: 그래도 이제 계속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마 연세대에 있어 이제 의대를 공부 끝마치시고 미국으로 이제 의사로 이제 오셨어요.
1: 그래서 참 가문 있는 집안이셨을 것 같은데
0: 네.
2: 똑똑한
1: 좋은 집안이셨을
0: 네.
1: 것 같은데 그래서 쉽게 찾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물어보러 찾으셨겠네요.
0: 그래도 이제 그런 능력 있는 집안이라서 그런지
1: 네.
0: 어떻게 해서 이렇게
1: 찾았어요.
0: 저희 양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1: 어머나.
0: 제가 가출한 상태니까
1: 예, 예.
0: 그래도 이제 저희 양부모님이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의 친고모한테 사인을 해줄 테니까
1: 네.
0: 그때처럼 이제 가출했는데 학교에서도 사인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1: 예.
0: 제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공부하기도
1: 예, 예.
0: 그래서 일단은 고모한테 간다면 우리가 그 이제 법적으로 고모님한테
1: 예.
0: 이렇게 사인을 해줄 테니까
1: 아 친권을 주겠다
0: 네. 그래서 이제 고모님한테 제가 고2 때 이제
1: 예,
0: 전학을 가게 됐죠.
1: 저는 입양이 된 거잖아요, 사실.
0: 네, 거진 입양식으로
1: 입양식으로
0: 이제
1: 고모,
0: 네,
1: 고모 아들이 된 거죠.
0: 네, 고모 아들이 된 거죠.
1: 아휴, 네. 그것도 참 신기한 이 시편남이네요.
0: 네.
3: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되게 모범생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학교에서는 생활 잘 하셨던 것 같은데.

0: 네.
1: 갑자기 삐뚤어지기 시작하셨다고.
0: 네, 이제 저희 고모님한테 예. 갔는데요. 고모님이 예. 사시는 동네가
2: 어디였어요?
0: 저희는 롱아일랜드에서 예. 버플로라는 곳으로 갔어요. 뉴욕 같은 뉴욕이지만 네. 버플로는 아주 시골적인 네. 또 한국

0: 그래도 공부는 했으니까 저희가 책들 막 큰 거 이렇게 네. 들고 가는데 칭크 막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가는 게 조금 더 크게 칭크 네. 막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심하게 F자 이렇게 참지 못해서 책을 그냥 탁 떨어뜨리고 가서 주먹으로 애를 그냥 팼죠. 예. 그랬는데 이제 교장 사무실에 가서 찍혔어요. 거기서는 이제 안 좋은 학생으로 싸움을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고모님한테 가서는 울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정말 길가에 살아도 좋지만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다. 했지만 그래도 고모님이 이제 그래도 조금 마음을 돌리게 해서 계속 남게 됐지만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모든 분들한테는 문제아이로 찍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주변에서 기대하는 만큼으로 맞춰 사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그래요.
0: 주변에서 저를 문제아이로 하니까
1: 네, 문제가 되는 거죠.
0: 계속 학교에서 싸움 잘하고 엑스벨 퇴학 이제 그런 거 이제 퇴학 당하고 고모님은 매주 와서 그냥 일을 하고 그렇게 한 2년을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 간신히 하게 되었죠. 아이고
2: 참. 송 교수님 스스로가 나 쓰레기 같은 삶을 살 거야라고.
0: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고 예. 자존심이 없어지고 셀프 그 에스팀이 그냥 네, 완전 네. 바닥이 나는 거죠.
1: 자존감이.
0: 자존감이 정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뭐 감사하게 거기 가기 전에 거진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은 다 끝냈는데 영어 한 과목만 그래서 그거를 세 번 이렇게 실패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패스를 하게 해주셔서 졸업은 하게 되었죠.
2: 그럼 그 당시에 지냈던 친구들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0: 거기 가서는 이제 뭐 이탈리안 갱 하는 애들 뭐 싸움을 일단은 해보니까 이게 눈에 띈 거죠.
3: 그러니까 좀 잘하던데. 네,
0: 그때는 좀 한 주먹 했습니다.
1: 선생님 덩치도 좋으시고 주먹도 크시네요. 네.
0: 그래서
1: 주먹 크신데 뭐.
0: 저는 옛날에 한 방에 날리는
1: 한 방에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그 원래 롱아일랜드라는 원래 사시던 동네와 네. 지금 새로 간 버팔로라는 동네가 네. 좀 사는 사람들의 뭐랄까 일단 집값 차이도 있을 테고 네. 동네 수준이 좀 달랐던 거죠.
0: 저희가 그냥 동네 수준도 다르고 네. 이제 롱아일랜드는 저희는 유대인 친구들 뭐 이제 조금 그렇죠. 공부하는 애들 운동하는 기분이었는데 예. 거기 가서는 이제 이탈리 쪽 뭐
1: 이런 자들도 있고
0: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예. 뭐 나이트 뭐 이런 쪽으로 네. 나가게 되고
1: 뭐 이쪽으로 이제 네. 뭐 이로 가시는 거죠 뭐 이걸로 네.
0: 그래서 주말마다 나가면은 싸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앞세우고
1: 네. 잘 싸우셨나 보세요. 네. 네.
0: 제 친구들이 시비를 걸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싸우고
3: 롱아일랜드 실하셨네. 네.
0: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예.
1: 그래도 학교는 잘 마치시고
0: 그래도 이제 졸업은 해서 했고. 감사하게 계속 있었으면은 아마 아마도 이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나갈 네네, 수 있었는데 네네. 제가 해병대 지원을 해서 미 해병대로
1: 스스로 맞습니다. 네.
0: 그래도 이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깊이 있었는데 예.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네. 아니, 아무래도 한국 해병대도 그런 조금 남자로서 한번 하는 사람들이 지원하듯이 미국도 고등학교에 네. 그런 분들이 계속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해병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도피적으로 가신 거죠. 현실이 싫어서 그러니까,
0: 그렇죠. 도망치듯이 해병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3: 근데 이렇게 해병대도 갔다 오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인으로 거쳐야 되는 것들은 다 거치신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날 버린 부모님이 한번 생각도 나고 찾고 싶고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1: 일단 연락이 되잖아요. 고모가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고모랑 통화는
0: 고모님은 저희 아버님이랑 얘기를 안 하세요.
1: 이건 네.
3: 야 이거 진짜 아침 드라마네요.
0: 저희 그 아픔 때문에 아마 아버님하고 이혼하실 때부터 거진 연락을

안 하고 미국 가셔서도 연락을 안 했는데 이제 해병대에 있으면서 저희가 그래도 연락처를 찾게 돼서 한국에 훈련 나왔다가 이제 팀 스피릿 훈련 나왔다가 네네. 이제 아버님을 찾게 되었어요. 네. 네.

0: S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5: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 어른들이 즐겨 하시던 말씀입니다. 지난주 처서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절기 앞에서는 별 수 없이 슬그머니 자리를 정리하나 봅니다. 처서라는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고쳐, 더울 써, 더위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곱씹으며 한 가지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더위는 누군가 힘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끝내려면 안간힘을 써서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절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름은 가을과 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다 채우고 나서 조용히 다음 계절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다 채워졌기에 스스로 물러나는 순리, 그것이 처서가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얼마 전 재래시장에서 만난 한 청과물 상인의 말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여름 내내 잘 팔리던 수박이 슬슬 자리를 비켜야 할 때가 되었다며 그분은 아쉬워하기보다는 담담히 다음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좌판 앞에 쌓여있던 수박 상자를 하나 둘 걷어내며 그 손길에는 조금의 미련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름 것은 여름에 실컷 팔았으면 됐지요. 이제 이 자리엔 햇밤이란 대추가 들어올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끝나갈 때마다 붙잡을 궁리부터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누린 계절을 미련 없이 흘려보내고 다가올 계절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 계절의 끝은 진짜 끝이 아니라 다음 계절이 들어설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마무리를 실패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더위가 힘없이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 몫을 다하고 물러나듯 여러분이 지나온 계절도 이미

0: 몫을 다했습니다. 붙잡던 손을 가만히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빈자리로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계절이 이미 걸어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끝을 놓아줄 줄 아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시작을 두 손으로 온전히 받아 안을 수 있습니다. 처서를 지나 아침 저녁 바람 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무언가를 미련 없이 흘려보내는 담담함과 다음 자리를 향한 조용한 기대가 함께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계절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넥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넥스.
1: 나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한다. 그것이 내가 성공하는 이유다.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음미하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주례 피어릴로가 쓴 사생아 그 위대한 반전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독일의 빌레름 랑케 아이비 바움이라고 하는 이름도 어려워요. 아무튼 이 정신의학자의 말이 소개됩니다. 그가 천재들의 정신을 분석해 봤더니 83%가 육체의 결함이나 가족관계 또는 여러 내면적 또 특별히 성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처를 받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잖아요?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고 난독증, 철자법 미숙 또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빈치의 수식이 되는 언어들이었대요.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숱한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무슨 정규교육을 못 받았으니 대학을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훗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고 의학, 치과학, 그리고 해부학, 생물학, 지질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이노베이션을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예, 또 모나리자, 살바투르 문디. 예, 여러분 이 살바투르 문디는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에게 6,500억에 팔렸대요. 그림 한 장에 6,500억. 예, 다빈치는 열등감이 가득하였지만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인생의 찬란한 꽃을 피우고 세계적인

0: 사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 역시 핸디캡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권력자요 온갖 부를 다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내면에는 열등감 덩어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가득하면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어 있고 왜곡된 자아상으로 살아있기에 자기 우월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들러의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심리학자 아들러는 열등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자기 우월성을 추구한대요. 열등감이 심할수록 외적으로 뭔가를 과시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있어 빌리티란 말을 하십니까? 뭐 있어 보이는 듯하고 말이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허세를 많이 부린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업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로마에게 줄 세금을 정하는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 전설 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는 아주 부유하고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조실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친척집에서 신세를 지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재산을 친척들이 가져 나눴으면서도 삭개오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서 온갖 친척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얼마나 배가 고랐는지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그는 열등의식 또한 엄청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모진 목숨이어서 죽지 않고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 없고 헐벗고 관심받는 서러움 때문에 한 가지 뜻을 정하였습니다. 돈을 벌자. 권력을 쟁취하자. 나도 한번 부자가 되어보자. 돈만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출세만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로마 황실이 뽑는 세무공무원에 합격을 합니다. 세리가 된 이후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로마 황실에 피를 쏟으며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여리고시의 세리장, 요즘으로 하면 세무서장이 된 것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시작.
1: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0: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세무서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그는 여리고는 특별히 여러분 무역의 도시이고 상업도시이고 유흥의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 그는 화려한 금은 부어와 동방석에 앉아서 세상에 가진 호의요식을 다 누리고 쾌락과 향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적어서 군중들 앞에 설 수 없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자,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1: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0: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단 말 헬라어로 디아공기조란 말인데 비난하고 불평하고 항의를 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남자는 세리고 여자는 죄송합니다 창기.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너무 키가 적어서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해요. 실제로는 돌모아과 나무입니다. 돌모. 자,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1: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0: 깨어오르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 뜻이 뭐냐? 비둘기. 비둘기는 뭐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평화, 순결, 그래서 새 중에서 바칠 수 있는 이런 그 예물은 비둘기밖에 없어요. 예, 다른 뭐 참새나 뭐 다른 꽁이나 이런 걸 드릴 수가 없어요. 오로지 비둘기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시작.
1: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0: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심방을 가시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약에 누구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제가 혹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갑절로, 소위 말하면 구약의 속건제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갑절로 내가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쳤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삭개오야, 그 말은 순결한 자야, 깨끗한 자야, 내려와라. 야,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는 야,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 매국노, 죄인, 세리 이런 얘기만 듣다가 세상에 돈밖에 모르던 이 삭개오가 주님의 이름으로 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사도바울이 표현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이 다 헌신하며 그리고 정말 몸된 교회를 섬겨왔지 않습니까? 누구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구원의 주님께 진짜 첫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울컥하고 목젖이 뜨거우며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근데 이게 너무 반복하고 일상화되면은 나도 모르게 감격이 사라지고 의식과 형식밖에 안 남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처음처럼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꽃이 되고, 그리고 어두운 밤에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감격과 황홀함이 다시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이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할렐루야. 자, 9절 볼까요? 시작.
1: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0: 세상에. 예수

하나님의 선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여러 번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 마침내 삭개오 안에 있었던 울고 있는 어린아이, 예. 그 상처라고 한 어두운 그림자가 마침내 인생의 찬란한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삭개오는 남들이 수근거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황홀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열등감, 비교식 이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왜 제가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모두가 상처가 꽃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명문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좀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또 빼딱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서 교회에 완전히 빠졌어요. 완전히 교회에 미쳐가지고 고3 때 열심히 옛날 우리 저 학력고사 볼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원에 가서 그냥 막 애들 데려가서 성원이 받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예,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신학교를 간다니까 그냥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그냥 역정을 내시고 그냥 매질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눈보라치는 겨울날 저는 봄잠바 하나 걸치고 성경 찬송 들고 여러분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에 수많은 명문 신학기도 많이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기 광주 신학교를 갔습니다. 예. 근데 거기 가서 제가 5.18 민주화 항쟁을 몸소 겪고 진짜 죽을 고비 많이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도 또 신분 차별을 해요, 여러분. 예. 거기서도 진골, 성골. 예. 아, 진골은 유력한 장로님, 교회에서 힘이 센 장로님의 자녀를 진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이 신학교면 그 사람을 성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진골, 성골은요, 자기들끼리만 어울립니다. 예, 저 같은 망이나 망소이 같은 이런 사람과는 어울려주지도 않아요. 예. 그래도 제가요,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예, 좀 딸을 좀 당했죠. 그래도 저는 넉살이 좋아서요. 아, 친구들에게 우리 탁구 치자고 여러분 제가 밤새 변칙 탁구 예, 근데 야매 탁구를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예, 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뭐냐 여러분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에 제가 탁구 게임에서 이기면 예, 라면 한 그릇을 제가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제 탁구 실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김재일 장로님이 증인이시지만 국가대표 선수를 하셨던 분하고 저하고 탁구 게임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저를 좀 방심하다가 제가 한 세트를 잡았다는 사실을. 근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목사님 제 이름을 좀 강단에서 얘기해 좀 알아주세요. 근데 저에게 양복이 없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예, 설교를 두세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예,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잠바를 입고 예, 설교를 잘 준비해서 갔는데 옛날에 교회학교 부장 장로님이 예, 서전사님 미안해요. 양복을 안 입거나 설교를 하기 좀 곤란해요. 그래서 본인이 설교를 하세요. 그분이 뭐 악의적인 의도는 없어요.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아 여러분 예수님 무슨 양복을 입고 설교하셨습니까? 사실 그러던 어느 날 양복을 얻어 입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오랜만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날이 공휴일이고 야유회 가는 날인데 제가 인생 최초로 양복을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양복을 빌려준 분이 정석현 전사입니다.
키가 1m85였어요.

0: 양복을 입으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바지를 걷어올리고 또 소매를 걷어올리고 거기다가 또 왜 007 가방을 가져갑니까? 세상에. 교회로 가는데 막 그냥 얼마나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결이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몰라요. 내가 양복을 입었다니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황홀할 수가. 드디어 교회 앞에 갔어요. 막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깔깔깔 웃어대세요. 야, 내가 이렇게 멋있나 봐. 사람은 여러분 착각하며 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여자 선생님이 내 그 박아무개 선생님 이름을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오메 오메 소 선생님, 오늘 야유회를 가는데 무슨 일로 방코트를 입고 왔다요? 이 어떻게 007 가방까지 들고? 아, 내가 보니까 맞아요. 양복을 입고 온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청바지, 단바지. 저기 그날 뭐 버스를 타고 해남 송어리 해수욕장, 내가 왜 그때 양복을 입고 가냔 말이요. 도대체가. 아, 참. 아니, 진짜 교회 후문으로 도망가가지고 신학교로 와서 다 양복 벗어버리고 넥타이도 개목걸이 풀듯 풀어버리고 007 가방도 던져버리고 3층 예배당 자 채플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젊은 그 힘에 요즘은 이제 흉터가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내리쳤는지 손에서 피가 나도록. 하나님, 세상에 제가 죽든 그분들이 죽든 하나님이 결판을 내주셔야 됩니다. 난 쪽팔려서 교회 못 갑니다. 하나님, 예? 주야,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양복 한 벌을 못 주십니까, 하나님? 근데요, 제풀에 제가 꺾였어요. 2시간을 기도했는지 3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계도 없었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 영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파, 그렇게 양복이 입고 싶냐? 너는 양복보다 귀한 것을 가졌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알몸으로 죽었지 않느냐? 너는 나를 갖고 있지 않느냐? 저가 저 인생을 바라보더라도 진짜 모든 상처가 별이 되고 꽃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상처를 꽃으로 피울 수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걸 이제 삭개오 버전으로 하면은 내가 삭개오 이름을 불러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삭개오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삭개오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여러분도 꽃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새해된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카톡 메시지 옆에 숫자 1. 이 1이 사라졌는데도 한동안 답장이 없을 때 왠지 마음 한쪽이 좀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섭섭하기도 하고요. 진화 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박한선 교수는 우리가 느끼는 이런 서글픈 불안을 거절 불안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요. 고개를 숙이면 당당하지 못하다고 하고 고개를 들면 버릇없다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반응을 살피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거절에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고요. 이 거절은 내 존재 전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나 또 어떤 성향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8월을 보내는 오늘 마지막 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받아들여주시는 주님 품에서 편안한 마무리의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온유의 안아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토닥토닥 좀 응석도 부리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스티븐님께서 8월 여름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라고 하셔서 안 돼 아직 여름 뭐랄까 여름 휴가도 잘 보내고 그런 시간도 너무 무덥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름의 마지막 날 밤이라고 쓰시니까 왠지 많이 아쉬움이 있네요. 자, 8월의 마지막 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는 CCN 캠프 벌써 8분 8초가 지났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코너.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친구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도 다 불러서 퀴즈 참여하시라고 소문 내주세요. 오늘도 빵빵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청지기 권성근 강인선의 불안이라는 곡, 그리고 앞서 강승민의 토닥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토닥토닥 안아주심을 오늘 밤엔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이 비가 또 지나가고 나면 내일부터는 정말 가을 하늘, 가을 바람, 9월의 하늘, 9월의 이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릴 테니까 또 어떤 주님의 선물 같은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왠지 마음이 조금 불안했던 것도 수그러드는 것 같고 많이 슬펐었던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다시 힘을 얻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해결된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사, 손 내밀어 주십사. 그런 중에 또 오늘 빵빵한 퀴즈처럼 재미있게 웃으면서 퀴즈도 참여해 보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그렇게 많이 웃을 수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 가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솜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4210님께서 사진 한 장을 보내오셨어요. 아직은 푸른 열매지만 가을이 깊어가면 붉디 붉은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과일로 또 성숙해 가겠죠.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솜씨,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씨앗의 주님의 솜씨 찬양 전해드리고 빵빵한 퀴즈 시작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월요일 CCN 캠프에서 마련하는 빵빵한 퀴즈. 빵 선물도 드리고 다른 푸짐한 선물도 드리는데 오늘 역시 빵 선물 준비했습니다. 강릉 초당 커피빵 네 분께 정답자 네 분께 드리고요. 지난주에 재미있는 오답에 제가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재치있는 오답 혹은 정말 그럴듯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 네 분을 선정해서 모바일 쿠폰으로 햄버거 세트 쏘겠습니다. 지난주에 넌센스 퀴즈가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재미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시죠? 제가 굉장히 고심하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저희 언니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언니한테 약간 찬스를 썼습니다. 언니 찬스를 써서 언니 넌센스 퀴즈 하나만 내봐봐 했더니 이렇게 재미있는 퀴즈를 저에게 알려주었네요. 지난주 퀴즈는 성경 인물 중 작고 귀여울 것 같은 남자는 을 퀴즈로 내서 아담을 맞추는 시간이었는데 오답으로 누부갓네살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센스 있는 정답 해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얼굴에 칼자국이 가장 많은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우물정 1212 샵 1212 그리고 레인보우로 비공개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아무도 모르게 나만 정답자이고 싶으신 분들 정답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힌트 두 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힌트로 드린 두 곡이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선곡이 아주 절묘한데요. 라고 저의 의도를 눈치채 주신 행복만끽님,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마음의 지극한 의심을 버리고, 네, 오늘의 정답은,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얼굴에 가장, 칼자국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진짜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오답으로는 베드로를 써주신 두 분이 계시고요. 나머진 다 정답을 너무 놀랍게도 잘 맞춰주셔서. 자, 칼이 있으면 도마가, 예, 짝꿍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정답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 그리고 그래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 김도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에 이어서 도마의 고백이기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직접 넣어보고 그 후에 했던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정답자 중에 그러면 오늘의 행운의 정답자는 누가 당첨이 되셨을까요? 그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드리고 싶은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빵빵한 퀴즈는 월요일마다 마련이 되니까 재미있게 참여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마음을 저는 내려놓고 우선 강릉 초당

빵 받으실 네 분입니다. 먼저 도마입니다. 도마에 칼질을 하니까요. 얼굴에 칼자국. 8371님 당첨되셨고요. 도마 얼굴에 흉터가 얼마나 많을지 감도 안 옵니다. 1907님 당첨되셨고요. 아, 요거 좀 많았어요. 실리콘 도마도 아니고 고무 도마도 아니고 나무 도마도 아니고 제자 도마입니다. 1773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분 정답 도마. 날마다 칼을 맞으니 그 얼굴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캠프를 들은 지 정말 오래전부터 애청자인데요. 오늘 처음 참가해봤습니다. 아, 이런 처음 참가 요거 멘트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약하거든요. 새싹에게 굉장히 우대하고 있습니다. 2820님 당첨되셨고요. 자, 그러면 강릉 초당커피빵은 이렇게 네 분이셨고요. 자, 모바일로 햄버거 세트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마 11시 전후로 해서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오늘은 빅맥 세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스모스님, 카리스마 있는 도마라고 하셨어요. 그쵸? 카리스마 있는 도마. 코스모스님께 햄버거 세트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 만끽님께 도마 얼굴 세라믹이라고 하시며 마음에 지극한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선곡까지 엄지척 해주셔서 행복 만끽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터널님 따님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지난주부터 고이 딸내미랑 아주 귀 기울이며 응모하고 있어요. 오늘도 정답 훗 딱 보내고 딸아이가 정답 빨리 보내라고 아주아주 신나하네요 하셨는데 아마 모바일로 햄버거 쿠폰 받고 나면 더 신나하겠죠? 꺄! 하는 소리. 네, 그죠? 우리 딸. 꺄! 이 소리 낼 것 같습니다. 아이, 너무 좋아요. 저도. 그리고 마지막 한 분 햄버거 세트를 받으실 분은 한 분은 누구들이지? 아우,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떨리시죠? 저도 떨립니다. 재미있다고 문자를 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정답 도마 6712님께 문자로 모바일 쿠폰으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 정말 빵빵한 퀴즈 어렵습니다. 퀴즈 내는 것도 어렵고 선물 드리는 것도 어렵고 정말 어렵네요. 이 코너 계속해야겠죠. 그래도 나무 노래가 부릅니다. 도마의 고백.

나무 노래가 부른 도마의 고백까지 오늘 빵빵한 퀴즈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자, 8506님께서 매일 듣진 못해도 6년째 야간 근무 땐 조용히 듣고 있어요. 월요병을 이길 찬양 들려주세요. 솔티 찬양단의 이 작은 나의 빛. 이 가사 안에 처방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 가끔 듣던 반가운 목소리 밤에도 멋지십니다 하고 저에게 멋진 목소리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날아갈 듯 행복합니다. 자, 아이들의 찬양 두 곡 들을게요. 샬롬 노래 선교단 이 작은 나의 빛, 히스플랜 찬호울입니다. 너는 꽃이야.

His Plain 찬호울 너는 꽃이야.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와 함께 이작은 나의 빛 전해드렸고요. 자, 1부 끝곡은 라이브 실황에서 전해드립니다. You've got a friend, 레나 마리아의 음성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교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을 받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도록 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 목걸이를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와 이를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재정적 능력을 이용해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통일교 정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금품 청탁이나 조직 동원으로 특혜를 주고받거나 민의를 왜곡하려는 행위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정치와 종교의 부당한 유착을 끊고 법 앞에 평등과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일교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신천지 등의 정당법, 공직선거법 관련 위반 행위가 종교 탄압으로 왜곡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선고가 약자와 함께하려는 종교 본연의 행동들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팔 대규모 홍수와 관련해 지원과 위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 역시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위로를 전하는 한편 복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재해 발생 직후 현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구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전국교회에 네팔 대홍수 피해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정훈 총회장 명의의 긴급 요청문에서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울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은 전국교회에 실종된 이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조와 구호, 복구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기독 NGO 한국 헤비타트가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해 네팔 헤비타트와 긴급 주거 지원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이재민들

0: 재난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주거 키트를 지원하고 긴급 대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1차로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팔 헤비타트는 우선 이재민 1000가구에 긴급 주거 키트를 배포한 뒤 임시 주거시설과 주택 수리를 위한 조건부 현금 지원, 피해 규모와 재원에 따른 주택 재건까지 3단계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시생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진영님께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긍정의 힘으로 찬양으로 새 힘을 얻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주리의 부르심 2부 첫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사연 신청곡 부지런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0: 최인혁 영원하신 그 사랑, 또 앞서 갈보리 싱어즈 은혜 전해드렸어요. 오식록 행복님께서 은혜 청하셨고, 하얀 고래님께서 샬롬 8월 애쓰셨어요. 영원할 것 같은 오늘이, 이 시간이 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노래하는 찬양으로 이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끝, 마무리, 8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얀고래님의 사연을 만나면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시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오늘 정말 그런 의미에서 지금 11시 20분 47초 막 지났거든요. 남은 한 40여 분의 시간을 잘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깡경님께서 새싹 우대라고요 하시며 찬양이 참 좋네요. 엄마 병간호로 10시만 되면 불 끄고 숨 죽이고 몰래 듣고 있어요. 그래도 매일 올게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어요 그 약속, 이런 마음으로 마커스의 찬양 준비했어요. 믿어요 그 약속 함께 하시고요. 또 나는 일어섭니다. 연탄 주주님께서 오늘 지난 새롭게 하소서 이동선 목사님 편을 보았어요. 찬양을 좋아하지만 누가 부르는지 잘 몰랐는데 은혜의 시간이었고, 특히 이번 주 설교 후 메인 찬양이 나는 일어섭니다 여서 너무 좋다 했는데 이 목사님 찬양인 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는 일어섭니다 듣고 싶네요 하셔서 준비했어요. 또 그리고 박종수님께서 배영호의 감사 청해봅니다 하셔서 존영 배영호의 감사 이어드리고요. 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님께서 대학생 때 듣던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요즘도 음원 사이트로 들을 수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빛 대신 주 듣고 싶네요. 선곡 가능하시면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1: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께 더 큰 박수 함성을 드립시다.

예수전도단의 빛 되신 주였고요. 배영호 존영의 감사 피아워십 나는 일어섭니다 전해드렸어요. 요괴뱃의 노래 홍대와 양화진 약한 나로 강하게 이 곡 중에 듣고 싶다고 담쟁이 121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사라가 부르는 홍대와 양화진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격려가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건전도지님께서 써주셨는데 이명로의 격려송 이어서 함께 할게요.

이명로의 격려송 들으셨고요. 앞서 홍대와 양화진은 사라의 찬양이었습니다. 강서 정미경님, 아 제가 사연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오늘 특히 일부 빵빵한 퀴즈 그 이럴 때는 또 금방금방 지나가서 아이고 섭섭한 마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8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자 오늘은 이제 지나간 시간들도 잘 훌훌 털어내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9월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고 있는 곡은 선한 능력으로 폰 부텐 메히텐. 자, 이 곡 신청하신 분 계시지요? 보혜사님 아도니아의 찬양 흐르고 있어요.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내일은 9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라디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독특한 영월포도.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달력을 가만히 보니까 분주하게 하루하루 보냈던 기억들이 또 하나둘 떠오릅니다. 날씨만 해도요, 폭염에 태풍, 보슬비, 또 비 온 뒤 맑은 하늘, 예쁜 구름, 무지개까지 정말 다채로웠죠.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남 영광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만큼이나 하늘도 이 지구도 숨가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9월에는 이 새로운 계절에는 좀 더 나에게 또 주위에 다정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8월 마지막 날이에요. 8월에 있었던 일들, 아쉬웠던 일들, 좋았던 일들 쭉 생각도 해보고 9월을 준비하는 귀한 날로 보내길 바랍니다. 둥지 비온 하루 표정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제가 첫 곡으로 이 곡을 사실 걸어놨었는데 조금은 밝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어지는 곡 소리일입니다. 비가 내리네.

비 내리는 풍경이 은혜롭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아멘. 소일아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니920님도 오셨어요. 맞다. 저 지난주에 목소리 별로 안 좋았죠. 아, 이번은 너무 다행인 게 큰 고비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아서 살짝 지나간 것 같아서 물론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저도 감사하게 이번 감기를 잘 넘어간 것 같아요. 플루트님 주말 주일 잘 보내셨죠? 또 주말 동안 당향노 듣지 못하니까 월요일에 당향노가 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네요. 이어지는 곡 어여쁜 자유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주 따르고 사랑 이야기가 부릅니다.

멋쟁이님과 함께 우물가 여인처럼 유효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제비꽃님, 지난 토요일에 성경필사전 다녀오셨대요. 신은경 관사님의 북콘서트도 우연히 보게 됐죠. 키친타올에 성경을 써내려간 분이 시각장애가 있다는 글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는 다짐하고 왔어요. 예, 하나하나 사연이 없는 게 없어요. 보면 내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부지런해야겠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에 충성해야겠다라는 생각.

생각이 들고, 이게요, 또 보면, 다시 보면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세 번, 네번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에스프레소님, 어제 저녁에는 바람도 시원하고 걷기에 딱 좋았거든요. 더운 건 조금 더 계속되겠지만, 여름 보내는 게 살짝, 정말 살짝은 아쉬워요.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막상 간다고 생각하니까 요만큼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순리대로 가야죠. 가브리엘님, 오늘 제 목소리가 힘이 있는 맑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바이블 1029님께서 신청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오늘 강원구와 이실라가 부릅니다.

어제 주일에 설교 말씀을 이 노래의 가사로 끝맺지 마셔서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에스프레소님이 신청하신 성도의 노래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빗소리와 너무 잘 어울려요. 내주의 은혜 강가로. 그렇죠. 가브리엘님 그리고 스티브님 신청하신 곡 내주의 은혜 강가로 지명현의

목소리로 오늘 들었습니다. 보랏빛 은혜님이 오셨는데 저희 가족 오빠가요 16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게 됐어요. 오랜 시간 익숙하게 지내온 곳을 떠나서 낯선 환경,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돼서 많이 걱정도 되고 또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직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직 저희의 믿음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어서 오빠를 새로운 자리로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믿음의 좋은 사람들 만나고 무엇보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오빠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 수 있는 찬양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보랏빛 은혜님, 일단 오빠가 이직을 결정하기까지 진짜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결정이 최선의 결정, 최선의 상의 결정, 최상의 결정이 되리라 믿고요. 또 그 결정이 정말 잘한 결정이게 오빠가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또 일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어떤 곡이 오빠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천관웅 목사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보랏빛 은혜님 그리고 오빠를 응원하며 두 곡 들었습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리 클래식화이어 앨범에서 들었고요. 천관웅 내 길 더 잘하시니 두 곡이었어요. 민트초코님 성도의 노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아까 성도의 노래 나갈 때 맞아요.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그냥 다른 곡들처럼 흘려 들을 수도 있지만 가사 하나를 다 꼭꼭 곱씹으면 또 그게 다 저에게 나에게 은혜가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이 시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데이비드님께서 토요일에 군선교 후원회 찬양제를 했는데 이번에 두 부대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중 한 부대가 덕수에서 왔거든요. 이 실로암을 군대식으로 불러서 최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뜻깊은 시간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해요 하시면서 실로암 신청하셨고요. 짝꿍이 졸립대요. 매운껌 입에 하나 넣어줬습니다. 신나는 노래 필요하겠네요. 안젤라님 그리고 데이비드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실로암 휘아워십 앨범에서 듣죠.

실로암 얼마 전에 대예배 봉헌송으로 한 청년이 불렀는데 중간에 힙합으로 춤을 추다가 브레이크 댄스로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지만 은혜는 많이 받았습니다. 바람내음님, 이제까지 봉헌송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 조금 당황하실 수는 있었겠어요. 그래도 어떤 모습이든 어떤 찬양이든 가장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니까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두 곡 들었습니다. 시와 그림 앨범에서 토개장이와 예수 그릇이었는데요. 7016번님께서 오늘 새벽 이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딸도 아가도 건강하다고 하고요. 주님의 크신 은혜로 또 진통도 많이 안 하고 순산했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토개장이었습니다. 7016번님의 손녀 세상에 온 거 축하하고 또 환영하고요. 앞으로 건강하게 잘 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이로 자라길 바랍니다. 따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리비님께서 예수 그릇 신청하시면서 토기장이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은혜로 다가왔던 곡입니다 하셨어요. 그 허전한 마음에 왜 허전하시냐. 남매가 내려왔다가 어젯밤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져 지낸 지가 며칠 안 돼도 마음이 허전하신 거예요. 그 마음 채워드리려고 또 예수 그릇도 함께 들었습니다. 성민님 아이들 학교 또 등교 어린이집 등원 다 보내고요. 가을 맞이 아이들 책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제일 많이 보는 게 그리고 해놓고 나서 제일 마음이 시원한 게 책장과 옷장인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성민님 화이팅요. 럭키위키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랑님께서 동방현주의 사명 신청하셨어요.

하나 패밀리님 맞아요. 조금 더 처질 때는 일부러라도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일어나기 싫은 날, 비 오는 날. 근데 약속이 있으시대요. 너무 반가운 기대되는 그런 약속. 해외에서 만난 구역 식구들인데 용인, 김포, 서울 원래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집사는 다시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면 또 이 갱년기가 사라지고 기분 전환이 되겠죠. 물론이죠. 잘 다녀오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오은 다시 복음 앞에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리스펙트 라이프님 오셨어요. 몇 주 동안 힘들어하는 아들 다시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사춘기부터 군대 제대하기까지 모든 순간을 당향로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데요. 지금이 또 그런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통해 무릎 꿇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또 감사하고요. 나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지 이 아이가 느끼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연단하시고 나중에 순금같이 나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 담겨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그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리스펙트 라이프님 마음에 그렇게 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죠? 주님께서 하실 일, 아드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3665번님께서 받으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럼요. 눈을 비워야 하늘로 채울 수 있고 입을 비워야 노래로 채울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 사랑으로 채울 수 있고 생각을 비워야 그분의 뜻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신 곡 오벳이 부릅니다.

오벳,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그 사이에 당향로 찬양이 있으면 그 결속은 더 오래 강렬하게 남겠죠. 그럼요. 월요일 새 힘을 얻습니다. 하신 4291번님. 요셉과 다니엘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기상송을 신청하셨어요. 브릿지 임팩트 앨범에 있는 곡이죠. 준비해놨습니다.

한학수님께서 신청하신 월드 오브 라이프 제레미 캠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브릿지 임팩트의 기상송 그전에 함께했습니다. 요미님, 아, 머리가 살짝 복잡한 게 오랜만에 부부 동반 모임을 다녀왔는데요. 아니 다들 어쩜 그리 부자인지요. 주식에 코인에 부동산에 아유, 우리 부부는 그냥 입을 꾹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도 걱정이 없는 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웃었어요. 찬양 들으면서 오늘도 주의 자녀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우리가 부럽죠. 부럽기는. 주식에 코인에 부동산에 그렇게 들리는 소리들이 많아요. 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부러울 순 없지만 남들이 모르는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불안하지 않는 그런 재산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라지지 않잖아요. 예, 뭐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또 이게 내려갈까 봐 불안불안하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불안불안해 하는데 우리는 사고 팔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을 받으면 되니까 힘내세요. 김세라님, 미루고 미루다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양쪽 무릎 수술 날짜 10월로 잡고 왔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의 종이학 접는 집사님께서 해같이 빛나리 신청하시면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남 곡성으로 사랑의 동산 영성훈련 가신대요. 해같이 빛나리 오늘은요 최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땅의 노래 배진이가 부른 곡 마라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오전부터 스트레스 반당인데 찬양이 위로가 됩니다 하신 춤추는 구름님도 계시고요. 2년 전에 연장반 교사하면서 퇴근 즈음에 정원님 방송 들으면서 힐링했거든요.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서 일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요. 이렇게 쉬면서 또 듣게 되니 힐링입니다. 잘 회복되고 있으신 거죠? 예, 반갑습니다. 기쁨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새싹이세요. 당양도에 처음 글을 남기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주땡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고요. 범사의 감사님께서 큰아들 현석이 어제 교회에서 음악회 바이올린 연주하고 오늘 춘천에 있는 그 기숙사에 아빠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첫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하랴 초등부 교사로 사역하고 음악회 하랴 매주 바쁜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대견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 달란트를 이렇게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노귀흥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예, 여기도 새싹이에요. 새싹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하나비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가까이에 FE님이 계세요. 이 비 오는데 오목공원에 계시지 뭡니까? 그리고

이 약속을 몇번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금식으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결혼식 하게 되시면 신혼여행을 오목공원으로 오기로 하셨어요. 그때 우리 당연호 가족들 다 가서 또 환영하자고요. 그 결혼을 축하하며 예,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바람내음님, 매일 당향도 들으면서 성경 읽고 있거든요. 오늘 목표 20장 읽기 지금 막 마쳤습니다. 올해 2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독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있는데, 눈과 뇌에 쏙쏙 들어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바람내음님, 네, 그럴게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성경을 또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고 또 은혜를 받는 것 좋습니다. 주영님이 영동교회 사랑부 40주년 기념 가을 소풍이 있군요. 이제 12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9월 12일 날 가는 건가요? 9월 11일에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늘을 빼고 12일, 그죠? 토요일에 경기도 가평으로 가는데요. 이 가을 소풍, 예, 사랑부를 위한 기도 해달라고 하셨어요. 박지연, 결국엔 주님이셨네. 신청하신 곡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 놓겠고요. 사랑지기님, 오늘 저희 남편 63번째 생일입니다. 아이고, 조금 일찍 오시지. 최근 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 필요하다고 나와서 검사하고, 또 여행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지금 대기 중인데요. 같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축하 메시지 전해주시겠어요? 여보. 생일 축하하고요. 믿음이 점점 더 자라는 당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지기님, 배현주님의 남편분의 63번째 생일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 필요하다고 나왔다고 하는데, 검사 결과가 잘 나오길, 아무 이상이 없길 바라고, 또 여행은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서로 이 여행에 대해서 두고두고 얘기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여행길이 됐길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언제든 불러주실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귀한 일에 쓰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볼때 매일매일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또한 바랍니다. 마음의 합한자님, 마음에 짐이 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괜찮다가 오늘 다시 마음이 무거운데, 예, 잠잠히 주님의 말씀 들으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합한자님께 주님은 어떻게 다가오실지 기대하며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비 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박지현이 부르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과 당신을 향한 노래 부르러 올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이 찬송가는 한 사역자의 감동적인 목회 현장에서 탄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카터레인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길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연로한 목사님이라 요크셔 지방 웨인스 게이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퍼세트 목사가 그를 도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목회를 이어가던 중 길 목사가 소천하자 카터 레인 교회는 즉시 퍼세트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생활이 어려웠던 퍼세트 목사는 카터 레인 교회 청빙 요청 소식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승낙서신을 보냈습니다. 웨인스 게이트 교인들은 퍼세트 목사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퍼세트 목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인스 게이트 교인들은 짐 꾸리는 것을 도우면서도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성도들을 두고 가는 것이 그들을 배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퍼세트 목사의 부인도 같은 심정이었죠. 마지막 짐까지 다 실은 후 두 부부는 마차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웨인스게이트 교회를 두고 런던으로 떠나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교회 초청에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내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큰 교회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며 불편 없이 사는 것만 생각하다니. 당신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행복할 것입니다. 퍼세트 목사의 말을 들은 부인은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짐들은 다시 마차에서 내려졌고 웨인스게이트 성도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퍼세트 목사는 곧바로 정중한 거절 편지를 카터레인 교회에 보내고 가난한 웨인스게이트 교회에서 45년간 심호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그때 일을 되살려 퍼세트 목사가 작사한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노래하고 있는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멍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1: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0: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0: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1일 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0: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고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 9월의 문턱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지난 무더위와 고난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고 주의 뜻을 구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뒤로하고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눈앞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빠른 결과에 대한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이 정하신 때를 잠잠히 기다리게 하소서. 내 삶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청지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나 한 사람의 안위에서 벗어나 지구촌 전체의 평화를 가꾸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매일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9월의 첫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자야 61이 부르는 찬송가 197장 듣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호산나 싱어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어서 CBS 합창단이 전합니다.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77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77편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셀라.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셀라.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뵈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뵈었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다 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낭독 시편 77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로리아 남성 사중창이 부르는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나무엔의 찬양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한소리 중창단입니다. 찬송가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중에 그리스도의 찬미송이라고 일컬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음과 동시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편 듣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청취자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으로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힘이 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높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거룩함과 구별됨. 이렇게 서로를 대해 높이시려는 주님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방편과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서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할 때 저는 십계명의 앞부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드리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 또한 변함없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무엇과 견조와 형상을 새기거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마땅히 주일의 주인공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는 구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함께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만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봤습니다. 태초와 그 자리,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에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화롭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또 성령께서 함께 만들어 가신 처음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에 등장하는 내용처럼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교회의 벽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현수막으로 걸어두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기에 저도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가르쳐주신 내용을 기도하고 싶고 이것이 제 삶에 그리고 제게 맡기신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성육신 하시어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우리를 위해 오시어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도 참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령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말하실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에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위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으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성도인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이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0: 주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혹 아직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함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더 많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령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십시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도우사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드보라 메이가 부르는 찬송가 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 김정수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78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9월 1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을 받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어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도록 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 목걸이를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와 이를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재정적 능력을 이용해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통일교 정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금품 청탁이나 조직 동원으로 특혜를 주고받거나 민의를 왜곡하려는 행위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0: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정치와 종교의 부당한 유착을 끊고 법 앞에 평등과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팔 대규모 홍수와 관련해 지원과 위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 역시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위로를 전하는 한편 복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재해 발생 직후 현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구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전국교회에 네팔 대홍수 피해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정훈 총회장 명의의 긴급 요청문에서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울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은 전국교회에 실종된 이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조와 구호, 복구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교계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0: 곁에 CBS 라디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 들으면서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도 감동이죠. 성전에 함께 모이는 것, 성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예요. 학교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이 달라집니다. 군대 막사처럼 짓거나 교도소처럼 학교가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새는 학교 그렇게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책임감 있는 자유시민을 키워야 되는데 그 식민지 시대 때 그때 그 일제 잔재가 있는 그런 학교 군대 막사 같은 그런 거 안 짓죠. 여러분 병원은 환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므로 내적인 치유, 몸의 치유가 일어날 만한 힐링이 가능한 그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병원에만 들어가면은 언니 몸이 나설 것 같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은 그냥 일반인들이 여기 와서 막 잡스럽게 공연하고 놀고 막 인간이 친교하는 그런 곳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호 장로님의 아주 명확한 그 건축 철학이죠. 성전에 이 공간은 예배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인간의 잡스러운 것이 씻어나가는 것 같은 감동이 있는 공간을 만드시려고 애쓴 거예요. 그렇죠. 예배 전실은 정말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열릴 만큼 넓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일까요?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건물이 좋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오니까 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다. 여기 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다. 그런 감동이 절로 나오는 공간. 여기가 바로 예배 공간입니다. 성전의 최고의 마지막 인테리어는 뭘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 교회 인테리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서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완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침에 이제 이게 마지막 인테리어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전을 예쁘게 지어도 성도들의 기도가 이 모든 것을 덮지 않으면 성전에 가득하지 않으면 성전은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로 정말 이 성전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뭐 기도하랬더니 성전에 와서 세상적인 욕망을 또 간구하는 더 욕심 많은 사람이 된다면 이 성전이 성전일 수가 없어요. 그죠? 시장, 장사꾼의 소굴이 되겠죠. 여러분 이곳에서 마지막 인테리어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장식 받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야 됩니다. 불이 내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은 사람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조명은 사람이 밝힐 수 있지만 영혼을 비추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보다 더 아름다운 빛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여러분 음향시설 사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건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순서를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뭐요? 마침에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여러분 성전이 있고 불이 임한 게 아니고요. 기도가 있고 그 기도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성전의 결정적인 순간 준공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완성이 안 돼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이유가 성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불이 임하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완성되기 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해라.
기도로 불받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성경에서 뭐를 의미할까요? 단순히 자연적인 불을 말하지 않죠.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놀랍게도 하나님의 연락을 의미합니다. 자, 불이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셨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 응답의 표가 불이 많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24절에서 처음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로 재물을 사르시면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너희가 이 성전을 다 짓고 제사를 드리지만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지만 지금 내가 너희들의 그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그 첫 제사 때 불이 많은 겁니다. 다윗이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불이 임함으로 응답을 해줘서 재앙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소멸되고 재앙이 멈춰지는 하나님의 열납하심, 받아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서 이단들과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인가요? 싸우잖아요. 근데 하늘에 불이 제단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 더근지구에 수많은 잡된 세상의 사상들과 이단들이 허시탐탐 노리고 있고 땅을 사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예수뿐인 교회 이 성전에 불이 임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림으로 내가 너희들 예배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너희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단다.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소멸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의 재물이 빼 살라지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절망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불로 응답하실 때 그 모든 죄가 소멸되고 문제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 14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서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항상?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겁니다.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더근지구 DMC 하늘빌딩의 예수뿐인 교회 이곳에 하늘의 불이 매주 매일같이 임함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십자가의 용사들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불이 내리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도 아니죠. 아침이죠. 다시 54번에 안 일어나십니까? 제가 기도를 드릴게요. 주여 예수뿐인 교회 성도들은요. 5시 30분에 다 자동 일어나게 주옵소서. 여러분 줌 키는 거 어렵습니까? 기도에 동참하세요. 불이 임하게 기도하세요. 건물만 멋지게 지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불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는 결단을 하시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한 20분 전에 오세요.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야 헛된 인간의 모임, 인간의 자랑, 인간의 쇼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응답받는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일찍 오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정말 예수뿐인 교회만 들어오면 누구나 다 불을 받는, 불이 임하는 그런 예수뿐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모든 문제가 가벼워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가벼워진다. 여러분 한번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기 영광이 임했어요.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불만 내려

좋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반복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보드. 그런데 놀랍게 카보드의 어근을 살펴보면요, 무겁다, 무게가 느껴진다,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존귀하다. 영광이라는 말 자체에 중량이 나간다, 무겁다, 그래서 너무 존귀하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뭐 뜨겁다는 것만이 아니고 화려하다는 것만이 아니고 찬란하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귀하다 했죠. 많은 순금보다 귀하다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내 체면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요, 예배당 와서도요 내 체면 살리려고 별짓 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사소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과업이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만 그런 거예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내 문제와 내 아픔과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면요, 내 문제는 가볍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른 모든 왕과 장군들과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가치 없게 보였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 골리앗은 표적이 너무 크네.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의전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사납지 못할 때는요, 교회 와서도요 조마조마하고요, 긴장이 있고요, 불안하고요, 내 문제 때문에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의 문제는요 가볍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이 임하는 그 모습 바로 직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뭐요? 사르고.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온 세상에 천하 만국에 영광을 다 보여줬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세상 만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걸 지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제사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뭐 어떤 장로, 어떤 헌신한 사람, 누가 얼마나 헌금했고 얼마나 희생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럼 발에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설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뿐인 교회는 예수뿐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솔로몬 자신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존귀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성전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과 하늘도 우리 주님을 담당할 수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전이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한 거예요.

성전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기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헤롯 왕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황금으로 헤롯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헤롯은요 로마 시대 건축가 중에서 최고의 실력가입니다. 헤롯의 직업이 왕이 아니고 건축가입니다. 여러분 뭐 가이사라 빌리뽀나 이런 데 가보면요 헤롯이 바닷속에도 건축을 만들어놨어요. 궁궐을 만들어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러시면 그 엄청난 헤롯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궁극적인 성전은 인간이 지은 이 건물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분이 임하기만 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이 엎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한번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이 엎드린다. 여러분 3절을 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마자 사람들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납작 엎드리고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진짜 예배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헌신을 했거든요. 물론 헌신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게 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 거죠. 자기들의 생명이 죽지 않고 오히려 노략물을 얻은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드린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요? 드릴 것이 없었다면 전쟁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얻기 위해서 노략물이 있었고 그 노략물을 드린 거니까 그 드림 자체가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벌써 전쟁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시고 승리하셔서 드릴 것이 있게 하신 거니까 드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헌신하고 감사합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깐 돌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만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불이 임한 성령의 충만, 예수님 충만하면 그 첫 증거가 놀랍게도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껏 헛금을 지냈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었을 때 고백한 말이 뭐예요? 와, 내가 이렇게 많이 얻었습니다 하고 자랑해요? 놀랍게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불이 임하면 사람들이 납작 엎드립니다.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죄전에서 큰소리치고 직장에서 큰소리치고 교만하게 굴고 자기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불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울 때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간은 어떻게 돼? 엎드려서 뭐요?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뿐인 교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그렇게 납작 엎드린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면요 먼지가 잘 보이거든요. 작은 죄가 잘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남의 죄만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납작 엎드리시고 죽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렵잖아요. 자기 자신이 천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실수를 다 살라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도 살라버리니까 다시 우리가 일어나요. 그분의 선하심,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없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불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나 더러운 죄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거라, 헤세드 하시는 거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나, 나를 일으켜주시는 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룩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역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걸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왕관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가 영광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재물과 함께 살라버리는, 바로 예수님이 재물처럼 거기에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타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죄는 완벽하게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는 재물이 불탔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재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의 불이 우리를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불이 예수님을 소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선하심을 맛보고 인자하심을 맛보고 지난날의 허물과 죄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인생의 가장 초라한 순간에 돌베개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서 이러죠.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8장 17절에 이곳이여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러분 건물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솔로몬이 다 지어놓고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그 집을 짓지 않고 야곱처럼 돌베개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세상의 공격과 두려움 속에 자신의 무가참을 느끼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예수뿐인 교회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거기서 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나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내 눈물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내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성

성전 삼고 여러분 가운데 불을 데리고 영광 임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는 걸 맛보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게 되었던 책 하나가 있는데 로버트 스턴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아직 번역은 안 됐어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Rise and Rebuild. 여러분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문장 그대로 일어나서 다시 재건축해라, 일어나서 다시 세워라 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 제목이 어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을까 짐작할 겁니다.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 목사님은요,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리가 될 거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 무너진 자리를 보면서 인간적으로 낙망할지라도 분명히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가 될 거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줘요. Your broken places, 너의 무너진 자리가 don't have to,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고 disqualify요. 그것이 너의 자격을 무너뜨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격시키지 않는다. 당신의 무너진 자리가 너를 실격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연약함 때문에, 내 가정의 약함 때문에, 내가 학력이 없고 내가 재산이 없고 건강이 없으니까 나는 거기 퀄리파이가 안 돼, 나는 합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those things will save you, 그것이 너를 구원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 거지 바디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했죠? 우리의 길가가 모든 기적의 재료와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길가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길가가

0: 그래서 거기 멈춰 있고 부끄럽고 때로는 얘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모든 기적의 이런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길가에서 길 위로의 인생으로 부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길 중심에 있으면 내가 주님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길가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길 위를 걸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오히려 길가가 아프고 부족하고 무너진 자리가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묵상이 됐는데요.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묵상이 내일까지 이제 이어지고 히스기야 제1이사야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제2이사야 40장부터가 연결되면서 66장까지가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스는요 완전히 패왕 중에 패왕이에요. 모든 산당에다 노뱀을 만들고 가정마다 산당을 만드는 장본인이 아버지 아하스예요. 근데 웬 은혜입니까? 그런 아버지에게서 나온 성군 중에 성군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그는 노뱀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고 무엇보다 유월절 신앙을 회복해요. 유월절은 뭐죠? 홍해를 건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줘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 평행 본문인 역대하의 30장 26절 27절에 그때의 일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0: 자, 그 다음에 그 소리가, 그 축복의 소리가 어디요? 하늘에 들리고. 이 소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랍사계의 소리. 끊임없이 미혹하고 너희는 안 돼, 너희는 굴복해야 돼. 그 랍사계의 소리가 소리와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축복의 소리,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소리가 뭐지요? 기도가. 그 소리가 그 기도로 바뀌어서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예기치 못한 무너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바로 죽음을 선고받아요. 이때 그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물론 옛날의 나이로 비하면 적지 않은 나이지만 이때가 사실 히스기야에게는 절정의 나이예요. 가장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나이가 이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때가 이때였어요. 자, 그때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그 무렵에, 동그라미, 그 무렵. 이 무렵은 이사야는 시간의 순서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왕이 된 지 14년 때 39살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시리아의 침공이 있기 1년 전이에요. 바로 전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종교개혁을 한 그 해에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죽은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궁중 예언자, 선지자인 아모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와서 뭐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때가 됐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단어 앞에는 이념이나 갈등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갑자기 간암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이념이 강했어요. 설교할 때도 이념적인 설교하고 또 갈등하면은 성격이 워낙 화끈해가지고 안 만났습니다. 가족들하고도 잘 안 만났어요. 친구들은 물론이에요. 그런데 간암 시한부 인생을 딱 선고받은 다음에 제가 찾아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 목사,

0: 내가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네. 내가 무슨 갈등이 무슨 의미가 있네. 네덜란드 속담에 모든 죽음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 죽음 앞에는 이념이나 갈등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념 때문에 갈라지고 갈등 때문에 갈라지고 늘 그것 때문에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너를 부인하고 살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을 늘 이고 살라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고 살아야지만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대요. 그 사람의 아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대요. 왜 용서 안 하냐 하면 100년, 1000년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야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아마 여러분 밑줄 걷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마 여러분 중에 다 벽을 향하여, 개정성경에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이란 단어, 벽쪽이란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벽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여러분, 절망이란 단어가 들죠? 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히스기야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죽음의 벽이 아니고서라도 인생의 벽, 물질의 벽, 아픔의 벽, 사역의 벽, 인생의 절망의 벽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절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주부 안에 목장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블랭크를 쳤어요. 가로를 쳤으니까 이 가로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벽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한번 같이 한번 대석해 볼까요? 시작.
1: 벽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0: 히스기야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내가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 저희 교회에도 대학병원에 계신 의사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그 죽음을 선고할 때처럼 너무 힘들대요. 죽음을 선고받을 때 특별히 어린아이가 죽음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는 의사들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죽습니다. 몇 달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가져왔던 삶의 이력들, 아니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어카운트에 내가 은퇴할 게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집이 30억으로 올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란 단어 앞에는 모든 것이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얼굴을 벽으로 돌렸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은 절망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벽은 절망이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방향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향했던 것은 누구냐면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사람을 향하고 사람들의 박수, 야,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마들, 그리고 자기가 창고에 쌓여있는 보물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회개가 울었단 말 이상의 방향을 전환했단 말.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내가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학생부 시절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좋은 전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때 학생부에 전통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때는 오면은 아이들이 6시 오든 8시 오든 누군가 그 교육관에서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벽을 향해서 10분을 기도하기도 하고 30분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1시간을 기도하기도 하고, 보통 들어가면 막 사람들하고 만나고 깔깔대고 웃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0: 기도의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는데도 들어가면 늘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들, 선배님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 벽을 향한 기도가 오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그 기도였어요. 참 놀랍게도요, 얼굴을 벽을 향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먼저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만 보세요. 교회가 기도가 약하면 사람의 소리가 커져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 기도가 없으면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늘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게 했대, 늘 그걸로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런데요, 교회나 개인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사람과 세상의 소리가 차단이 돼요. 그리고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순간 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돼요. 이 순간 벽은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벽 그 자체는 절망이고 벽 그 자체는 소망이 없는데 그 벽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이 벽이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 2절 보세요.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기까지는 누구든 해요. 기본적으로 여긴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님께 기도하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는 벽과 기도가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날 벽을 안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있는 벽이 있고 기도가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것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는 순간 그 벽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3절. 그런데 그의 기도가 약간은 좀 이상해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1: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0: 자, 여러분 아마 밑줄 긁을 때 동그라미 먼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얼핏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선행을 주장하는 기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기도는 무례하게까지 보일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 앞에서예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요. 이것은 절대 무례한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제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궁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여기까지 살았고 부족했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을 제발 기억해 주셔서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절대 자기 공로나 자기 선행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의 공로나 선행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100% 주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 구원에 대한 삶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삶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과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고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너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제가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주님 나 승리했습니다. 부족했지만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생명의 연장의 기도보다는 이것은 뭐냐 하면 주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종교개혁한 다음에 이 병에 대한 선고를 받은 거예요. 히스기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 그럼 왜 이렇게 저

0: 를 사용하셨나요? 이걸 뭐냐 하면은 이거를 언약적 호소라고 해요.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소중한 겁니다. 주님, 제가 아직 기도해야 될 내 영혼들이 있잖아요. 주님 저를 불러가시면 저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제게 주신 사명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영적인 명분이라고 해요.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힘을 잃으냐면 영적인 명분 앞에서 힘을 잃는 거예요. 사람도 명분이 있으면 논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귀가 또 죽어 끝이야 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살아야 될 가치가 있어, 사명이 있어. 이게 희석이에요. 주님, 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고 내가 이 시간 가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이 민족은 어떡합니까? 이제 종교격했는데 내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언약적 호소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언약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언약기도, 말씀기도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저를 이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주님 저를 그 가정에 부르셨잖아요.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셔도 괜찮아요. 이 땅 그렇게 좋지 않아요. 천국 가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언약을 주님 주셨으니 제 사명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명분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벽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벽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0: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이나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려움과 고난이 유익은 있지만 스스로 어려움과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엎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평상시에 건강할 때도 물론 알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인생에는 고난이나 염려, 불안, 어려움이 제외된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나이테잖아요.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건 그만큼 나이테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엎드릴 때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있는 벽과 기도가 없는 벽이에요. 똑같이 벽을 향할 수는 있어요. 의사도 바라보고 내가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은 기도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고난은 기도라는 프리즘을 통과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인생의 프리즘을 통과해요. 누구든지 통과하는데 그 프리즘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신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죠. 4절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1: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0: 자, 여러분 아마 이 구절을 아는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 구절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은 구절입니다. 바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개정성경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에겐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안 보인다고 해가 없는 것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이 없다고, 이 자리에 없다고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육으로든 영으로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시간표 안에 없는 것 같다고 그분이 안 계신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 하고 안 보인다 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해볼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간에 눈물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 평안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평안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이런 눈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눈물의 자리가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어요. 눈물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가 없는 것이 사실 위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 그런 공간이 있을 때만이 이것을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그 벽을 뚫고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2: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CBS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사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 가운데 절반 가까운 수가 기독교인이었죠. 당시 기독교 인구는 1% 남짓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 가운데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28살에 기독교에 입교합니다.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친일파 잔당에 의해 죽임당했던 민족 지도자죠. 그런데 그런 민족 지도자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거구들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짓의 사람들은 일제시대나 지금이나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치우치지 않는 바른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귀 가운데 특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이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문화의 힘을 경험합니다. BTS 블랙핑크를 비롯한 K-POP이 세계를 휩습니다. 또 K-드라마가 세계인이 함께 시청합니다. 이제 K-푸드도 세계 어딜 가나 만나게 되어집니다. 꿈꾸고 소원했던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문화 강국이 된 모습을 봅니다. 우리 민족은 앞으로 더욱 문화의 힘을 세계인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꿈 넘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아시아와 열방을 섬기는 최고의 복음 강국의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꿈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글귀를 읽으면서 다시금 애국, 애족, 애민의 마음을 품고 특별히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며

0: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저는 군포, 어왕, 안양을 품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 삼봉교회를 섬기는 이상갑 목사입니다.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 날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라 딱 그날, 딱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죠.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의 걱정까지 미리 끌어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씩 날마다 거두게 하신 데에는 다 그럴만한 뜻이 있지 않을까요? 내일의 염려는 잠시 내려놓고 오늘 허락된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 새롭게 시작된 9월은 우리가 그렇게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Good Music Station. CBS FM.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비가 그만 와야 되는데 누워서 듣는 빗소리가 미나님 목소리만큼 듣기 좋아요. 다산소리님. 샬롬. 9월의 첫날 월삭 새벽 예배 드리고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9월도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어여쁜 자연님. 천사 목사 아이디의 정성부님. 성숙의 달 9월 아라리 익어가는 열매처럼 내가 충실한 열매가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9월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의 첫날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무더위가 갈 것 같다가 안 가더니 비가 그칠 듯 하다가 그치질 않네요.

올해 첫날 비 오는 아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달도 무탈히 건강하게 조심히 평안히 잘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 샵 9390으로 오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Near the Cross, 예수 나를 위하여.

뜨겁고 힘든 8월을 건너왔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날.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으나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찬송 들으며 다시 기운 냅니다. 감사한 아침. 배동땡님,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분 댁을 비롯하여 우리 다른 애청자분들 댁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히 뜨는 새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몸과 마음 편안하시라고 경제적으로도 더 윤택해진다면 좋겠죠. 글렌 캠벨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비공개로 오셨는데 어제 접촉사고가 나서

아유아, 새벽까지 마음이 심란해서 잠이 들지 못하다가 알람으로 이 프로그램 찬송을 접하게 되네요. 사실은 무서웠거든요. 잘잘못을 따지기엔 입장 차이가 있겠죠. 오늘 찬양 들으면서 또 미나님의 차분한 목소리 들으면서 제 마음도 몸도 진정되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어떤 상황이신지 잘 알죠. 저도 이제 한 20년 운전을 하면서 접촉사고가 한두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두번다 이제 누군가가 다치지는 않는 정말 그런 정말 차와 차가 스치는 접촉사고였는데도 많이 복잡합니다. 딱 차가 닿는 순간 드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와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앞으로 복잡한 일들이 이어지겠다거든요. 아무리 보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땐 0대 100, 상대의 과실이 100인 것 같아도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청취자분 우선은 많이 다치지 않으신 거죠. 그렇다면 다행인 거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일들도 머리 복잡한 일 없이, 잘, 순탄하게, 보험회사와 함께, 잘 처리되면 좋겠고, 잘 처리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력을 한장 넘겨 단순히 새 달이 시작됐구나가 아니라, 이제 계절의 변화가 동반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캐서린 젠킨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나서 묵상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름답고 화창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가을이란 계절은 왠지 모를 슬픔이 연상되기도 하는 계절이죠. 어린 시절 라디오를 들으며 흥얼거리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권혜경의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인데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이렇게 한탄하는 가사가 대단히 구슬픕니다. 외로운 산장 앞에 떨어져 뒹구는 단풍잎을 보면서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노래한 것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마음으로 가을을 노래하는 이도 있습니다. 서정주님의 시에 송창식이 부른 푸르른 날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아름다운 가을에 느끼는 가슴 벅참과 설렘이 묻어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드는데. 단풍이 들고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그리운 사람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읽히네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으니 나뒹구는 단풍잎 같은 신세가 됐다고 한탄하기보다 그리워하는 사람과 추억을 나누며 눈부시게 푸르른 가을을 만끽해보면 어떨까요? 모쪼록 여러분의 행복한 가을이길 빕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새신교회 김종구 목사님의 가을을 맞는 두 가지 마음.

시원한 설레임님 신청곡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앞에 흐른 곡은 마이 피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였습니다. 이창구님 파주 김포 쪽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하셨고요. 5037 문자 주신 분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행자인 미나님에게 급히 제보합니다.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우 쏟아지는 지역에 계신 분들 안전운전 하십시오. 예,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창밖이 어두워서 바깥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예,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분들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심히 아침 시작하세요. 이제 저도 마음이 이제 조급해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분 빨리 가려다가 2시간 늦을 일 생긴다. 어차피 빨리 가도 5분이다. 늦어도 5분이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계속 생각하곤 합니다. 안양땡님의 사연에 여러분 귀 기울여주세요. 네팔 홍수 피해 회사 직원의 가족입니다. 어제 귀국한 우리 아들 평온한 일상의 아침 맞이할 수 있어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실종되신 직원분들 얼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대홍수가 일어난 네팔에 그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우리 직원분들이 계셨죠. 아, 우리 아드님도 그 회사군요. 기사를 통해 접해도 진짜 남일 같지 않잖아요. 내일 같잖아요. 근데 같은 회사 직원, 내 동료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드님도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울까요? 아직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우리 그 회사 실종자 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잠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애니메이션 영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아직은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름에 지쳐있는 사이 계절의 시간은 성실히 흘러가고 있네요. 매해 9월 첫날은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되는 것 같아요. Try to remember. 조시 그로반 목소리로 들으면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입니다.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희관의

0: 자연인
1: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박성태의 뉴스 쇼.
1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논란이 거셉니다.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연구소에서 용해인 후보자 관련 논란 짚어보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힌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과의 인터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끌어올렸죠.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고란 경제전문기자 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금융치료 코너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봅니다. 9월의 첫날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아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네,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예, 반갑습니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9: 네, 필사의 구조.
6: 예, 네팔을 덮친 대홍수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현재 구조 상황을 좀 짚어보죠.
9: 네, 지금 사망자는 950명을 넘어섰고요. 실종자도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 실종된 우리 국민 9명 여전히 이제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근무했던 어퍼트리슐리 원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는데 아직 국적과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수색 여건은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

0: 소방 신속 대응팀의 육로 수색팀이 어제 사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 이제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현재 머물면서 이제 드론을 활용한 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중단됐던 헬기 수색도 재개됐는데 정부와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각각 확보한 헬기로 발전소와 댐 주변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이제 외국 구조대 투입에 좀 난색을 보였던 네팔 당국도 우리 구조대와 이제 합동 수색에 협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실종된 9명과 별도로 그 홍수 당시 다른 지역에 고립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10명이 모두 구조가 됐었는데 예. 이 가운데 9명이 어제 무사히 귀국을 했고요. 현장 소장 1명은 이제 실종된 동료들의 수색을 돕겠다고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사 속에 좀 기적 같은 생활 소식도 있었는데 6살 소녀 이제 마니샤란 친구가 이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60시간을 버틴 끝에 이제 구조가 돼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1: 예, 기적 같은 일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네팔 현지를 연결해서 현재 현장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문광진 선교사를 연결해서 현장의 분위기 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2: 네, 희망신구 기아대책 문광진 선교사입니다.
1: 예. 선교사님 지금 구호활동 이번 홍수 위에 구호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2: 네 이번에 수해 최대 피해 지역인 러수아와 이와코시 예. 그 지역이 만나는 비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번에 저희도 많은 분들이 영상에 봤지만 갑자기 정말 산더미 같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장은 정말 초토화됐다. 그래서 구호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2: 네, 현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러수아 지역은 모든 도로가 끊겨서 재난 지역까지 민간인들은 갈 수가 없고요.
1: 예.
2: 중국 국경을 가는 고속도로 자체가 끊겨서 차량 이동도 전혀 안 됩니다.
1: 예.
2: 그래서 걷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구호물자를 가지고 갈 방법이 없어서 예. 그 안쪽까지 구호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1: 예, 저희가 영상에서 봤지만 그 바로 검문소 뒤에 있던 이 마을이 정말 쑥대밭이 됐잖아요. 거기에 생존자도 그래도 꽤 있는데 구호물자가 들어갈 수가 없군요. 길 때문에.
2: 예, 그까지 들어가는 물자는 그 헬기편으로 해서 정부에서 하고요.
1: 예,
2: 저희는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온 수임인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남쪽에서 타고 계시고요. 네팔에서 2000년부터 26년간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홍수가 잦았습니까?
2: 네팔은 히말라야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급격한 산악지대라서
1: 예.
2: 폭우가 오면 계곡에 물이 굉장히 빠르게 수위가 올라갑니다.
1: 예.
2: 그래서 해마다 산사태 홍수는 잦은데 수백 명이 사망했던 사건들도 찾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1: 예.
2: 하지만 이번처럼 비는 전혀 오지 않았는데 홍수가 나서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것은 처음입니다.
1: 예. 비는 오지 않았는데도 대규모 홍수가 이제 빙하호가 녹고 무너지면서 생긴 일인데 예, 현장에서 확인하신 참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2: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홍수의 참상을 일반인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예.
2: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반대편에 수백 층의 건물이 무너진 것은 분명히 보이지만
1: 예.
2: 100여 가구, 200 가구 이렇게 통째로 없어져버린 그런 가옥들은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지역까지 갈 수가 없고요.
1: 예.
2: 2015년 대지진이 났을 때는 사망자나 실종자나 부상자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1: 예.
2: 아 이게 너무 심각하구나 이걸 알 수 있었는데
1: 예.
2: 그러면 저희가 부상자를 보지도 못하고 그 참상이 너무 심한 지역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해서
1: 예.
2: 지금 보는 것보다 그 안쪽은 훨씬 심각할 텐데도 불구하고
1: 예.
2: 저희가 알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참상이 일어난 직접적인 곳을 아예 갈 수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예,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900여 명이고요. 실종자는 4,200여 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선교사님

0: 말씀 들으면 참상이 일어난 곳은 아예 접근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로가 유실돼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1: 네, 지금 그 위에서 이틀, 3일, 4일 이렇게 걸어서 내려온 사람들이
0: 예.
1: 자기의 가족 이름을 적고 아니면 자기 마을 사람들 이름을 적으면서
0: 예.
1: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예.
1: 지금보다 아주 심하게 많이 늘진 않겠지만 조금 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선교사님께서도 구호활동에 지금 들어가셨는데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이나 또는 도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지금 현재 피해난민이 모여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0: 예.
1: 대부분은 정부나 아주 국제적인 큰 단체들이
0: 예.
1: 식량은 보급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좀 없고요.
0: 예.
1: 조금 있으면 이들이 임시가옥을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그럴 때 목포나 이불이나 생활용품, 옷 같은 거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0: 예.
1: 나중에 완전히 분리해서 거주지가 되면 거주할 수 있는 가구나 아니면 주방용품들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0: 예, 거주를 위한 곳이 좀 뒤에 필요할 수도 있다 하셨고 뉴스를 보면 사실 시신 안치할 곳도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피해자나 또 살아있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복구와 수습을 해서 지원과 관심은 앞서 그 생필품 말씀하셨는데요. 도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네팔 정부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1: 네팔 정부가 지금 외국이나 단체들을
0: 예.
1: 통해서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주어지는 상세한 것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단체들이 채워가면서 또한 많은 개인들이 채워가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자들도 부디 많은 분들이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도 현장에서 구호활동 하시는데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문광진 선교사였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예, 네팔 소식 들었고요. 조태임 기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네, 개각 후 폭풍.
0: 예, 주말에 개각을 발표한 이후 국회가 시끄러웠는데 일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용해인 성평등 네. 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도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10차 포악을 쏟아졌는데 이제 당장 가장 뜨거운 쟁점은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이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 때문인데요.
0: 예.
2: 근데 사실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동안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을 하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에게 승계를 해왔더니 관례 때문인데 그 이유가 이제 후순위 후보에게 의정활동 기회를 열어주고 또 장관 겸직했다는 국회의원 활동 공백을 막기 위한 그런 거였어요.
0: 예.
2: 그런데 용 후보자가 관례와 달리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뜻을 밝히면서 이제 너무 이거 다 누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용 후보자가 밝힌 이유는 제가 사퇴를 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 그러니까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는 점을
0: 예.
2: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래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는 거는 정당 보조금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어제 11억 원을 못 받을까 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 국고 손실이다 주장을 했는데
0: 예.
2: 이 11억 원은 용 후보자 이제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아니고 기본소득당이 이제 현역 의원을 둔 정당으로 받는 연간 정당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본소득당 올해 3분기에 2억 7,7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걸 1년을 좀 환산하면 이제 11억이 된다 이런 의미고요.
0: 예.
2: 여기에 이제 야권의 공세는 가족정당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 배우자 역시 창당 때부터 당의 성장의 역할을 해온 사람인데 단지 용 후보자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당직자로 일하면 안 된다는 대한 주장은 과도하다. 예. 공당에 대한 폄훼라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근데 이제 용 후보자 그 전문성과 업무 능력에 대한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21대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116건 가운데 그 성평등 가족이 소관 법률이 이제 한 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평소 관심

0: 관심이나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예. 그게 없다는 건데 다만 근데 대표 발의는 없지만 공동 발의한 법안들은 한 몇십 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생활동반자법이나 친밀관계폭력 관련 법안 등 다른 상임위 소관 관련 입법 활동은 있다는 점도 이제 추가로 덧붙여 설명합니다.
1: 그러니까 뭐 여성이나 젠더 문제 또는 가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게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소관이 성평등 가족이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 소관인 법안들이 있다는 얘기죠.
0: 그리고 이제 대표 발의를 했다는 건 이제 의원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직접 발로 뛰고 뭐 이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공동 발의는 예. 사실 이름을 올렸다는 것에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 개각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안규백 장관이 이제 현역병 시절에 군인 시절에 복무이탈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요?
0: 어제 그 한동훈 의원이 안 장관 의원에게 좀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 영창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 했는데 안 장관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곧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한 의원이 국민이 보기에는 이거 사실상 영창에 갔다 온 것까지 사실이라고 보일 수 있다. 이게 대답이 좀 애매했다. 이렇게 지적을 예.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국방부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이 관련 의혹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좀 준비를 사전 답변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경찰 수사 준비 중이고 국회에서 이 질문 나오면은 대답을 해도 어차피 똑같은 질문 사실관계 확인 질문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테니 그냥 그 공방을 하기보다는 수사 결과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라 이런 거를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안 장관 어제 이제 오전 예결위에 이어서 오후에는 국방위에도 출석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명에 나섰습니다. 원래 본인은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최소한 입대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주소까지 받았고 이제 신병 교육을 받았다. 네 발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듭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교체를 앞둔 마지막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으로 1년 2개월 보낸 데 대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군 구조 개편, 방첩사 해제 등을 이제 재임 기간 추진한 과제로 이제 꼽았습니다.
1: 예. 안규백 장관 이제 탈영을 했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명백한 노로 얘기하고 그럼 영창에 갔냐 이건 이제 답변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노코멘트로 하니까 둘 차이가 왜 차이가 나지 여기에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물었었는데 어쨌든 예. 국방부 관계자는 둘 다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건가요? 정확히 이제 답변이 제한된다는 입장인 거죠.
0: 네네,
1: 국방부도.
0: 맞습니다. 네.
1: 그다음에 이제 영창 문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이분 이 부분을 패널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해인 후보자 김민하 평론가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같이 가지고 가겠다 장관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지금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방어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정권 입장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방어를 하려면은. 뭐 옹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나 또는 뭐 진보 진영 이렇게 부르는 그쪽도 그렇고 아무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국민들 보기에 장관도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하면 욕심쟁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만한 대목이 있죠.
1: 예.
2: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용해인 후보자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뭐 언론이 설명하는 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장관 같이 한다고 그만두면 보궐선거도 치러야 되고 복잡하니까
1: 예.
2: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만 안 두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순위를 이제 계승 이 승계를 하니까는 그만두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1: 예.
2: 그렇다기보다는 명확하게 장관을 의원이 겸직할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앞으로 예를 들면 저는 이 대한민국 정당 구조가 좀 다당제적인 구도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권이든지 그것은 뭐 국민의힘 정권이든 마찬가지인데 소수 정당의 예를 들면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에 이렇게 입각을 제의해서 이 또 장관 후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예.
2: 예를 들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은 국민의힘 정권에서 개혁신당에다가 제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천하람 의원 같은 분을 모실 수 있는 거잖아요.
1: 예.
2: 근데 그때도 이런 작은 정당에 대해서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큰 정당들이 만들어 놓은 관행에 대해서 큰 정당들이야 뭐 얼마든지 부담 없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작은 정당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1: 다당제 체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약간 양해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2: 그러니까 이 관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확장적인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방어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저기 출구 방해하셔놓고
2: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요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장관이 예. 되면은 다 사퇴해야 되는 거냐 요 부분은 저 뭐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다른 뭐 지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있잖아요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
1: 예를 들어서 뭐 비례대표만 두 번 한 게 맞느냐라는 얘기들 그렇죠. 그런 거 말씀이신 거죠?
2: 등등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1: 알겠습니다. 정광재 네. 소장님.
3: 네.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지명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는 경우를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어느 정도는 인사검증이 본격화되면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는 예. 생각들을 국민 전반으로 하게 되는데 용해인 후보자는 처음 지명자로 발표됐을 때부터도 일부 그룹에서 강하게 반대했고요. 이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용해인 후보자가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는 이런 논란도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비례대표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개각 왜 했습니까? 국정 지지율 하락하고 또 국정 쇄신하고 여러 가지 반등의 뭐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과연 그런 측면의 동기에서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냐.
1: 예.
3: 저는 굉장히 그 악수가 된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지금 잠 못 드는 밤이 한 이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1: 아, 예. 비가 내리니까 바로 잠 못 드는 밤을 얘기하셨는데 예. 오늘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4: 그러게요.
1: 소영주 소장님.
4: 근데 이제 용해인 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은요 사실을 다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1: 예.
4: 뭐 합법이다. 뭐 이게 관례가 잘못됐다. 뭐 관례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장관 후보자가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해소할 수 있느냐.
1: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4: 이미 비춰지고 있다라고 예.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100번 이 관례에 대해서 바꿀 수 있고 소수 정당이 유지하기 위해서 관례를 좀 한번 깨보는 것도 어떻겠냐는 김민호 평론가의 설명에도
1: 예.
4: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면 그러면 장관직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소수 정당의 어떤 정당을 같이 또 운영하면서 국가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겠어라는 반론을 던질 거예요.
1: 예.
4: 두 개 다 하겠다고? 이건 욕심쟁이네. 이런 넓으신 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대중들은 얘기할 거예요.
1: 예.
4: 그러면 용해인 후보가 지금 설명하는 태도가 잘못됐죠. 예를 들면서 뭐 당의 사정이 이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거는 그의 사정이죠.
1: 예.
4: 대중들은 그의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실 아 이거 합법 관례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라고 누가 뭐 그걸 따졌습니까?
1: 예.
4: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용해인 후보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당내 상황, 개인적인 상황, 정치적 상황들이 굉장히 곤란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 범 진보 진영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물을 그리고 90년대생의 참신한 젊은 예. 정치인을 선택했을 때는 이 정부의 어떤 하나의 목을 담당한다는 입장에서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1: 예.
4: 그게 그렇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현 이재명 정부 이번 인선을 도움이 되지 만약에 하나 용해인 후보자가 버티잖아요.
1: 예.
4: 나머지 잘된 인선들도 다 묻힐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며칠 근간 하에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래되면 이제 대중한테 인식이 바뀌어서 뭘 해도 효과가 없다.
1: 예. 사실 비례대표라는 게 이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논 것이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회를 보완할 한 자리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다. 이걸 이제 문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예.
3: 용해인 후보자가 이 그 지명 이후에 국민 전반으로부터 아, 이 사람이 정말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면 예. 이렇게 해명했을 때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꼭 그 자리에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으니까 아니 그건 네 사정.

0: 이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론이라는 예. 게 그러니까 그건 네 사정이지라는 여론 형성이 된 것부터가 저는 용혜인 후보자가 과연 이 험난한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여론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1: 근데 이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2: 예.
1: 욕심쟁이다라고 하는 여론의 측면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한데
2: 예.
1: 다만 저는 이제 제도를 걱정하는 거예요. 용혜인 후보자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 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욕심쟁이에 그러한 소재가 있다, 그런 예.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본다면 지역구 의원도 장관 겸직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이제 비례대표의 취지가 있는 거지만 소수 정당의 경우에 그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직을 전문성만 갖고 뭐 지금 현실적으로 하라는 예.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뭐 비례대표 의원은 전문성을 기준으로 공천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2: 예.
1: 그건 정당 자율이니까. 그럼 결국은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대표 의원 간의 이런 구분이라는 것은 선출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느냐 이거 외에는 사실 동등한 국회의원입니다.
2: 예.
1: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매몰돼가지고 장관직을 뭐 수행할 때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도 장관하면서 그 의원실은 사실은 업무가
2: 예.
1: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 비효율적이 되거든요. 의원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가지고 국회법이거든요. 국회법을 바꿔서 이 겸직을 하면 안 된다로 바꿔야죠.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예.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3: 김민호 평론가가 용혜인 후보자를 편들려고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
1: 아, 아닙니다.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지.
2: 편들려다기보다도 또
3: 김민호 평론가님이
2: 진보신당이랄지 이제 소수정당에서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또 경험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1: 저의 이력과는 관계없이.
2: 관계없이. 예.
1: 평론가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다당제적인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2: 예.
1: 용혜인 후보자야 뭐 이거는 다른 논란도 있으니까는 그걸 별개로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비례대표의원을 하면 무조건 이 마치 이제 이 저 장관직을 겸할 경우에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관행이
2: 예.
1: 제가 말씀드렸지 큰 정당에서 만든 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입각을 고민하게 되는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내가 입각을 하면은 난 의원직을 내려놔야겠네.
2: 예.
1: 라고 다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런 이제 연합정치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겠느냐.
3: 제가 팩트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거 장관직으로 갔을 때 이거는 이제 한 20년 됐어요. 관례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비례대표는 순번들이 있고
2: 예.
3: 그 입직에 맞게끔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과 차별을 두는 이유는 지역구는 사실 이게 장관직이면 돼서 그만두면 여기는 사고지역구가 돼서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형해화됩니다.
2: 예.
3: 하지만 비례대표는 그걸 인기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그만뒀다는 관행들을 만들었고 그게 여야 만원하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소수정당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비례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정당이 별로 없어요.
2: 예.
3: 사실상. 일부 지역구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섞어서 가는 이제 소수정당들이 존재했을 때가 조금 상식적인 소수정당으로 보는 거죠.
2: 예.
3: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소수정당의 다당제까지 이제 가는 거는 너무 얘기가 확대되는 것 같고 첫 번째 비례대표가 장관직으로 갔을 때 내려놓는 관행, 관례와 관행은 법보다 우선되는 게 신뢰예요.
2: 예.
3: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신뢰를 깬다는 첫 번째 측면에서 용혜인 후보자는 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용혜인 후보자의 과거 전력입니다. 이분은 재선인데 두 번을 다 비례대표로 했어요.
2: 예.
3: 본인이 어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어떤 상황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에서 두 번을 해서 그때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본인의 기본소득당으로 출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 예.
3: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번 사건과 결부가 돼서 너무 욕심을 부린다라는 프레임으로 대중한테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답변을 하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가서 얘기하는 부분이다.
2: 그런 이미지가 이제 국민들에게
3: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털어줘야 된다.
2: 민주당이나 이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소태임 기자님?
4: 근데 이제 제가 민주당에서 들은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아마 청와대에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런 제안을 받았을
2: 예.
4: 때 그러면 이 부분에도 청와대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였던 부분인데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이 후폭풍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클지를 몰랐을 것 같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어쨌든 지금 아직 뭐 자료도 나오지 않았고 않은 상황이고 일단 자료를 받고 지금 나오는 문제 제기들이 맞는지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좀 방어적인 입장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저도 이제 소수정당 의원분 얘기 들어봤는데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원외와 그 원내의 차이가 너무 크다. 발언권도 그렇고 지금 뭐 정당 보조금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0: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1: 사실 정당 보정금 앞서 11억 얘기했는데 그 연간으로 추정했을 때죠. 네. 근데 지금 의석이 한 석이라도 있으면 제가 알기로 2% 정도 전체 보조금 2%를 일단 우선 배분하기 때문에 고게 한

0: 미터 기준으로 하면 이제 11억 원이 되는 건데 또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잡은 면도 좀 있다는 정도 좀 언급을 합니다. 네.
1: 예. 소수정당의 어떤 처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로 두 번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장관과 의원직까지 겸직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지적이 있다는 부분을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2: 저는 예. 아까 제도적인 문제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지만 근데 그럼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한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1: 예.
2: 2019년 패스트트랙을 만들면서 정의당이 민주당이 부역해갖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위성정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문제까지 연결된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뭐 거대 양당이 다음번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법안 이렇게 돼서는 절대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1: 예.
2: 아예 기존 제도로 회귀하던가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지 지금처럼 뭐 용혜인 의원 같이 비례대표를 위성정당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퇴행이라고 보거든요.
3: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1: 예.
3: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두 번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뭐 도의적 측면에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적절하죠. 이제 소수정당의 경우에 아까 이제 서영수 소장님이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당은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 예.
3: 지역구에서 양당이 강력하기 때문에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통한 원내 진출을 먼저 고민하는 게 현실입니다.
1: 예.
3: 지역구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에 많은 이제 역량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당과 같은 경우에는 용혜인 의원이 그래도 뭐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이 대중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 예.
3: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자. 이전에도 이제 많이 얘기를 드렸고 위성정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통해서 그 제도에 대한 꼼수를 써가지고 이 일종의 이제 제도 해킹을 한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1: 예.
3: 이전에도 저도 이제 많은 주장을 그렇게 했어요. 다만 그 문제의 시작점은 뭐냐. 국민의힘이 이 제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습니다만 반대했지만 제도가 도입됐으니 우리는 위성정 저기 뭐야 이 일종의 이제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이거 대응하겠다
1: 예.
3: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고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도 거기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양당의 책임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1: 예.
3: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1: 준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소수정당에도 기회를 좀 더 늘리자는 의미였는데 어떻게 보면 뭐 물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또 뒤이어 거대 민주당까지 거대 양당이 다 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원래의 제도 취지를 형해시켰다 이런 비판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준연동형과 위성정당은 같이 되긴 했지만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
4: 별개의 문제고 위성정당 만든 거는 정말 그거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크게 깼죠.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
1: 근데 또 할 것 같아요. 그때도 문제 생겼는데 또 했어요.
4: 근데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게 신뢰 문제가 계속 깨지면 정치권은 그대로 국민들한테 맨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가
1: 예.
4: 될 거예요. 이번에 총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 개선됐으면 좋겠고 용혜인 의원이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이번 인사가 따져보면 집권 2년 차에 매우 중요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 평가를 안 하고 용혜인만 지금 다 이제 집중포화가 당하거든요.
1: 예.
4: 그러면 이번 인사의 의미가 다 퇴색돼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이 어떤 그 의원직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또 대응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비례대표를 이제 하지 않겠다. 라는 또 용혜인 의원의 선언이에요. 그게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특혜시 비해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다음에 는 비례대표를 하지 않겠다는
4: 비례대표
1: 거죠.
4: 비례대표 3선하려고 그랬어요?
1: 예.
4: 그런 비판들을 당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한 어떤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진보 진영 내의 인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통과되는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이다.
1: 예.
4: 그런 말씀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광고를 듣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예, 용혜인 의원 논란 관련돼서는 잠시 뒤에 또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전문성과 앞서 비례대표 논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건 오늘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일단 정기국회고요. 9월 1일. 그다음에는 민주당의 민주TV가 지금 이 시간대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해서 당의 미래 전략 등을 앞으로 쭉 설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동접자가 오늘 첫날을 꽤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서영주 소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2: 원래 이제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을 열면.
1: 아, 표현이 그래도.
2: 아, 죄송합니다.
1: 개업발은 아니고 이제 네.
2: 개업 효과.
3: 아, 대부분 오픈발이라고 하지 않나요?
2: 발이가 중요한 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첫날 이제 그 오픈을 했으니까 오픈에 예. 대한 어떤 많은 관심도가 집중이 됐고 저는 나름 저기 기대 이상의 어떤 관심도를 보여서 좋습니다.
1: 예.
2: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뭐 이제 김민석 대표도 남아 있고 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이런저런 입법 얘기나 그다음에 민티 민주당 TV를 민티라고 하네요.
1: 예.
2: 민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원들 위주로 여기 와서 이제 좀 청취를 하는 것 같은데 시작은 좋다.
1: 예.
2: 근데 이제 겸손은 힘들다의 뉴스 공장이 지금 19만이에요.
1: 예.
2: 이렇게 동접자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이 본질에 충실해서 델리 민주에서 민티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플랫폼의 향상.
1: 예.
2: 여기에만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동접자가 많네요.
1: 예.
2: 저는 한 2만 5천 생각했는데.
1: 2만 5천. 두 배 정도 그러면 되네요.
2: 예.
1: 조팀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4: 저 처음에 아까 사실 조금 이 방송하면서 이어폰 꽂고 조금 들었거든요.
1: 아니 저 우리 방송을
4: 아니 또 염탐이라는 것도 염탐. 있으니까
1: 취재차 네.
4: 취재차 들었는데 그 김민석 대표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잖아요. 지루하다, 졸립다 이런 얘기를 예. 초반에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나와서 이제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이제 메시지를 주도권을 이제 갖고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당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그 항상 최고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지만 그게 잘 전달이 되냐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아예 7시 때부터 우리가 아예 여론의 주도권을 끌고 가겠다 이런 면에서는 조금 그런 걸 좀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4: 당내에선 반응들 사실 아직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얼마나 가겠느냐 앞서 이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긍정적으로 가겠느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처음은 조금 그래도 동접자도 5만 명 넘고
1: 예.
4: 지금 반응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일단 오늘 첫 방송인데 첫 방송 치고는이라고 할까요? 뭐 첫 방송 이어서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관심이 많은 편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정 수장님.
3: 제가 CBS 오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1: 아, 예.
3: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1: 아 그게 거기군요. 예. 예.
3: 그런데 이거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끝은 미약하리라.
1: 예.
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 악담을 해요.
3: 일반적인
5: 오늘 시작은 말씀을 집에 그래도 이렇게 악담.
3: 예. 일반적인
5: 집에 가서
3: 하는 게 아니라
5: 기독교 방송에서
3: 자영업자들이 개미지옥을 예. 빠지는 그 예. 악순환의 초입 단계가 있습니다. 야 예. 이거 오픈발 처음에 열면요, 뭐 아는 사람, 지인들, 뭐 주변 사람들, 야 여기 무슨 가게 열었냐 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와요.
1: 예.
3: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도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얘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왔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구독자와 동시 접속자겠느냐? 반대로 지금 겸손은 힘들다. 여기는 한 20만 명 가까이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시장에서 검증이 돼서 그동안 그 이렇게 축적되어 온 노하우가 있다면
1: 예.
3: 글쎄 뭐 한번 좀 두고 봐야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첫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네요.
2: 경공도 처음에는 한 2, 3만으로 시작했어요.
1: 근데 특이한 게 제가 이제 동시간대니까 사실 항상 저는 안 보고 동접자 수만 이렇게 쭉 뉴스를 비롯해서 좀 네. 보거든요. 라이브 동접자를 보면 비교가 되니까 경공도 오늘 늘었어요.
2: 늘었어요. 맞아요.
1: 경공도 보통 제가 볼 땐 17만, 18만이 피크인데 지금 현재 20만 정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늘었고 아무래도 이제 또 많은 채널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줄어든
3: 아니, 겸공 그 댓글에 줄어든 보면요
1: 예.
3: 지금 슈퍼챗이 엄청 쏟아져 갖고 이 오늘 쏟아진 겸공의 슈퍼챗이 민주당 TV에 대한 반감이다
1: 예.
3: 이런

0: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우리 힘을 보여주자 이게 좀 오늘 경고에도 모인 것 같아요.
2: 그래도 박성태의 뉴스쇼가 예. 이 유익한 정보들 그다음에 이 품격 높은 이 논평들이 있죠.
1: 예.
2: 그렇지 않겠습니까?
1: 좋은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뭐 발음 부스가 많지 않아요. 예.
0: 좀
1: 아, 잠깐만요. 제 말에 지금 말씀을 못 읽고 계신 거예요? 너무 망가집니까?
0: 아, 예. 르몽드 정도의 품격 있는 그런 이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박성태 앵커가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1: 일단 김민하 평론가님이 나오시잖아요. 뭐 르몽드 이제, 가디언 저희가 꿀릴 게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어. 아, 근데 저 때문이 아니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 덕분이고 저는 예를 들면은 제가 유튜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지 않습니까?
1: 예.
0: 동접자 이제 2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명 동접자를 이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다른 채널 20만이 있다. 지금 뭐 5만이 예.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르몽드에 비견할 만한 박성태 뉴스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자부심이 느껴지면서도
1: 예.
0: 약간 처량해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기분이 드는데 근데 뭐 동접자가 전부는 아니니까
1: 그럼요.
0: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보여주는 어떤 우리 이 현실의 어떤 단면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그게 뭐냐면 사실 정당 입장에서는 신뢰성 있는 마치 르몽드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박성태 뉴스쇼에 김민석 대표도 출연하고
1: 예.
0: 최고위원들도 출연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서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서 언론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리고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어떤 돌발적인 박성태 앵커의 이제 날카로운 변화구 같은 질문에 대응을 하면서
1: 예.
0: 그런 사실 당의 입장을 알리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1: 예.
0: 원론적으로
1: 예.
0: 얘기하면.
1: 예.
0: 근데 이제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의 등장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변화가 오면서
1: 예.
0: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할 거야 이렇게 된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앞으로 언론이 또 분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는가. 방송태 뉴스쇼만큼만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1: 예.
0: 이제 드는 거죠.
1: 지금 뭐 댓글에 민티가 조금 전에 끝났나 봐요. 그래서 민티 끝나고 이쪽으로 온다.
0: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드렸는데 민주당 TV가 끝났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좀
1: 아니, 이상해집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바로 하기 그러니까.
3: 뭐 37분만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민티가 37분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7시 예. 했으니까 37분 지나서.
1: 아, 그러네요. 지났으니까 막 많이 저희 또 오시고.
3: 근데 저는 이제
1: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홍부장님 저희 제작 홍부장님이 김민하 평론가 고정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3: 예. 아, 좀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그 에코 챔버 효과라고
1: 예.
3: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하다 보면요. 그 댓글들 다 그런 동일한 류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럼 야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 확신에 지나치게 매몰되게 되면
1: 아, 그렇군요.
3: 그런 거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
1: 예.
3: 다양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박성태 뉴스쇼가 그런 면에서는 최고의 프로죠.
1: 예.
3: 저도 고정 가는 거죠.
1: 홍 부장님 최근 정광재 소장님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소영수 선생님 가만히 계시네요. 예. 네,
2: 저는 일단은 뭐 좋은 소리를 경청하는 아. 예.
1: 알겠습니다. 예, 일단 민티 채널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고요. 다음 뉴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점정식 만난 MB.
1: 예, 어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4: 어제 그 이제 뭐 원내대표로서 역할 등을 이제 당부를 했는데 어제 영상을 먼저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5: 근데 뭐 내가 이랬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지금 당의 역할보다는 원내에서 해야 할 역할이 더 크다고 봐요. 거대 여당이. 그러나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1: 예.
5: 끝까지 반대를 할 것은 반대하고
1: 예.
5: 국민을 보고 하세요.
4: 네, 그 어제 점정식 원내대표가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은 거예요.
1: 예.
4: 그 앞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찾은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은 건데 그 지난 지방선거에 이제 도와준 데 대한 감사 인사 표하고 또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언을 구했다 이런 설명인데 이 전 대통령 얘기한 게 이제 당의 단합 강조를 하고 또 국민의 뜻을 등에 업은 대여 투쟁 강조했는데 또 눈에 띄는 게 지금 당 지도부보다는 원내를 좀 강조했다는 점이 눈에 띄거든요.
1: 예.
4: 그 당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덕담같이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당이 어려울 때 원내대표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당의 역할보다는 원내에서 해야 할 역할이 더 크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연찬회에서 당의 통합을 강조를 하면서 지도부와 동지애로 이제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두고서는 장 대표한테 힘을 실어

0: 주는 거 아니야? 뭐 여러 해석이 나왔었잖아요.
1: 예.
0: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이제 원내에 좀 힘을 더 실어주는 메시지를 해서 약간 좀 결이 달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 개각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특히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것 아니냐, 끝까지 막아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0: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거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를 염두에 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좋습니다.
1: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당의 역할보다는 원내에서 해야 할 일이 더 크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보다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일을 좀 더 하셔라, 힘을 좀 더 키를 잡아라 이런 얘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장동혁 대표가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좀 논란이 됐던 게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였는데 원래 전원 다 하겠다.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했다가 그건 아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다고요?
0: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반발이 상당했었잖아요. 그래서
1: 예.
0: 원래는 이제 254개 당협위원장 전체 이제 전면 재선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대신 현재 이제 공석인 34개 상호 당협부터 당원 직선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조강특위가 후보자 자격을 심사한 뒤에 이제 자격자가 2명 이상이면은 그때 이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위원장을 뽑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당원 직선제가 일부 도입이 되는 거죠.
1: 예.
0: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당무감사인데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당협위원장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 당원 평가를 50%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0% 당원 의무 평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위 평가를 받아 교체 대상이 된 당협 역시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은 당원 투표로 새 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상했던 254곳 전면 직선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당원 투표를 일부 좀 도입하는 단계적 적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1: 예, 대부분 패널과 함께 이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2: 좀 서글픈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의 구심이 형성이 딱 되고
1: 예.
2: 그 보수 정치의 구심이 국민의힘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여러모로 이제 오히려 이제 분란을 만들어내는 방금 이제 뭐 이 참 뭐 불행한 일이지만 당협위원장을 뭐 다 당원 직선으로 해서 교체를 다 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난리가
1: 예.
2: 한번 난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구심을 얘기할 만한 그런 대상을 찾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한테 기대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1: 예.
2: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온 것도 그렇고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전직 대통령들이 한 명은 이제 이 탄핵된 그러한 이제 이력을 갖고 있고 한 명은 여러 논란 끝에 이제 어쨌든 사법 처리된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1: 예.
2: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이제 뭐 나름대로의 역할을 뭐 나름대로 이 사회에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의 정당에 지금 와서 이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보수 정치의 길을 찾아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겠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는가 상당한 의문이고 그런데
1: 예.
2: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항변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서글픈 장면이라는 거죠. 슬픈
1: 예.
2: 얘기입니다. 이게.
1: 오죽하면 탄핵되고 또 구속됐던 두 전직 대통령의 기대냐 이 얘기네요. 예, 서영주 소장님.
3: 일단은 정영식 원내대표는 그래도 이 국민의힘이 사실상 명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과거를 붙잡아도 지금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장동혁 체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박근혜, 과거의 이명박이라도 잡고 보수의 큰 뼈대는 흔들지 않겠다.
1: 예.
3: 나중에 무너지더라도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들한테 멀어지더라도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 잡고 가면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저는 의도에서 계속 만남을 지속하는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이 공통된 게 지도부 중심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내 지도부라는 얘기를 했고
1: 예.
3: 박근혜 전 대통령 지도부를 던져놓고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했겠죠. 근데 결국에는 저는 지도부 중심을 저는 해석했던 게 원내 지도부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정점식 원내대표가 초청해서 데려온
1: 초청했으니까.
3: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니까.
1: 예.
3: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에 거는 기대가 두 대통령 전직 보수의 대통령도 별로 좀 얕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요, 참 그 꼼수를 잘 쓰는 게 이 당원 직선제 이 부분을 전체를 하기로 했다가 물러서 사고요 당협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의미 없어요. 장동혁
1: 예.
3: 대표에게는.
1: 어.
3: 왜냐하면 프레임 전환에 성공했어요. 이거를 사고 당연만 하기로 딱 결정하고 나니까 장동혁

0: 지도부를 당 내에서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이제.
1: 예.
0: 다 사퇴란 얘기 안 나옵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1: 예.
0: 당 지도부가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걸 받아들였구나. 그러면 이제 지도부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소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걸 한 발 물러서네 안 물러서는 의미가 없다.
1: 약간 트럼프식이네요.
0: 그럴
1: 수 크게 있죠. 쳐놓고 이제
0: 협상을 하려면 크게 쳐놓고
1: 그래 그럼 이 정도로 내가 해줄게 예, 이렇게 한다는 거죠.
0: 그렇죠. 예.
2: 근데 저도 실제로 국민의 의원들한테 들은 얘기는 이게 당원 직선제란 명분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2: 당원들이 평가해서 뽑겠다는데 그걸 반대하면 뭔가 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느낌이고 하기 때문에 당원 직선제를 반대하진 않는데 지금 시기나 뭐 절차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1: 예.
2: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현역 의원들이 좀 반대할 명분이 좀 약했다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절반만 이제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지금 장 대표 뜻대로 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현역 의원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고 당협뿐 아니라 뭐 징계 받은 의원들이나 뭐 그럼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성적이 안 좋았던 의원들이 이제 당장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은 나오더라고요.
3: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한번 혼나볼래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안 혼낸다라고 가니까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안 혼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모든 당협위원장을 이 당원 직선으로 지금 당장 교체하겠다라는 거는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 측근 10명이 있는데 장동혁 십용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 예.
3: 어쨌든 그분들도 어쨌든 야 이거를
1: 신장 10명
3: 그렇죠. 다 이렇게 가는 거는 요거는 무리하다라고 어쨌든 간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1: 예.
3: 근데 서용수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거는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목표점이 있고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 단계적으로 나는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당원 중심의 그러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만한 서사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1: 예.
3: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가 과연 이제 보수 정치에 지금 도움이 되느냐를 평가하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까지 나오는 것이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정광재 소장님이 몸이 들썩들썩해요.
4: 지금
1: 내가 해야 될 말인데 양쪽에서 지금 다 사람들이 하니까.
4: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굉장히 호평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했었던 일이 일단 원내 의원들에 의해서 좌초된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 예.
4: 장동혁 대표도 일정 부분 리더십의 훼손은 있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주 절묘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고 당협이 있었으니까
1: 예.
4: 사고 당협부터는 하겠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걸 관철시킬 정도의 리더십은 없고 대신에 사고 당협은 어차피 다시 뽑아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전 근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원들을 상대로 내가 입후보하는 당원협의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선거 운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 예.
4: 그럼 그 당협에 가입돼 있는 당원 정보를 나눠줄 건가? 이런 부분들도
1: 당원
4: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원 명부는 지금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만 갖고 있거든요.
1: 예.
4: 아니면 뭐 안심번호라도 줘갖고 일정 기간 선거 운동을 할 기간을 줄 건지 실무적인 것도 좀 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예. 일단 서영주 소장님과 김민아 평론가님은 이제 장동혁 체제가 좀 더 안정화된 어쨌든 이 논란으로 긍정적 평가를 해주셨는데 정광재 소장님은 절충점을 찾아서 리더십 손상도 있었지만 괜찮은 점도 있었다. 절충점을 찾아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0: 저는 올공에서 돌아오는 안착의 그 빌미를 저희 당원 직선제로 마련했다고 봅니다.
1: 아,
3: 네. 그러니까 이 보수정 전체 보수정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절충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1: 예.
3: 절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이제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이것에 대한 행동이 필요한 건데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죠. 뭔가
1: 예.
3: 이제 절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 임기 채울 수 있겠네. 임기 채우고 나서 8월까지 임기 채우고 나서 연임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겠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상황이. 그 이전에는 뭐 언제가 되면은 장도혁 대표가 변할 것이다. 또 사퇴할 수도 있다. 뭐 다시 승부수를 걸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그게 절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네. 든다는 거죠.
1: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앞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걸 결정하는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는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기도 한다. 그리고 강성의 목소리가 좀 너무 과잉대표된다라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좋은 말로 명분이 없다지 당원들이 눈치 보는 건 아닌가

0: 아닌가 바른 말 하기가 그런 지적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예, 정 소장님 끝으로 한 20초 남았는데 관련된 장동현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1: 지금 저는 그 비당권파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예. 장동현 대표가 내년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라고 전망한 사람이에요. 예. 대부분 아직 뭐 한 10개월 남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장동현 대표가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0: 예.
1: 저는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장동현 대표가 임기를 채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비당권파는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당권을 찾아올 건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좀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네,
0: 그런 고민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연구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현대.

0: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3,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네, 뉴스쇼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4: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5: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합니다.

0: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0: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죠. 이를 두고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치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분이 계십니다. 같이 21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경제 명의들과 함께 특급 진료해드리는 시간 화요일의 코너 금융치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또 그리고 고란 기자와 함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배경 그리고 그 여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KPN카.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6: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7: 예, 청와대 2기 개각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특히 논란입니다.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받는 게 맞느냐? 또 장관으로 가더라도 비례대표를 내놓지 않겠다. 이건 맞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내셨던 분입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을 수두에 모셔서 이번 개각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예, 정의당의 마포을 지역위원장이시죠?
8: 네, 맞습니다. 예.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7: 아, 그러네요.
8: 네.
7: 지나갈 때마다 현수막을 보고 또 페이스북 이렇게 쓰신 글들을 종종 봤습니다.
8: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7: 예. 네. 일단 정부의 2기 내각, 이 개각에 대해서.

0: 총평을 하신다면요. 정의당은 전환 없는 대전환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정부에서는 이제 대전환을 위한 개각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는데
0: 예.
1: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개각의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대전환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사실은 이제 당의 논평 입장에서는 친정 체제를 강화한 것뿐이다라고
0: 예.
1: 논평을 했는데요. 이제 당장 뭐 대표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꼽혔던 우리 김승환 의원만 하더라도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제할 것인지에 골몰했었던 인사이기
0: 예.
1: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전혀 놀랍지 않은 사실은 전환은 하나도 없는 말만 대전한 인사다 이렇게 당에서는 평가를 한 바 있고요.
0: 예.
1: 이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로 이제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0: 정의당의 양경규
1: 전
0: 의원께서
1: 예, 네, 신임 당대표가 되셨고 이제 그 논평이 양경규 지도부의 첫 논평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사실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 대표를 하기도 했었지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뭐 조작기소 특검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거리를 두는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일단 조율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김승원 의원의 그 이전까지 계속 보여줬었던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이 주변의 하마평을 들어보면 시키는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0: 예. 예,
1: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갑자기 지금 바뀐 얘기를 인사청문회를 마주한 상황에서 바뀐 얘기를 보기보다는 평소에 김승원 의원이 해왔었던 언행으로 이제 미루어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현재 전망키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장혜영 의원님은 보시는 거군요.
1: 그렇죠. 그게 아니면 김승원 후보자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할 다른 이유가 있나요?
0: 예. 그런 면에서 대전환이 없는 전환이 없는 대전환 인사다라고
1: 예.
0: 평가를 하셨고
1: 오히려 기존의 기조가 강화된 것이다.
0: 강화된 것이다.
1: 예.
0: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용해인 후보자 지명을 보면서는 이제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뜬금없다.
1: 예, 그러니까 용 후보자 때문에 뜬금없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원민경 장관을 왜 갑자기 경질하지? 라는
0: 예.
1: 점에서 뜬금없는 인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 이번에 개각이 총 6개 부처의
0: 그쵸, 예.
1: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경제부처는 그럴만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경제정책들이라는 이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0: 예.
1: 김용범 실장은 남기고 가더라도 최소한 상징적으로 경제부처의 수장들은 좀 바꿔야 된다라는 뭐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고 볼 수 있죠.
0: 예.
1: 그리고 중기부라든지 법무부는 일단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선 을 할 추가적인 유인이 있었고 특히나 공소취소 이런 이유 때문에 김승원 후보는
0: 예.
1: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안규백 장관은 계속 본인 리스크가 있었어요.
0: 예.
1: 이제 그랬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털어내는 차원에서라도 인사를 할 이유가 있었는데요. 원민경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 이재명 정부가 지명했었던 인사는 강선우 의원이었고
0: 예.
1: 강선우 의원이 이렇게 갑질 의혹으로 낙마를 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지명한 것이 오랫동안 이 성평등 영역에서 자기 커리어를 갈고 닦아왔었던 원민경 장관이거든요.
0: 여성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죠?
1: 맞습니다. 피해자 편에 서서 여성권이 을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했었던 분이라서 여성계를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에서도 다 환영했던 인사였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고작 1년이 지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인선을 통보한다라는 것은 약간 너무 뜬금없는 일이죠. 뭘 잘못했길래? 라는 느낌인 겁니다.
0: 예. 뭐 경질성 인사라기보다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진영의 연대를 위해서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과의 연대, 뭐 그건 넓게 보면 다른 당과의 연대도 포괄하겠지만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 거다.
1: 라기에는 기본소득당은 이미 뭐 용해인 장관 후보자도 썼지만 뭐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느낌으로 이미 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었죠.
0: 예.
1: 이성정당인 상태로. 그래서 인선을 통해서 뭔가 좀 왼쪽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을
0: 예.
1: 청와대에 이제 인선한
0: 수석.
1: 예, 이혜민 수석을 발탁한 건지 이런 것들은 그런 행보로 볼 수 있지만 기본소득당에 대해서까지 뭔가 그렇게 장관 자리를 주면서까지 통합을 해야 되는 관계였던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0: 아, 그건 의문이다는 말씀이시고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용해인 의원이냐라는 점에서 이게 뭔가 좀 시선 분산용 카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것이 아니고서야 왜 갑자기 잘하고 있던 원민경 장관을 경질하고 갑자기 용해인 의원을 발탁하는지가 잘

0: 안 되기 때문인 거겠죠.
1: 시선 분산용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0: 일단 파격적인 인사이지 않습니까? 이제 90년생 네, 용혜인 장관이면 이제 가장 젊은 최연소 장관으로 발탁이 되는 거죠. 30대 여성 장관이라는 것만으로도 센세이셔널한 것이죠. 그런데
1: 예.
0: 거기에 이제 용 장관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이런 위성정당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폭발력이 높은 이슈들이기 때문에
1: 예.
0: 주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저만 하더라도 이 공소취소 문제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김승원 후보자를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가장 먼저 말하게 되는 건 용혜인 후보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1: 예.
0: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선 분산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결과적으로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슈의 블랙홀이 되면서 다른 쟁점과 이슈가 가려진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앞서 이제 왜 성평등 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자, 그럼 일단 교체는 뭐 정부의 선택인 거고요.
0: 네.
1: 예.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인 거고 용혜인 후보자는 적절합니까?
0: 아, 저는 부적절한 인사 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그래서 이번 인사 청문 과정에서 이런 부적절함, 그러니까 이런 정책 역량 그리고 정부에 맞서서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과 여성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1: 예.
0: 이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보여왔던 행보에 대한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이 잘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1: 아, 모든 게 이제 잘 검증돼야 된다.
0: 아니, 그것은 사실 모든 후보자들에게 마찬가지죠.
1: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정책 역량,
0: 네.
1: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지,
0: 네.
1: 예, 다 드셨어요.
0: 그러니까
1: 정책 역량은 전문성이나
0: 네.
1: 정책 역량은 멀다고 봅니까? 사실 대중들의 이미 인식된 부분은 용혜인 의원이 과거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직접 국회에 와서 그러니까 양육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이 관련 법안을 설명할 때 그 인식이 강하거든요.
0: 그렇죠.
1: 전문성이 그런데 부족합니까?
0: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1: 예.
0: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민경 장관에 비교한다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험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겠죠. 하지만 저는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런 성평등 문제에 관련해서는 용혜인 의원이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장관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역량만 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근데 오히려 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진짜 역량은 정부와 각을 세우는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예를 들면요?
0: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보수 정부. 를 자칭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1: 예.
0: 그리고 당장 김민석 총리만 하더라도 뭐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하면 인류는 뭐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거리낌없이 하는 총리란 말이에요.
1: 예,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배타적이다는 말씀이죠.
0: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낙태법을 뭔가 개정하겠다든지 이런 게 국정과제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초대장관한테 요청했던 건 남성 역차별 정책의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거였거든요. 이건 평소에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었던 성평등 기조하고는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서서 어떻게 낙태죄 개정을 이끌어낼 것이고 어떻게 미프진을 도입해낼 것이고 조금이라도 성소수자 시민들의 권익을 확보할 것인가 정부에 맞서서 긴장을 견디는 게 핵심이거든요.
1: 예.
0: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은 이분이 너무 눈치가 빠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하고 각을 세우는 여당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는 늘 결을 같이 합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성평등 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정부와 맞서서 소신을 지키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
1: 그런데 사실 장관 지명도 대통령이 하는 건데 대통령이 나랑 맞설 사람을 처음부터 뽑는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0: 그렇죠.
1: 이제 나에 대해서 조언과 적절한 정책 역량은 필요하겠지만 처음부터 나랑 맞설 사람을 뽑을 리는 좀 없을 것 같아서.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명을 한 것이죠.
1: 예.
0: 이제 그것이 이제 용혜인 장관 지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 장관이 강하게 입장을 내왔었던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1: 예. 일각에서는 성평등 가족이 이제 상임위
0: 네.
1: 소관 법률을 뭐 약 6년의 의전성을 동안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다. 이걸 문제 삼는데 그건 크게 염려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수정당 출신으로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정의당만 하더라도 21대 국회에 6석의 의석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6개의 도장은 가진 상태로

0: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네 개만 더 모으면 되는 입장인데 기본소득당은 한석이잖아요. 물론 여당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 저도 아 공동 대표 발의가 연건이라는 건 좀 그런데 싶. 기는 했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 의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충분히 관심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그럼 뭘 했나라고
1: 예.
0: 보면 그래도 용해인 의원이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1: 많이 했을 수도 있다로.
0: 수도 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0: 이제 대변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게 정확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1: 예.
0: 예를 들면 뭐 비동의 강간죄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혹은 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서 뭐 약간 소신파 같은
1: 예.
0: 면모를 보여왔지만 당장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1: 예.
0: 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뭐 30년 묵은 채증에 풀렸다 뭐 감개가 무량하다 이런 종류의 코멘트를 남겼거든요. 근데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특히나 이것이 가시화되고 나서 가장 이 문제에 반대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었어요.
1: 예.
0: 특히나 뭐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1: 피해자.
0: 네, 김진주 씨. 이제 이런 분들은 보안수사권이 아니었으면 내 사건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 존치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1: 예.
0: 피해자를 위한다는 정치를 한다고 평소에는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냐라고
1: 예.
0: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는 자기의 소신을 보일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1: 예. 사실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0: 네.
1: 다만 이제 사회적 약자 피해자 중심 사고를 한다면 폐지가 안 된다는 쪽에 더 의견을 힘을 실었어야 되는데 용해인 후보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그렇죠. 그거 뭐 반대하기는커녕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 쪽이기 때문에
1: 예.
0: 네, 이것은 그때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 부분은 사실 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나 민변에서도 그러니까 피해자들 또 약자들 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어필을 한 바 있죠. 예.
0: 뿐만 아니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마치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당장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공격을 하는 이 구도가 형성이 되었고
1: 예.
0: 그 전대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이제 당시 후보도 입장을 바꿔서 졸속으로 처리된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이 진짜 문제들인 거죠.
1: 예.
0: 왜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는가.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예상되는데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해서 진심으로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걸었어야죠.
1: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큰 이슈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1: 장관이 되더라도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으로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
0: 네.
1: 물러나지 않고 이건 이제 지나간 관례와 좀 어긋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너무 부적절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대표직도 유지하고 장관직도 하겠다. 라는
1: 예.
0: 이유를 이제 용해인 장관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서 이제 소수정당의 특수한 사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 예.
0: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수정당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위성정당의 특수한 사정입니다.
1: 아 소수정당과 위성정당을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정상적인 소수정당이었으면 그 정당의 다음 비례대표 승계 후보가 네 승계를 하면 됩니다.
1: 그러네요.
0: 네, 의원이 없어지지 않아요.
1: 예.
0: 예. 그 만약에 정상적인 정당이었다면 기본소득당에 최욱진 후보가 아마도 뭐 그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를 받든지 했겠죠.
1: 예.
0: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을 써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용해인 후보자의 뒷순번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 장관을 하기 때문에 관례상 비례대표직을 그만 내려놓으면 자기 정당이 이제 원외 정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위성 정당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기본소득당은 원래 원외 정당이었어요.
1: 예.
0: 근데 반칙을 해서 의석을 얻어서 원내 정당이 됐는데 그 반칙으로 얻은 것은 너무 소중한 나의 것이고 거기 나아가서 장관직까지 내가 더 해야겠다. 근데 내가 반칙을 해서 얻게 된 페널티를 국민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1: 예.
0: 무슨 궤변입니까?

0: 소수 정당의 상황을 이해해 달라. 왜냐면 이제 정당 보조금이 의원석 의원을 의원이 한 석도 없으면 다 잃게 되니까 그 부분인데 그거는 위성 정당이라는 편법 또는 반칙을 통해서 얻은 것이니 애초에 기본소득당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1: 그렇죠. 최소한 그것을 소수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사실 뭐 말씀대로 유성 정당이죠. 네. 여러 이제 진보 연합이라고도 불리지만 유성 정당을 통해서 용해인 의원이 두 번이나 비례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야당에서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저는 비례대표를 두 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위성 정당을 통해서 두 번이나 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이 위성 정당을 가능하게 만들었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라는 것이 20대 말에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가능한 정당들이 자기들 의석만큼 자기들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하자.
0: 예.
1: 그렇게 다당제를 좀 제도화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전적으로 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선거제도에서 이미 양당에서는 이제 충분히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지역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0: 예.
1: 사실상 비례대표는 좀 소수 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두자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그 법안 개정에 동참하지 않았으니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0: 예.
1: 위성 정당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위성 정당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모양이 빠지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0: 예.
1: 그 문을 열어준 트로이 목마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이 기본소득당이라는
0: 예.
1: 정당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당의 네. 지지는 더 강화가 됐고 그리고 독자적인 정당들이 설 수 있는 영역은 더 낮아졌습니다.
0: 예.
1: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해버린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똑같은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비판을 피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사실 정의당은 과거에 비례의원들이 있었지만
1: 네.
0: 위성정당 체제가 되면서 오히려 다른 쪽이 다 비례 득표를 하면서 의석이 없어졌죠.
1: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위성 정당에 참여한 것을 연합 정치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호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성 정당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한 것의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를까.
0: 예.
1: 그것을 연합 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 21대 국회 당시에 21대 총선 당시에 정의당이 위성정당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면 정의당은 의석이 더 많았을 겁니다.
0: 예.
1: 22대 국회에서도 원로의 정당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공범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이제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0: 예.
1: 마치 아가멤논을 따라가지 않은 오디세우스처럼 이렇게 망망대해를 헤매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0: 이 까딱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군요.
1: 아, 예. 저희는 조금 빨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사실 정의당 얘기 잠깐 하면 얼마 전에 양경규 전 의원이 정의당 대표가 됐죠.
1: 네.
0: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르는 소식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만큼 관심에서 좀 멀어진 것도 있어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소신의 대가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0: 지금 외눈박이 괴물을 상대하고 있는 건가요?
1: 아, 너무나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0: 예.
1: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사실 저는 이제 정의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었던 것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20년 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바꾸었던가라는
0: 예.
1: 것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대 국회 말에 이 4+1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당시에
0: 예.
1: 처리를 했었던 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정의당의 발목을 잡는 양당제를 더 강화하게 되는 제도로 역기능을 하게 될 줄은 당시에 몰랐던 거죠. 그렇게 몰랐다고 해서 면제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예.
1: 나쁜 제도를 만든 책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하고 싶고요.
0: 예.
1: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 저희가 다시 이타카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도 안에서는 소수 정당이 자리 잡기 힘든 것도
1: 사실이죠.
0: 사실이고
1: 예.
0: 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게 또 안 좋은 결과로 오기도 십상이고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데스노트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1: 네.
0: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1: 맞아요.
0: 그 모습을
1: 사실 그 조국 너무 이제 타이틀이 많으셔가지고 머릿속에 예. 버퍼링이 생기는데요.
0: 조국 당시 전 대표요.
1: 조국 전 대표. 당시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 인선에 예.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동의에 찬성을 해주면서 이 데스노트가 가졌었던 위용을 다 잃어버렸죠.
0: 예.
1: 근데 결국에는 민심보다 이제 민주당을 더 믿었던 것이 정의당의 가장 큰 패착이 아니었던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 저의 생각입니다.
0: 알겠습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에도 귀를 막고 잘 항의하시길 바라고요.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어지러운 경제 특급 진료 들어갑니다. 고란의 금융 치료.
0: 네, 지난주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왜 올랐는지 그리고 그러면 금리 오른 게 우리에게는 어떤 여파가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국내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3.0%가 됐는데요. 이 배경과 여파를 짚어보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일단 지난 27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두 번 연속해서 올리는 건 사상 네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네. 드문 일입니다.
4: 먼저 반성합니다.
0: 표정이 지금 반성하는 표정이에요.
4: 예. 네. 저 지난주 나와서 매파적 동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깜짝 놀랍게도 또 2회 연속 인상을 해서 죄송합니다.
0: 네. 예.
4: 네.
5: 아니, 저는 사실 방송 끝나고 바로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분한테 뭐 다른 일 때문에 문자가 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자 뉘앙스가 박성태 뉴스쇼 잘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예. 가로 열고 근데 네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가로 닫고
0: 금리
5: 관련 그래서 그때 제가 아차차차 싶었습니다. 네, 저도 반성합니다.
4: 네.
0: 아니 근데 두 분이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탑 경제 분석 기자와 교수님이신데 두 분도 예측을 못할 만큼 이번에 금리 인상은 전격적이었다 한국은행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기사를 보면. 이번 달은 쉬어가겠지. 그러니까 네. 8월은 쉬어가겠지 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두 달 연속 인상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4: 네, 네.
0: 그만큼 전격적이라는 건데 일단 금리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는지 좀 짚어볼까요?
4: 2.75%에서 3%로 올렸습니다.
0: 예.
4: 이제 직전인 7월 달에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달 연속, 2회 연속 인상을 한 건데 이걸 이제 백투백 인상이라고 하고요.
0: 예.
4: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년 9개월 만에 다시 3%대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0: 3%대가 됐고요. 예, 이렇게 올린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격적인데.
4: 일단 그 가장 올린 이유는 성장률이 좋아진 만큼 예. 물가 자극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긴축을 했다라고 하면서요. 그 신현성 총재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그 회의가 끝나고 선제적이라는 말을 14번이나 썼대요.
0: 아, 14번이나.
4: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한 거고요.
0: 예.
4: 이날 같이 나온 게 뭐냐면 그 기준금리 결정도 있지만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GDP 전망치를 이제 수정했습니다. 기존 2.6에서 3.3%로 높였거든요.
0: 예.
4: 그 이유는 뭐 당연히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경기 회복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 경제 성장률은 좋은데 물가가 지금 현재 보자면요. 근원 물가 전망을 5월 달에 2.4로 봤어요.
0: 예.
4: 그런데 이제 이번 8월에는 2.5%로 봤습니다. 그 2.5%가 물가 확산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건 건 식료품과 에너지. 그러니까 이 수요 금리를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물가예요.
0: 꼭 필요한 거.
4: 네, 식료품과 에너지는 뭐 금리를 조절한다고 수요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0: 예.
4: 그래서 이걸 뺀 근원 물가를 각국 중앙은행들이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2.5예요. 원래 한국은행이 목표치하는 게 2%입니다.
0: 예.
4: 계속 이 근원 물가가 목표치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0: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아울러서 이제 집값 그리고 가계부채 이거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1: 예.
0: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매매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이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그 가를 보니까 연

0: 7월에 올린 이유가 환율 문제가 굉장히 컸거든요.
1: 예.
0: 그 7월 초 기억도 잘 안 나고 있는데 환율이 1555점. 6원까지 갔었어요.
1: 환율에 대한 걱정이 높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1300원대.
0: 그래서 아니 환율이 이렇게 안정세를 찾으니까 그리고 사실 그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시차를 두고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1: 예.
0: 그런데 바로 올릴까 싶었던 부분인데 환율 부분에 대해서 신현성 총재도 내려오긴 했지만 절대적인 환율 수준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환율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뭐 이유가 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예,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다. 그러면 지금 당장 물가가 크게 부담인 건 아닌데 이 상태로 가면 뒤에 확 부담되니 미리 좀 올려놓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나온 게 이 금리 결정하시는 7분의 점도표라는 건데
1: 예.
2: 향후 6개월 이후에 6개월 시계에 금리가 어느 정도 가 있는 게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냐라는 걸 세 표씩 1인당 7분이 계시니까 세 표씩 투표를 하는데
1: 예.
2: 원래 시장의 생각은 이 금리가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 3.5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 예.
2: 점도표상으로 가장 많이 나온 표가 10표 나온 3.25입니다.
1: 3.25요.
2: 그렇게 봤을 때는 구란 기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앞쪽에 조금 엣지가 많이 가 있는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놓고
1: 예.
2: 뒤쪽은 시장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 정도의 얘기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근원물가 말씀드렸지만 머리에 저희 껌 붙으면
1: 예.
2: 금방 떼면 떼지잖아요.
1: 전 잘 안 붙어봐서.
2: 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껌 붙이고
1: 예.
2: 막 이렇게 해봤거든요.
1: 아니, 껌을 붙이고 놀았어요.
2: 아, 그러니까 예. 친구한테 복수할 때 이렇게 껌을 붙이고 그러는데 예. 껌을 붙이면 금방 떼면 떼지잖아요.
1: 예.
2: 근데 이제 껌이 막 머리에 엉겨 붙으면 떼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1: 예.
2: 인플레이션도 비슷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빨리 떼버리자라고 미리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아마 골자 아닌가 싶습니다.
1: 인플레이션을 껌에 비유한 건 전 세계 중앙은행 다 통틀어도 교수님이 일단 유일한 것 같긴 한데 이해는 확 됩니다.
2: 네.
1: 빨리 떼야 쉽게 뗀다. 이걸 이제 신현송 총재가 얘기한 건 호미론을 쓴 거죠.
2: 맞습니다.
1: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을 일을 네, 가래로 막는면 안 된다.
2: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네. 거군요.
0: 그 껌이론과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잭슨홀 네. 미팅이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신현성 총재도 갔습니다.
1: 예.
0: 거기 이제 우리 취재진이 가가지고 야 그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이제 매파적이었잖아요.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취재진이 신현성 총재한테 야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 또 올리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현성 총재가 미국이 올린다고 따라 올릴 이유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선제적으로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부담이 아직은 덜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1: 예. 앞서 이제 교수님과 그리고 고란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면 금리는 어차피 인상 추세였는데 기준금리를. 근데 이제 한 달 바로 두 달 연속은 안 올리고 뒤는 6개월 뒤는 뭐 3.5%포인트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일찍 당겨서 올리고 대신 3.25 정도로 지금 이 추세라는 거죠. 한 해
2: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0: 근데 예. 3.5를 찍은 위원들도 상당히 많아서
2: 자소표상으로
0: 네네네. 뭐 열어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외사 쪽에서는 3.5를 금리 상단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1: 예. 사실은 뭐 지난번에 2.75 그전에 두 달 전엔 2.5였잖아요. 이건 한은의 기준금리가 그렇고
0: 네네.
1: 여기에 가산금리가 붙으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쓰게 됩니다. 일단 이건 어떻게 뭐랄까요? 뭐 대출을 받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은?
2: 그러니까 우선은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무조건 금리를 막 올리겠다는 스탠스가 아니고
1: 예.
2: 한국은행도 분명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좀 약한 고리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지표 중에 조금 안 좋은 지표들은 원화대출 연체율이 10년 중에 지금 가장 높다라는 거고요.
1: 예.
2: 그다음에 자영업 그리고 건설업 석유화학 이런 취약 업종들에 대해서는 아직 금리 부담이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반대로 금리를 좀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힘들이 될 겁니다.
1: 예.
2: 그렇게 봤을 때 첫째로는 한국은행이 뭐 저희가 지금 계속 인상 얘기를 하니까 계속 무지막지하게 올릴 것 같이 생각을 하시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올리지 못하는 사정도 우리 경제는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1: 예.
2: 당연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차를 두고 이게 이제 은행채나 국고채 금리를 밀어 올려서 결국 이제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수순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미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대출을 실제로 실수요자분들이 느끼시는 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0: 같아요. 대출 금리 자체도 높아지고 대출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저희 경제학에서는 보통 가격이나 수량 중에 하나만 손대지 둘 다 손대지 말라고. 물론 그 하나 손대는 것도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대출의 가격이잖아요. 대출의 가격도 계속 지금 오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대출 수량도 사실은 은행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뭐
1: 정부에서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죠.
0: 총량 규제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거를 이제 성장률을 1.5에서 3%까지 늘려주긴 했습니다만 그 늘려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입주하는데 필요한 돈들 이런 건 대출을 해주겠지만 새로 집을 사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1: 예.
0: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대출 받기가 단순히 기준금리 때문이 아니고 굉장히 당분간은 힘들게 느끼실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1: 가계부채가 이제 2000조 이렇게 되다 보니 정부가 이제 대출을 조이고 이거는 이제 금리가 너무 막 오르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되니까 미리 조심하자 뭐 이런 취지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금리도 오르고 대출 자체도 줄여버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도랑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그렇죠. 실제로 보자면 지금 그 아마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대출 금리 8%가 나.
1: 예.
2: 이 8%라는 숫자가 좀 약간 너무 공포스럽지 않나요?
1: 예.
2: 혹시 우리 앵커님도 대출 받으셨을 텐데 8%는 아니겠죠?
1: 뭐 평생이 대출 인생이에요. 네. 제 집의 일부는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렇죠. 언제나 항상 은행과 함께하는 건데 예. 그 이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를 봤더니 신규로 받을 때요 4.454%가 평균이었습니다. 전월 평균이 4.314였거든요.
1: 예.
2: 여기서 0.14%포인트가 오른 수치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아까 제가 평균이라고 봤고요. 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4%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보자면요. 이미 변동형의 경우에 이제 고정형의 경우에 7%를 넘어섰어요.
1: 예.
2: 대충 보자면 이제 고정형. 이거 보통 이제 고정형이라고 하면 5년 주기형. 요걸 이제 많이 쓰시거든요.
1: 예.
2: 이게 4.68에서 7.15예요. 이미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4.3에서 6%대 중반이에요.
1: 예.
2: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되면 실제로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면 고정형의 경우에는 8%가 아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이 상당하겠죠.
1: 예. 지금 이제 금리가 경제 기사 보면 많이 나오는 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단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분들이
2: 네,
1: 높은
2: 맞습니다.
1: 금리를 내게 되는 그 부분인 거죠?
2: 그렇죠.
0: 거기다가 우대금리 적용 받느냐 안 받느냐까지 들어가는 거죠.
1: 예, 우대금리를 받으면 앞서 이제 4. 몇 퍼센트로 낮아지는 네. 거고 신용등급이 좋거나.
2: 네네. 기준금리보다 느끼기에 오, 왜 이렇게 금리가 높게 설정돼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예. 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자체가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걸 좀 원치 않습니다. 그럼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총량을 아예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1: 은행들에게 네. 너희들 이 정도 이상은 빌려주지 네. 마라고 하는
2: 그러니까
1: 거예요.
2: 아예 빌려주지 마가 되니까 이제 가계부채 총량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 네. 거고요.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비싸게 물건을 파는 거죠. 이른바 금리를 올려버리면 받으려고 했던 사람도 너무 비싼데라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올려 버리는 건데 금리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고요.
1: 예.
2: 왜냐하면 은행들도 조달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가계대출 줄이는 방법으로 은행들한테 은행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은행들은 그걸 집행하는 방식이 그러면 가상금리를 올려 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과거보다 가상금리가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1: 어.
2: 가상금리를 더 붙이 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우대금리 같은 거를 다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대금리 1%포인트 줄 수 있었던 사람을 그걸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포인트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느껴지고요. 아마 최근에 금리가 내 대출금리가 올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야, 기준금리 그대로인데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인상했거든요.
1: 예.
2: 그전까지는 계속 동결이었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내 대출금리 올라가고 있었어요.
1: 제가 그랬어요.
2: 왜 올라가지? 예, 은행들이 이제 가상금리를 더 붙여버리는 거죠.
1: 아, 제 신용도가 나빠지진 않았지만
2: 네네.
1: 은행들이 제 가상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2: 아니면 그전에 줬던 우대금리를 이제 없애버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아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걸 아마 체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1: 예. 그러면 이 인상 기조 두 달 연속 올렸는데 앞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점도표를 통해서 금통위원들이 본 거는 6개월 안에 3.25%포인트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1: 보통 0.25포인트씩 올리니까.
0: 네,
1: 그 뒤로 쭉 장기적으로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이게 그 지금 뷰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신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예. 한국은행 뷰가 하나 있고 KDI가 또 다른 우리나라 싱크탱크잖아요. 여기 뷰가
1: 예.
0: 있습니다. 아,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0: 내년은 경제 성장률 2.9로 보는데요. 2.9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올해 3. 뭐 몇이어도 내년에 그 이후에 2.9가 성장을 하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고 예. KDI 같은 경우는 2% 초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요? 그러면 2.9라는 숫자랑 2% 초반의 숫자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의 수출,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내수로 전이되는가에 대한
1: 예.
0: 뷰가 다른 것 같습니다.
1: 아, 수출이 얼마나 내수경 게 도움이 될 것인가.
0: 네네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온 보고서, 이번 주 일요일에도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보고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뭔가 이게 굉장히 채널이 강한 것 같다. 수출 잘 되고 반도체 많이 팔리면 결국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쓰니까 그것이 예. 굉장히 소비까지도 전이가 돼서 이제 조금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 K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 경쟁국이 좀 제한적인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1: 예.
0: 결국은 제가 보기에 내년에 우리 경제 금리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내수로 전이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고요.
1: 예.
0: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건 조금 내수 전이가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뭐 상권들도 좀 살아나고
1: 그렇죠.
0: 이것들이 골고루 퍼지는 게 결국 좋은 거니까. 근데 적어도 최근에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수출 증가율이랑 내수 증가율 같은 거를 비교해 보면 최근에 우리 경제는 점점 수출은 수출대로 좋지만 내수는 잘 불이 안 붙는 경제 구조로 좀
1: 예.
0: 오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이 역전이 될 수 있을지가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1: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익도 많이 늘어나면 일단 부품 협력 업체들이 관련 물량이 늘어나니까 경기 그쪽에 좀 더 살고 또 직원들 이번에 성과급 받고 그러면은 뭐 집 사거나 차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0: 네,
1: 그러면 그게 또 경사 이게 이제 내수로 전이되는 효과인데
0: 네.
1: 이거를 이제 보는 시각이 약간은 다르다는 말씀이죠.
0: 네, KDI와 한국은행의. KDI와 한국은행의 비유는 비유차는 결정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왜냐하면 이제 올해 하느니 전망하는 게 3.3%
0: 네.
1: GDP 성장치를 이렇게 성장 예상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이 좀 떨어진다면 앞서 2.9로 한다면 금리는 더 올리진 않고 그냥 3.5 정도가 될 것인지 아까 3.25 정도로 되는 건지 전망치로 아니면 쭉 추세로 갈 건지
0: 그러니까 보통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저희가 터미널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1: 예.
0: 그 목표치까지 딱 가면
1: 예.
0: 그 다음에는 금리를 좀 동결하면서 당분간 좀 지켜보는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8개월 이상 지켜본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1: 예.
0: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도 이제 3.5로 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3.5나 3.25로 가서 거기서 조금 지켜볼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경기의 변화들에 대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큰데
1: 예.
0: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예산안이 정부가 나오겠지만 아마 내년 예산안이 또 슈퍼 패키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 예.
0: 그렇게 봤을 때는 당분간 지금 경기 숫자 자체가 그렇게 꺼지기가 쉽지 않은 환경들, 그럼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금리가 내려올 환경은 지금 당분간은 아니지 않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내년 예산 800조 넘고 올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경제는 마중물이 되든지 좀 도움이 되겠지만 금리에는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죠.
0: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1: 예, 물가에는.
2: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나왔던 질문도 그거예요.
1: 예.
2: 아니 슈퍼 예산 800조 예산을 이제 내년 추진하는 와중에 하느는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나오는 얘기가 정부는 가속 페달을 밟고 하느는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게 엇박자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 예.
2: 이에 대해서 신현성 총재의 이제 해명이 뭐냐면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반드시 엇박자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요 해명에 대해서 이제 뭐 동의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해명이 뭐냐면 재정 지출이 단순한 선심성, 단기 소비성 돈풀기에 그치지 않고
1: 예.
2: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나 잠재 성장률 확충에 쓰인다면 통화 정책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돈을 푸는 게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쓰인다라고 하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요. 이게 뭐 지금 현재 그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데 대한 뒷받침을 해준다라고 이제 풀이를 한 건데요.
1: 예.
2: 지금 현재 그 재정 지출 800조를 어디다 쓰냐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잠재 성장을 높이는데 돈이 많이 그렇게 들어가냐라고 보면 사실 복지 예산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1: 예.
2: 이게 어떻게 엇박자 부분을 약간 좀 조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과제로 남게 되겠죠.
1: 정부는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돈을 조인다. 이런 거군요. 잘하면 묘수를 찾겠는데 과연 잘 될 거냐. 지금 네. 고란 기자님 말씀은 그건 것 같습니다.
2: 사실 돈 풀어가지고 성장률 높이는 거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거니까 예.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금리를 올려도 부담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잘 돼야 하겠죠.
1: 잠재 네. 성장률을 올리지 않고 그냥 돈만 풀리면 물가만 오르는.
2: 물가만

0: 모르는데.
1: 그걸 염려하신 말씀이고요. 앞서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살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사업 규모를 늘릴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고란 기자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금리란 중력이다 라는 네네. 표현대로 이 중력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를 알아야 예측해서 내가 거기에 대응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좀 뒤에 한 1년 뒤 금리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급격한 그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또 금리를 올리다 보면 저처럼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부담이 커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사실 저도 이자를 많이 내다 보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어쩔 수 없죠. 뭐 게다가 네.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굉장히 길게 받는 그런 예. 트렌드가 있는데 우리는 변동금리 비중이 훨씬 높아요.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이 68%
1: 예.
0: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장 대출받을 때 금리가 변동이 쌉니다. 그러니까 일단 변동으로 받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내가 변동으로 받았는데 이게 내가 그 받을 당시에 대출 받을 당시에 고정금리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1: 예.
0: 그럼 이제 변동으로 받으신 분들은 고민이 많아지시겠죠. 이걸 이제 갈아타야 하나
1: 예.
0: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고 가야 되나 고민은 많은데 지금 현재 어쨌든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향후 이제 상환 계획에 있어서 월로 나가는 원리금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예.
0: 상환 부담이 그 부담 계획을 짜줘서 아까 말씀대로 소비를 줄인다라고 하는데 소비 계획을 소비 지출 계획을 좀 다시 짜야 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또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아주 취약처분들
2: 그렇죠.
1: 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인상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면 직접적인 생활에 타격을 받는 분들도 좀 있을 거여서.
2: 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데서도 금융대라고 금융중개기관 대출 같이 좀 취약 차주 대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를 안 올렸거든요.
0: 일정.
2: 그렇게 예.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작업을 우리가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크게 보면 재정 정책은 우리의 떨어진 잠재 성장률 기초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보약을 먹이고.
1: 예.
2: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한국은행은 또 열심히 다이어트를 시키고
1: 다이어트를 시켜야 되고
2: 그 와중에 또 일부 취약 차주들은 굉장히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 할 테니까
1: 예.
2: 그 취약 차주들은 또 어루만져주고 사실은 딱 제가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이시잖아요.
1: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빠지면 위험한 곳도 빠져버리니까 그건 또 보완을 해야 되고.
2: 네, 맞습니다.
1: 이런 말씀이시네요.
2: 네, 맞습니다.
1: 예.
0: 근데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 문제는 사실 한국은행이 뭐 어쩔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1: 네.
0: 그건 이제 정부의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이제 약간 보완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1: 예.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얘기 나왔는데 케빈호 씨이 연준 의장이 최근에 한 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물가 때문에 케빈호 씨의 잭슨홀 미팅 얘기는 필요하면 내 할 일을 하겠다. 이건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죠. 미국도.
0: 네네.
1: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0.75%포인트가 더 높은데 금리가 여기다 또 올릴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분위기는 이제 올린다라는 분위기고요. 사실
1: 예.
0: 잭슨홀 미팅 이전에 그 CME 페드워치라고 해서 금리를 이제 그 보는 전망 가능성을 보는 그 툴이 있는데 그 보자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FOMC 때 한 동결 전망이 거의 60%였어요.
1: 예.
0: 근데 잭슨홀 미팅 이후 동결 전망이 그러니까 인상 전망이 60%로 바뀌었고요. 연내 두 차례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1: 예.
0: 그 전에 한 차례였는데.
1: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네.
1: 미국은 점점 내렸었고 우리는 이제 꽤 많이 차이 났다가 조금씩 올려서 0.75%포인트 차로 좁혀졌는데 미국이 이제 올릴 가능성을 다시 얘기한 거예요.
0: 저 차트에도 보셔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1: 네네. 그러네요.
0: 네네.
1: 선제적으로.
0: 네.
1: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뭐 먼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고란 기자님 말씀해 주신 그 사이트는 시장의 사이트인데 이게 뭐냐면 시장의 베팅을 보고 다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역산하는 거거든요.
1: 예.
2: 여기는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좀 먼저 갑니다.
1: 그러니까
2: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는 막 올릴 거라고 가고
1: 예.
2: 금리가 높은 수준이 오래 되면 빨리 떨어뜨릴 거라고 또 먼저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1: 시장은
2: 이쪽을 항상 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잭슨홀 이전보다는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단기 금리가 지금 올라가지 않더라도 미국 지금 장기 금리 저번 주 저희
1: 예.
2: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 혹은 밀어 올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은 계속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사실 전 세계적으로 AI와 로봇이라는 새로운 투자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 과열되는 측면도 있고 금리 인상 분위기가 있다. 이건 확실한 기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기자 그리고 허준영 교수님이었습니다.

0: 입학지원에서 네이버 스마트한 네이버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자.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네,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 금리를 오르는 추세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를까 봐죠.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극히 일부의 우등생이 평균을 너무 끌어올려서입니다. 경기가 나쁜 대다수에게는 이제 정부가 할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쇼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C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

송승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뵐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0: 크게 소리내어 웃어라. 먹고 마시고 흥겨워해라. 순간에 충실해라. 삶은 계속된다.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별 수 있나. 여기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다. 로맨틱 코미디 작가 노라 에프런의 에세이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날씨와 생활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도 정체전선 영향으로 중부지방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현재 정체전선을 따라 서해상에서부터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남부, 강원남부, 충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더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 중부지방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이 되겠고요.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오늘 저녁까지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전주 32도, 대전 31도, 서울 춘천 27도로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9: 고향 특례시.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2: 콤비타 마누카 꿀.
1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내

0: 서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안 먼 발치에서 서성대던 가을이 며칠 사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개강을 맞은 대학 캠퍼스는 모처럼 기분 좋은 활기로 가득하고요. 연애든 공부든 운동이든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에너지로 충만한 9월의 첫날입니다.

2학기 개강 시즌을 맞은 대학생들에겐 기숙사 생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몇 평 안 되는 방을 함께 쓰기 위해서는 다정하되 적당히 거리를 두는 이른바 따로 또 같이 전법이 유행하다고 하죠. 청소나 설거지는 룰을 정하고 수면 습관이나 기상 알림, 알람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걸로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때로는 모르는 척 하는 게 매너일 때도 있고 친절한 무관심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배우게 되겠죠.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입주 1411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